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그한 점에서 나머지 변에 내린 이 수선이 바로 이등분선이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할 거냐? 그러면은 요 OD와 OE를 중심으로 OAD, OBD 얘네 둘이 합동이 됨을 언급할 겁니다. 공통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사이각 같죠? SAS 합동. 따라서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같은 이유로 OB와 OC의 길이도 같아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각형 OFA와 OFC 요두 개가 합동이 되냐? 요것만 보이면 되는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OF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변의 길이까지 같은 합동은 RHS 합동이죠. 따라서 대응변인 AF와 CF의 길이는 같아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얘도 수직 이등분선이 점 O를 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전부 한 점을 지나고요.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외심은 어떻게 쓰냐? 자,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요 각각의 각을 하나씩 다 더하니까 90도가 나오더라.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심을 잘 들여다보면 외심에서 바로 기억해야 될 거는 점 O가 외심이야? 그러면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OA와 OB와 OC의 길이가 전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OAB, OBC, OCA, 오케이.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G면 여기도 G. 즉 X 두 개, Y 두 개, G 두개다 합해서 180도네. 그러면은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성질.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요 BOC의 크기는 정확하게 각 A의 두 배가 된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두 배가 되냐? 외곽의 성질로 빠르게 설명을 하면 점 A에서 O를 지나는 요런 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점, 여기도 점. 그럼 외곽의 성질로 인해서 여기는 점두 배. 여기가 X, 여기가 X라면요. 이두 개, 외곽의 성질로 인해서 여기는 x 두 개. 즉, 각 A는요, 점 하나, x 하나로 표현이 되고, 각 BOC는 점두 개, x 두 개로 표현이 되니까, 정확하게 몇 배다? 두 배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외심이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성질들까지 머릿속에 기억한 채로 외심에 대해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 옳은 거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엔 X를 해라. 자, 외심이다 하면은 머릿속으로 약간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외심이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아야겠네. 그 다음에 외심은 어떻게 찾았더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아야겠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놔야 되고요. 또 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요렇게 각의 크기가 전부 같겠다. 요렇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OA, OB, OC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같은 거 맞고요. 그리고 OBE와 OCE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끝 각이 전부 같다. 오케이. 얘도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외심이래요. 외심이면 계속, 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OA는 여전히 3cm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0도면 여기도 20도.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40도. 그럼 나머지 여기는 각의 크기가 몇 도더라? 아, 20 하나, 40 하나, 여기 하나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하나당 30도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6번 OAB의 크기는 20도입니다. 체크해볼 수 있고 또 OCB 여기는요. 방금 전에 구했듯이 3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외심의 성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점 O가 ABC의 외심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계속 하지만 이렇게 꼭지점까지 이어준다면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더라. 또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고요. 또각 변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더라. 따라서 하고 싶은 건 AD, AB 몇 배? 두배 차이 나야 된다. 따라서 X의 값은 14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점 O가 계속 똑같아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주어졌을 때 각 X의 크기는 몇 도냐? 외심이니까, 오케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일단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같아야 돼. 여기까지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60도네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몇 도? 30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30도니까 각 X는 30도.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몇 도? 여기도 60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네? 여기도 60도. 아, 이거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 되니까? 오케이. 여기 길이도 같네요. 즉, 12cm의 절반인 AO는 6, OC도 6, OB도 6. 근데 더 나아가서 AB도 6.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X가 30도입니다. 이것까지만 찾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OC랑 OA랑 OB랑 길이가 같잖아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외심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심이 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 하면은 아, 얘는 한 각이 90도가 되는 삼각형이구나.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다음 예각삼각형. 일반적인 예각삼각형에서는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생기고요. 둔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겼으면 외심이 요쯤에 위치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만들어줘야겠죠. 12번. 점 O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이랬지. 맞다. 그럼 여기 OA, OB, OC 길이가 전부 같더라.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삼각형 OAB도 이등변 삼각형, OBC도 OCA도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X 두 개, 30도 두 개, 45도 두개다 더하면 180도다. 이렇게 풀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각 하나씩 30도 X, 45도 하나씩 더하면 90도더라. 각 X 30도, 45도 다 더하면 90도가 나온대요.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 15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심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전부 같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삼각형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X 두 개, 30두 개, 45두개 해서 180도가 나오는 거고 또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줬더니 이런 식이 나온 거더라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X 30, 45는 9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4번. 얘도 마찬가지로. 자, 외심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런 모양이 있으면 정확하게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해서 X네 120도네 그러면은 몇이지? 각 X의 크기는 60도네 이렇게 뭐

풀수 있죠. 있어요. 근데 얘도 좀 알고 풀면 좋잖아요. 이삼각형 외심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120도니까 하나당 30도.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요 OA 요거를 싹 이어주면요. 각 X가 쪼개지죠. 쪼개져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이 조그만 부분,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배웠죠? 30도 하나,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따라서 30도 하나,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다 더하면 90도네. 근데 동그라미 플러스 X가 60도인데 이게 바로 각 X니까 각 X는 60도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두배 외우면 안 돼요? 외워도 돼요. 근데 이 원론적인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배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 내심을 공부하게 되면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또 그때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 두 배였지?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 원론적인 그 방법을 알고 있어라 라는 거고요. 자, 계속 반복되죠.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요. 그다음 25도, 35도. 그럼 여기는 몇 도냐? 뭐볼 것도 없이 각 X에 25도, 35도 다 더하면 60도죠? 각 X에다가 60도 더하면요.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각 X는 30도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할지 알고 계시죠? 또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대요. 왜? 외심이니까.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 각각의 꼭지점까지는 전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도 X, 여기도 25도, 여기도 35도.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X 두 개, 25도 두 개, 35도 두개다 더하면 180도더라.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X는 30도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뭔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계속 외심부터 시작해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대요? 이걸 왜 계속 강조를 할까?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툭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 ABC가 62도일 때각 X의 크기는 몇 도냐? 자,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X니까 우리는 각 B와 각 COA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62도랬으니까요. 여기는요, 그두 배인 124도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유추하셨으면 1차 성공. 그 다음에 외심 하자마자 떠오르는 거,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 삼각형 OCA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도 X다. 좋아요. 그래서 X 두 개랑 124도. 이거 다 합하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넘겨주면 각 X의 두 배가 56도니까.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28도입니다. 답은 4번. 요렇게 풀었으면 아주 100점짜리다. 박수.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B랑 O랑 이어볼게요. 그러면은 외심이니까 OA랑 OB랑 OC의 길이가 전부 같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가 각 X니까 여기도 각 X.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각 X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플러스 X가 62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각 X는 몇 도다? 28도다. 이렇게도 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그리고 그 활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외심이 무엇인지,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는지 달달달달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학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은 4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4가 어떤 나라에서는 뭐 좋지 않은 의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탄탄한 건물, 멋진 건물,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양쪽 코너에 네 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시간이니만큼 단어 탄탄하게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끝까지 완강하기 위한 확실한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오늘은 유닛 1의 네 번째 보겠습니다. People and relationships.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오늘은 소제목이 뭘까? Community and neighbors가 소제목인데요. 자, community. 우리가 무슨 무슨 커뮤니티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community,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neighbor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 30개의 단어, 우리 프리뷰에서 쭉 봤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은데, 그 보고 오는 단어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게 프리뷰에서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얘는 진짜 잘 안 외워지네. 이런 단어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예문도 한번 살펴보고, 파생어도 한번 보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긴 건지 단어의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내 옷으로 만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ommunity라는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말로도 무슨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community라고 발음이 되어 중간에 여기 이렇게 U의 강세가 오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지역사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ociety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공통 비슷한 유의어로 우리 묶어볼 수 있다. 공통어로 묶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resident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챙겨뒀으면 좋겠는데 밑에 파생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늘 그렇듯 사실 기본이 되는 아주 뼈대가 되는 게 보통은 동사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끝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도, 형용사가 될 수도, 아니면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생어들이 기본적인 폼인 동사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먼저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 얘는 resident라고 읽었는데 얘는 reside라고 읽습니다. reside라고 읽어요.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다 t를 붙이면 얘는 거주하는, 상주하는 이란 일단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 주민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요 의미로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수능 독해 같은 데에서 우리의 뭐 거주민들 이렇게 칭할 때 듣기 평가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제 뭐 그 편집글을 다루는 우리 그 18번 문제 유형의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서 18번 유형이 목적 찾기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 조금은 평이한 문제 유형에서 이 residence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residence, ence로 끝나게 되면 거주지 주택이라는 뜻이라는 거. 형용사의 의미와 명사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유의어 보시면 이 dweller, er을 붙였으니까 얘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dwell이 무슨 뜻일까? 아, 선생님 저는 아직 이 단어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거 먼저 알아두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dwell이라는 단어도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reside보다 훨씬 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는 왜 dweller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궁금해야 이 단어가 왜 이럴까? 단어의 유형은 뭘까? 이렇게 궁금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어야 그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물어보고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 영단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Housing. 자, 이거 어렵지 않겠죠? House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ing를 붙이게 되면 housing, 주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실 이 housing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accommod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accommodate라는 동사가 보일 텐데 accommodate라는 동사 끝에 e로 끝나는 ation을 뺀 e로 끝나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 아니 원래는 수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주하다, 살다라기보다는 수용하다.
수용한다는 게 뭐지? 이 건물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100명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accommodation이라는 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물, 주택, 이런 의미로 어떤 건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accommodation이라는 의미, 숙박이나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도 돼요. 자, housing supply. 그냥 요 의미를 합해서 해석하면 주택 공급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supply라는 게 명사로 공급하다. 명사로 공급, 동사로 공급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구나라는 것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supply 무슨 뜻이라고요? 공급하다. 아니면 공급이라는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facility. facility라고 해서요. 여기 강세가 와요. 중간에 facility 이렇게요. 자, facilitate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용이하게 한다라는 게 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facility는 사람들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되겠죠? 시설이나 설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의시설이 있으면 어때? 훨씬 생활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faci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설비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This hospital, 이 병원은요, has excellent medical facilities. 우수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OR을 붙이면 ER, OR 계속 나오니까 얘는 촉진하는 사람, 촉진시키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진행자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실제 어떤 상황을 아주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촉진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개에 나눠볼까요? Facilitate, Facility, Facilitator. 이렇게 세 개의 단어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enior Center, Senior Center, Senior Center입니다. Senior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고위의, 상급자의라는 뜻이고, 노인이나 어르신이라는 의미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 시니어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가는 센터다. 시니어들이 가는 시설이다라는 뜻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위의 노인 어르신, 요 어르신의 의미가 되겠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lter, shelter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 shelter는 뭐냐? 네, 사람들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할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거나 이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대피처나 보호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refuge, refuge라는 단어도 역시 유의어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주거지라는 의미도 돼요.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주거지.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 housing, 주택이라는 단어랑 조금 연결할 수 있겠다. housing과 바로 옆에 있었던 단어가 뭐였지? 그래, 맞아. accommodation, 숙박이나 숙박시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온 단어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쌤이 같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아, 맞다.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시면 옆에다 적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The shelter provides food and rest for the homeless. homeless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homeless라고 해서 the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people의 의미가 되겠죠. 자, 집이 없는 사람들, 즉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보호선에 뭘 제공했어요? 그분들이 드실 거, 음식과 and beds, 침구. 다시 말하면 여기 침대를 제공했다. 침구가 아니라 침대가 되겠죠? 침대, 즉 잘 곳과 음식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얘네들이 가서 쉴수 있는 곳. 이거 뭐예요?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까요? System, system. 이 단어는 어렵지 않지? 우리말로도 그냥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체계나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쓸수 있는 단어가 structure, structure. 원래는 구조라는 뜻이죠. 구성이나 구조라는 뜻인데 어떤 한 세계, 어떤 한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체계라는 건그 사회의 구조 이렇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유의어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 systematic, systematic. 끝에 A, TIC를 붙여서 체계적인 이라는 의미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titution, institution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institute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 이거 뭐야? institution이라는 명사 의미랑 똑같잖아? 맞아요. 같은 의미로 기관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institution이라는 정식 명사 형태는 기관이란 뜻 말고도 단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institute 들어가면 도입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구나. 이것도 챙겨 두시고요. Public institution이라고 하면 공공의 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다. 자주 어울려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담아 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홉 번째 단어 council, council. 얘는 앞에 강세가 오지요. 그래서 council이라는 단어는 얘는 의회, 협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곳, 협의를 하는 그런 그 공간 혹은 협의를 하는 것. 그래서 협의나 협의회, 의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C가 대문자로 되게 되면 이제 의회라는 의미, 그냥 명사로 이렇게 council이라는 단어만 그냥 챙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의회, 대문자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회나 협의회라는 뜻이 되겠고요. committee, committee라는 단어도 역시 의회, 협의회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I want to be a member. 저는 멤버,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의 구성원? of the student council. 학생회의 의회요.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회의를 하면서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 이거 뭐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 Council이라는 단어가 학생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된다. 요거 거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 저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학급 대표라든가 아니면 반장, 부반장 이런 친구들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또 학생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자, Student Council이라는 단어 같이 챙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 단어 가볼까요? Congress, Congress. 자, 선생님이 아까 그 Council이라는 단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단어, 그 단어에 C가 대문자일 때 그걸 수정을 했죠. 소문자로 했는데 얘가 바로 대문자로 바뀌었을 때 의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C가 대문자로 바뀌게 되면 아 얘는 하나의 좀 대표적인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자로 그냥 쓸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큰 규모의 회의라는 뜻이 돼요. 선생님이 요 단어에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커나 커니 붙으면 함께 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O 함께 컴 함께, come,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grass는 여러분들 go의 뜻이에요. 함께 가다.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얘는 회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했구나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개의 단어 우리 잘 마무리했으니까, 100번째 단어까지 왔어요. 자, 이제 11번째 가겠습니다. 자, governor. governor라는 단어고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 govern이라는 단어가 통치하다라는 의미인 거 알고 있죠? government라는 명사 형태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합니다. 자,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어떤 한 주를 크게 통치하는 사람인 주지사라는 의미를 만들 때 governor라고 표현을 합니다. govern, government, 정부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run for governor라고 하면 run for run이 달리다라는 뜻이지만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그 대표로서 출마하다

조직을 대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presentative, A-T-I-V-E를 붙여서 보통 T-I-V-E로 끝나는 게 형용사가 많단 말이죠. Active, 활동적인, Protective, 보호하는 이렇게 해서 I-V-E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가 많죠. 하지만 얘는 명사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Representative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문 한번 통해서 살펴볼까요? He will go to Canada. 그는 캐나다에 갈 거예요. As a student representative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학생 대표로서 캐나다에 갈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와, 좋겠다. 그래서 학생 대표 이렇게 할때 student representativ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representativ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나 이런데 뭔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그 전화할 때 상담원 분들이 계시죠. 그 상담원 분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그 회사에서는 our representat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표, 회사의 대표. 진짜 뭐 고위 뭐 경영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사를 대표해서 당신을 응대해드릴 상담원을 이야기할 때도 representativ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generally, generally 끝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거겠죠? general 일반적인, generalize 일반화하다. 끝에 ize로 끝나는 표현은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화하다. 그래서 generally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라는 의미와 비슷한 게 normal이라는 단어에 ly를 붙인 normally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normal이라는 단어가 정상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이고 평범하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normally라는 단어도 역시 generally와 맥락상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굳어진 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generally speaking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런 뜻이에요. generally 대신에 뭐 다른 부사들도 붙이죠. 이를테면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분사 같은 거 배우실 때 굳어진 표현이야라는 걸로 앞에 어떤 부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바뀐다. 여기서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이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industry. industry. 첫 번째 강세가 오게 되고요. 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단어예요. 모르면 안 되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끝에 y로 끝나는 걸 i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al 붙이면 industrial이라고 하면 산업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industrious라고 하면 근면한, 성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 사람은 근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industrious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5번째 fundamental, fundamental. 일단 이 fund라는 게 토대라는 뜻입니다. 자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fundamental이라고 하면 얘는 필수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그렇지, essential이라는 단어도 필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기다 ly 붙여볼까요? fundamentally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fundamental rights 뒤에 권리라는 rights가 붙었으니까 근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권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fundamental right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fund. 방금 전에 우리 fundamental 할때 fund가 기본, 토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자금의 의미도 있어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기금이나 자금, 돈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unding이라고 ing를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동사에다가 ing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 동사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ing 붙인 거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로 쓰이게 될 때는 자금을 대다, 지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특히 자금을 대다, 돈을 대다, 요런 뜻.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펀딩 한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자금을 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지원. raise funds라고 하면 기금을 모으다. raise가 들어 올리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쫙 해서 들어 올린다. 자금을 모으다. 자, 기금을 모으다. 기금을 모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harity. Charity. 이 단어도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꼭 나오는 단어인데요. 얘는 뭐예요? 자선단체, 자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 하면은 선생님의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같은 주제일 때,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Charity라는 게 바로 raise funds, fundraising과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자선 단체 혹은 자선의 의미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기부받아서 그걸 자금을 모은다라는 의미잖아요. Donation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올 수 있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야? Donate가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의미가 되겠죠. A charity event. 자선행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donation 바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자, 기부나 기부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ate, 기부하다. Donor, OR 붙이게 되면 기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donation, 기부하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물질만, 이렇게 뭐 돈에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혈액 같은 것들, 우리 혈액을 기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피를 기부한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럴 때도 don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lood don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째 단어입니다. involve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포함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얘가 참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be involved in 이라는 수거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어디에 참여가 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고 얘기할 때 be involved in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이런 의미를 가는 게 be involved in.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ent 붙입니다.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어서 포함. 참여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 adjust. 이 단어도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just라는 게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justice, 정의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라는 의미입니다. AD는 to라는 뜻이에요. to나 toward의 뜻입니다. 그럼, 바른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에 나사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불안불안해.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나사를 어떻게? 바른 쪽으로 고치는 거죠. 바른 쪽으로 만든다라는 게 뭘까요? 나사를 조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adjust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adjustment, ment 붙여서 수정, 조정이라는 명사 형태 만들고요. 수정하고 조정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를 바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modify, 수정하다라는 의미와 변경하다라는 의미, 수정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맥을 할수 있다, 유효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저거 이거 앞에서 봤지? 그지? 예, 책에 시스템과 비슷한 게 construct라는 단어였습니다. construct. 뒤에 강세가 오게 되겠고요. 얘는 일단 동사의 의미로 건설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짓다라는 build와 굉장히 흡사해요. 의미가. 그래서 build, construct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struction이라고 하면 얘는 건설이라는 뜻이에요. structure라는 단어가 이제 구조라는 단어니까 여기 지금 struct가 들어왔잖아요. 건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한 땀씩 올리는 거. 얘가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structive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건설적인. 아, 나는 그 친구랑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어. 이런 거 뭐예요? 발전적인 대화를 나눴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constructive라는 단어는 건설적인이 무슨 뜻이야? 그냥 만든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일단 긍정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구나. 건설적인, 즉, 발전적인이라는 의미까지도 갈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demonstrate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의미는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데모라는 표현이 보이죠? 얘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he teacher demonstrated.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How to use the new learning app. App이라는 건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새로운 학습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요. 바로 수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명사 형태는 demonstration이라고 해서 ation, ion으로 끝나는 이를 빼고 ion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emonstrate라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명사 형태 잘 기억해 두시고 얘가 실제로 수능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입증했다, 무언가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가 누군가가 demonstrated that, that 이하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문에 나오는 뒤에 목적어를 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how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냈구나 라는 의미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부정사 사용했구나.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게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how라는 접속사를 써서 나타냈구나 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3번째 courteous라는 단어고요. 요 명사 형태 먼저 볼까요? courtesy 매너랑 비슷한 manners와 비슷한 예의라는 뜻입니다. courteous는 그의 형용사 형태요. 즉 매너가 있는 공손한 예의 바른 이란 의미로 polite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좀 생소할 수 있어. courteous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도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런 demonstrate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courteous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ffection. 자, 이 단어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만 할 때 외울 때 이 affect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단어잖아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IOL에 붙여서 affection이라고 하면 영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착이나 애정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affectionate라고 하면 애정어린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럴 경우에는 빼고 이거 먼저 의미 챙겨둬도 좋아요. Affection, 애정이나 애착. Mr. Darcy expressed his affection. Darcy는요, Darcy 씨는 그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To Elizabeth,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어요. In his own way,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이게 아마 그 Pride and Prejudice,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두 주인공이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에 나왔던 일부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ame, 명성이나 명예라는 뜻이고요. 명성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popularity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보통 인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famous. 아, 이 famous가 바로 fame에서 나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opularity, 인기라는, 대중성이라는 단어가 유효로 같이 자리잡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gain fame, fame을 얻다 라는 뜻이니까 명성을 얻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gain이라는 동사랑 보통 이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all together. 자, 일단 together라는 표현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ALL은 아니고 AL인데 얘는 뭐가? 모두 합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라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단어 공부 기본적으로 단어에 많은 영어 단어를 알아줘서 실력을 쌓고 싶어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좀 더 쉽게 편하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지금 열심히 고난도까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두 개의 의미 가운데서 어떤 게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나오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완전히 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나오게 돼요. 완전히 라는 의미의 all together 라는 부사입니다. Complete로 완전한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완성된 이라는 뜻도 있고 complete라는 단어가 완성하라, finish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ompletely라고 하면 얘는 완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updated design. 업데이트된 디자인은요. Is altogether different. 완전히 전적으로 다릅니다. From the original version. 원래 버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altogether라는 표현이 완전히 라는 표현으로 부사로서 뒤에 different를 꾸며주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번째 단어 refugee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강세가 오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refuge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를 봤죠. 그죠? 명사 형태를 봤는데 얘는 refugee 끝에 요걸 우리가 좀 전에 봤었어요. 근데 shelter

허를 보면서, 근데 끝에 이 이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이 이로 끝나는 단어들이 조금 있죠. employee라고 하면 고용된 사람, 직원이라는 뜻이고, testee라고 하면 테스트를 받는 사람, 즉 여러분처럼 시험을 보는 사람,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testee라고 부르죠. interviewee도 역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동작을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 refugee라고 해서 끝에 이를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fugee camp, 난민 수용소. 난민들이 살아서 가고 있는 그 캠프, 그래서 난민 수용소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immigrate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migrate, migrate. 얘는 migrate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move의 뜻이요.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요. 단순히 움직인다기보다는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라는 단어가 migrate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im을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서처럼 e를 붙이느냐, 마지막 단어처럼 이렇게 im을 붙이면 in과 비슷하죠.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주에 오다. 우리나라로 외국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mmigrat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e를 붙이게 되면 e나 ex는 ou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거든. 그래서 emigrate라고 하면 얘는 우리나라에서 바깥쪽, 다른 나라 쪽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migrate, 이민을 가다라는 의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기본 뼈대가리는 migrate에다가 어떤 접두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될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migrant, ent를 붙이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immigrant 하면 이민자, emigrant 하면 이민 가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이민이라는 이주라는 명사가 되게 됩니다. immigration allows people, 이민은요,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한대요. 뭐 하도록? To start new lives in different countries.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mmigration이라는 ION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군. 좀 챙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Go out with, go out with.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와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죠. go out이라는 게 외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이 외출을 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그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이성인 경우 이렇게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교제하다, 누구누구와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go out with라는 표현입니다. 자, break up with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다, 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o out 자체가 외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 out 나가긴 나가는데 on a date, 데이트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데이트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o out with와 반대는 break up with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반의어로 관계로 알아두시면 이따가 문제 풀때 편해요. 자, 그다음 be known for, be known for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인데, be known for라는 것이 뭐뭐로 알려져 있다 혹은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be known as, for 대신에 as를 쓰게 되면 as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가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로서 알려지다, 뭐뭐로서 불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 known for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뒤에는 이 be known as 같은 경우에 뒤에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he is known as a teacher. 그는 어떤 교사로 아니면 a pioneer, 선구자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지금까지 30개 쫙 배웠잖아요. 멋지게 배운 거 우리 한번 예문으로,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40페이지 넘겨서 우리 문제 풀어왔지. 자, 한번 볼게요. 맥락상 적절한 표현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The town, 그 마을은요, is well, 잘 알려져 있습니다. It's beautiful lake. 그곳의 아름다운, 그 마을의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하죠라는 뜻이 되겠죠. Be known for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we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뿐이죠. 그죠? As well, known for 이렇게 해서 known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봅니다. Moving to another country. 다른 국가로 움직이는 거래요.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거겠죠? 왜? To live there. 거기에 살려고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는 것이 is called 뭐라고 불려와요? 이민, 이주라고 불린다 라고 해야 되겠죠? immigration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harity는 뭐였어? 그렇지, 자선, 자선단체라는 뜻이죠. absent는 뭘까? 그렇지, 얘는 부재의라는 뜻입니다. 없는, 오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어 결석한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B로 가봅니다. 자, 두 단어의 관계 볼게요. represent, representative, 대표하다, 대표. 자, 그러면 사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뭘까요? 살다, 거주하다. 그렇지, reside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courteous, 그렇지, 얘는 공손한이라는 뜻이었어요. rude, 아, 맞아, 얘는 무례한의 뜻입니다. 그럼 뭐야? 반대 관계네. break up with,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결별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누구누구와 데이트하고 사귀는 거 뭐더라? 그렇지, go out with. 누구와 바깥을 나간다 라는 go out with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반대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construct, 만들다, 구성하다, 짓다. build라는 동사랑 비슷하겠죠. 자, 그럼 얘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essential, 필수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었던 잘했어, fundamental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써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 뭐야? 명작이야. 어려울 거 없다 얘기했어요. 일단 could you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우리말에 봤더니 온도를 조절하다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could you 다음에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되겠지. 동사 어딨지? 그렇지, adjust라는 동사 있어. 그럼 얘가 1번이 되겠습니다. Could you adjust, 뭐를요? The temperature 라고 하면 되겠네요. Could you adjust the temperature? 온도 좀 조절해 주시겠어요? 너무 더워요. 뭐 이런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폭우 때문에 체육관을 임시 대표소로 사용했다. The school used the gym. 학교는 사용했습니다. 체육관을요. 왜?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요. 그러면 영작에 안 돼 있는 부분은 뭐야? 임시 대표소로서 라는 뭐뭐로서 as 먼저, 전치사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as, 임시의 대피소. as a temporary shel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늘 고민이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지만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것들 먼저 지우고 내가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1번처럼 어떻게? 일단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돼? 명사가 나와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순서를 하는데 명사 대신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뭐뭐로서 사용했다. Use A as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라는 전치사, 뭐뭐로서라는 의미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분명히 맨 마지막에는 명사로 나오고 그 사이에 관사, 형용사가 끼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데일리 리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더 좋은 단어들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철도 변함없이 문법의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의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9번째 만남이고요. 이번 챕터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세 개의 유닛 내용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이번 챕터 형식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3형식과 4형식 내용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3형식. 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2형식과의 차이점 설명하고 있는데요. 2형식은 그렇죠. 주어동사 나와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우리 주격 보호가 나와주게 되고요. 당연히 보호가 없게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 예문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3형식은요. 주어동사 뒤에 우리말로 을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나와줄 때 우리가 3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예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그 기차가 주어지요. 자, 데려다 준다. 누구를? 우리를. 바로 us가 자 문장의 목적어로 나와준 문장이 되겠고요.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건가요? 부산으로.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수식어에 해당이 되고 형식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면 그녀는 원한다. 주어 동사지요. 뭘 원하지요? 주스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목적어 없게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각 문장 요소에 밑줄을 긋고 약자를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게요. 나의 여동생이 주어지요. has, 가지고 있다, 동사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a guitar,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guitar, 바로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 2번 보도록 할게요. the woman, 그 여자가 주어지요. sells, 판다, 동사입니다. 뭐를? flowers, 꽃들을 파는 거예요. flowers가 그러네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n the shop, 그 가게에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대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수식어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5번 볼게요. 제이슨이 농구를 잘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제이슨 주어지요. Then plays. 동사가 되겠죠. 뭘 하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 거죠. Basketball.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 where은 없어도 여러분들 문장이 되잖아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수식어로 분류해 줍니다. 6번 볼게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주어가 되겠죠. Reads. 읽으신다. 동사예요. 뭐를? The news. 뉴스를 읽으시는 거죠. 바로 목적어가 되겠고요. Online은 온라인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되잖아.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B번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할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3번. 나의 엄마는 나무들과 꽃들을 좋아한다. 단어 배열 문제가 나와줄 때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어가 먼저 나와줍니다. 나의 엄마는 My mother, 그 다음에 좋아한다. 동사가 이어지는 거죠.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무들과 꽃들. Trees and flowers. 목적어 자리에 나와주는 3형식 문장 구조예요. My mother likes trees and flowers. 이런 식으로 자 바로 trees and flowers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3형식 문장 구조이고요. 4번, 나는 약간의 빵과 우유를 원한다. 나는 주어예요. 원한다. 동사지요. 약간의 빵과 우유. 자, some bread and milk. 목적어 자리 나와주네요. I want some bread and milk.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5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7시에 저녁을 먹는다. 우리는 문장에 주어 자리 나와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have가 사용되는데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have는 일반 동사지요. 보통이라는 의미의 usually. 빈도부사가 나와주고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일반 동사 앞

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we 다음에 usually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뭘 먹는 거지요? 저녁을 먹는 거지요. 디너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몇 시에? 7시, at 7. 시간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We usually have dinner at 7. 됐죠, 여러분들? 자, 내신 기출문제. 다음 중 문장 형식이 다른 하나는 1번을 보니까 그녀가 writes. 뭐야? 쓴다. 동사예요. 뭘 쓰는 거지요? 이메일을. 뭐야? 목적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써줘도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herself. 그녀가 직접 쓴다라는 거야.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제기대명사가 나와줬고요.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꾸며주는 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everyday 마찬가지죠.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바로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됐죠? 그녀는 매일 직접 이메일을 쓴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look at 뭐뭐를 보다. 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look이라는 동사에 s를 붙여주면서 우리 뭐뭐를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보는지가 바로 목적어에 해당되는 걸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 지금 보니까 주어가 우리고요. 과거 진행형으로 나와준 거지요. 동사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었다. 뭐를? 그 메뉴를. the menu가 바로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3형식으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order lunch, 점심을 주문하기 위해. 수식어에 해당돼 여러분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3형식 문장 구조로 우리 교재는 분류해 주는 거고 반면에 3번은요. 말에 주어지요. 자, 빈도부사, 부사 여러분들 꾸며주는 수식어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어쨌든 종종 goes, 가신대요. 동사입니다. 어디에 가시는 건가요? traditional. 전통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traditional market, 전통적인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지요. 오, 그래요.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주어, 동사, 바로 일형식 문장 구조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정답 3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형식 문장. 정말 중요한데요. 사형식은, 자, 보세요. 이러이러한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취해줄 때, 우리가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니까, 우리 교재에 수여 동사, 수여라는 용어가 나와주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상장을 수여하다라고 얘기하죠. 상장을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죠. 자, 수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4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준 동사들이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여 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에게도 목적으로 분류해 주고요. 뭐뭐를도 목적으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개 등장하는. 자, 목적어가 두 개씩 나와주는 이런 문장 구조, 바로 사형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뭐뭐에게 해당되는 목적어를 문법용으로 간접 목적어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indirect object. 이런 식으로 보통 I-O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 다음에, 을을 해당되는 이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다. direct object. 이런 식으로, 자, D-O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해 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4형식 문장 구조. 뭐가 먼저 오는 거야? 따라해 보자. 뭐뭐에게 뭐뭐를. 뭐라고요? 뭐뭐에게 뭐뭐를. 하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ke라는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줄 때, 뭐뭐에게 뭐뭐를 차례대로 목적어 나와 줄 때, 여러분들 4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보이는데 좀 이따가 우리 문제를 통해 실제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좀 전에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등장했죠. 그런데 4형식은요. 뭐뭐에게 뭐뭐를 따라해 보자.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뭐뭐를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있다라는 거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gave, 줬다. 그녀에게 뭐를, 그것을, 뭐뭐에게 뭐뭐를, 이거잖아. 그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직접 목적어, 을에 해당되는 부분에 is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줬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I gave it to her.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it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to her 이렇게 바꿔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맞는 문장이고요. to가 어떻게 등장한 거지 궁금하시죠? 우리 이번 시간에 그 내용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 뭐뭐를 부분에 인칭 대명사가 나와줄 때는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통해 실제로 사형식 문장 구조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A번 문제는요, 다음 문장에서 가로 안에 문장 요소를 찾아 빈칸을 써주는 건데,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주어지요. 그 다음에 보여줬다, showed. 동사입니다. 그리고, 뭐야? 그녀에게. 바로 간접 목적어, 우리 indirect object, I/O로 보통 표현한다고 얘기했지요, 표기한다고 얘기했지. 그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야? 나의 사진들을,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 잘 기억하시고요. 얘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바로 허가 정답이 되겠고요. 쇼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될 때, 이런 식의 어순을 가질 때 우리 바로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됐지요? 2번 볼게요. My dad. 주어입니다. 사줬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새 컴퓨터를. 직접 목적어지요. 바로 직접 목적어는 a new computer. 됐지요? 3번. Mr. Brown. 주어입니다. 브라운 쌤이 teaches. 가르쳐 주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뭐를? 영어를. 직접 목적어지요. 동사는 당연히 teaches가 되겠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Mary and I, 주어입니다. Mary and 내가 will give, 줄 것이다.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에게, him, 간접 목적어예요. 뭐를?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됐지요? 주어는 당연히 Mary and I가 되겠고요. 5번, 그녀가, 주어지요. 만들어줬다. 그녀의 아들에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뭐를? A cake, 케이크를. 자, 직접 목적어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는 당연히 her son이 되겠네요. 6번, 탐이, 우리 랜드란 동사의 우리 과거형 렌트가 보이지요? 빌려줬다.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뭐를? 그의 자전거를 직접 목적어지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는 당연히 his bicycle, 그의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7번, 그는 주어지요? 줬다. 누구한테? 나에게. 뭐를? 공책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거는 근데 꾸며주는 말이에요. 수식어에 해당되니까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수식어고, 그렇죠? yesterday가 정답이 되는 거야. 8번, 나의 부모님은 send, 보내셨다, 동사지요.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some books, 몇 권의 책을. 직접 목적어지요. 직접 목적어는 some books, 그렇죠? 간접 목적어는 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B번 갈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사형식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런데 사형식 문장의 핵심은 뭘까요? 아까 목적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에게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을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가 나와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는 사주었다, by의 과거형 but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가 먼저 나오는 거야. His wife. 뭐를? 코트를. A coat. 이런 식으로 He bought his wife a coat. 됐죠? 3번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가 보냈다니까 sent가 되겠죠.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이거니까 me가 먼저 나와주고요. 뭘 보낸 거야? 이메일을. An emai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Send me an email. 바로 3번의 정답이었고, 4번 갈게요. 나는 그에게 나의 새 시계를 보여줬다. 내가 보여줬다. 이거니까, 자, ED를 붙여준 과거형의 동사가 나와주고요. 그에게 간접 목적어.

먼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나의 새로운 시계를, 새 시계를. My new watch. I showed him my new watch. 5번 갈게요. 저에게 사과를 좀 가져다 주세요. 여기는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이 되겠고요. please를 붙여준 공손한 명령문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please 나와주고 우리 동사 원형 먼저 나와줍니다. 나에게 뭐를 몇 개의 사과를 some apples 이런 식으로 bring me some apples 바로 빈칸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자, 우리 좀 전에 4형식 문장을 공부했잖아요. 4형식 문장의 핵심은 목적어가 두개 나와주는 거. 뭐야? 뭐뭐에게 뭐뭐를. 이 어순이 너무나 중요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뭐에게 뭐뭐를.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gave her water. 나는 그녀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뭐를, 이 부분을 동사 다음에 먼저 써주고요. 우리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뒤쪽에 써주는데, 그런 경우에, 뭐뭐에게 해당됐던 부분 앞에 전치사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gave 다음에, 여러분 바뀐 거 확인하셨나요? 그녀에게 물을, 이거였는데, 물을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허가 뒤에 보이고요. 그 앞에 전치사 투가 나와줬네. 이렇게 자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어순일 때는 4형식 문장 구조이고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되고요. 이 전치사는 투냐, 포냐, 어브냐. 동사에 따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된 어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얘만 목적으로 분류해 주고요. 이 전치사로 연결된 어구는 수식어로 분류를 합니다. 꾸며주는 말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문장 구조로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험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자, 뭐뭐에게 뭐뭐를 이걸 가지고 뭐뭐를 먼저 써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 뭐뭐에게 앞에 어떤 전치사를 써줄 것인가? 투인지, 포인지, 어브인지를 동사에 따라 결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일단, 전치사가 세 개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우리가 각각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동사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사실, 투에 해당되는 동사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 전략은, 투에 해당되는 동사를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대신에 자, 이런 경우에 이 전치사 자리에 for나 of를 써주는 동사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나올 때 to 써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for를 써주는 대표적인 동사는요. 이네 개의 동사예요. 이네 개의 동사 별표해 주시고 물론 우리 교재에 뭐 build와 find도 나와 있고 베이크라는 동사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네 개의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동사도 학교에서 공부했다면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바이가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뭐뭐에게 앞에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get 이거 뭐야? 얘도 여러분들 사서 주다. 또 가져다 주다 또는 뭐 구해다 주다 이런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의미가 연결되죠, 여러분들. buy와 get 묶어서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make가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잖아. 맞지요? 그다음에 cook 요리해 주다. 만들어 주다, 요리해 주다.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 뭐예요? 요리해 주는 거니까 의미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make와 cook을 따로 묶어서 암기하시면 돼요. buy, get, make, cook. 쌤이 런들 나이 때 이렇게 묶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build는 뭐뭐에게 뭐뭐를 지어주다라는 의미로 이때는 근데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for라는 전치사를 그 앞에 써준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 다음에 find도 마찬가지요. 찾아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뭐뭐에게 뭐뭐를 찾아주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을 사용하는 동사, 시험에 나오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ask.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암기하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to, for, of 중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우리 give란 동사가 과거형으로 gave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for나 of을 써준 동사 중에 give란 동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다시 한번 암기하자. for 같은 경우는 by, can, make.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by, can, make. for를 써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of는 ask 이거. 그러니까 그런 동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들? 그렇죠. to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 빈칸에 to가 나와준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만약에 he gave his son a soccer ball 이런 식의 문장이었다면 전치사를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보니까 그가 줬다. 축구공을 자, 뭐뭐를 먼저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뭐뭐 애기가 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to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자,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지요? by라는 동사의 과거형, but. 주의하셔야 돼요. 저 보세요. 엄마가 새 책상을 사주셨다. 누구한테? 나에게. 자, 나에게 새 책상을 사주신 겁니다. 만약에 me a new desk 이런 식의 어순이 있다면 전치사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새 책상을 먼저 나와주고요. 나에게. 뒤에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 by는 by, can, make, 뭐,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ask란 동사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 of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녀가 물었다. 몇 개의 질문을 탐에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탐이 먼저 나와주고 some questions. 이게 뒤에 보였다면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자, 몇 개의 질문을 먼저 나와주고 탐에게 이거니까 탐 앞에 우리 ask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of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동사에 따라 전치사를 결정해 주는 거야. 7번 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요리해 주셨다. 우리 cook이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보이는데요. buy, can, make 이런 경우에 그렇지요. 봐봐. 맛있는 저녁을 이거잖아. 을을이 먼저 나와주고 우리에게 에게가 뒤에 보이죠? 어떤 전치사? 바로 for를 필요로 합니다. 7번의 4가 정답이에요. B번 갈게요. 다음 문장을 과란의 지지대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3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문장이 4형식인 거 확인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주어 나와주고, 동사 보이죠? 그런데 ask라는 동사가, 물론, 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가 또, 요청하다, 이런 의미 사용 가능해요. 여기는 요청했다, 라고 나와주고요. 자, 보니까, 그러네. librarian, 뭐예요?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의 사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뭐뭐에게가 보이네요. 내가 요청했다. 그 사서에게 뭐를? a favor. 근데 favor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원래 친절을 베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와준 영어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친절한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요청했다. 도서관 사서에게 친절한 행동 하나를 그에게는 부탁 하나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어순 자체가 사서에게 친절한 행동, 부탁을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뭐에게 뭐뭐를 그러니까 4형식이 되는 건데 3형식이 되려면 뭐뭐를 얘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뭐뭐에게 뒤에 보입니다. 그리고 ask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뭐에게 앞에 그렇죠? of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I asked 그다음에 a favor of가 보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3형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주어진 문장이 4형식인 거야. 민호가 주어지어 what 썼다. 보니까 그렇죠.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뭘쓴 거야? 생일 카드를 직접 목적어입니다.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her 앞에 what, righ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우리 for나 of을 써준 동사로 따로 공부하지 않았죠. 그럼 뭐야? to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민호 wrote a birthday card to her. 됐죠? 4번 볼까요? 그의 엄마가 주어예요. 만들어 주셨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피자를. 4형식이에요. 자,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us 앞에 make란 동사 우리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줬죠? by, can, make, 뭐 써줘? for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his mom made a pizza for us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5번 보도록 할게요. Mina brought a glass of water to me. 요번에는, 자, 보세요. 미나가 가져다 주었다. 뭐를, 물한 잔을
나에게 이거절인데 그러니까 뭐뭐에게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나와줬고요. 사형식으로 바꾸려면 뭐뭐에게가 먼저 나와주고 뭐뭐를이 뒤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Mina brought me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먼저 보이고요. 나에게 뭐를 물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10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이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입니다. 1번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줬다. 약간의 음식을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앞에 우리 make라는 동사 지금 과거형인데요. to가 아니라 for를 필요로 하죠. 4번. 나는 말했다. My secret. 나의 비밀을 나의 부모님께. tell이라는 동사가 과거로 나왔는데요. for 써준 동사 아니었죠. 뭐야? 우리 for나 of을 써준 동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to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o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5번 볼게요. 토니가 줬대. 그의 친구에게 뭐를 선물을 뭐뭐에게 뭐뭐를 이거니까 전치사 필요 없잖아요. to를 없애주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 만약에 Tony gave 그다음에 a gift가 먼저 나와준다면 to his friend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참고하시고요. 8번 보도록 합니다. 그가 사줬다. 카메라를 자, 누구에게 사준 거야? 그의 딸에게. 뭐뭐에게 뭐뭐를 여순이 아니라 뭐뭐를 먼저 놔주고 뭐뭐에게가 되어 보이니까 전치사를 필요로 하고요. 우리 by라는 동사 지금 과거형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for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for his daught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치사를 써주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he bought his daughter a camera.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D번.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단어로 알맞은 전치사를 이용하여 3형식 문장 써주래. 그러면 그렇지요.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나와준 다음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이 뒤에 보이는 거죠. 탐은 그녀에게 반지를 사주었다. 탐 bought 나와주고요. 반지를 먼저 나와준 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by라는 동사 지금 과거형이잖아. 허 앞에 그렇지요. for를 필요로 합니다. bought a ring for her. 2번.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자, she 나와주고요. made 나와준 다음에 특별한 피자를 그다음에 우리에게 us 앞에 make라는 동사 지금 과거형이니까 역시 for를 필요로 하죠. She made a special pizza for us. 5번. 미나는 자주 그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미나 often 자, 보낸다. sends. 그다음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에게. send라는 동사 우리 따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for나 of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to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to him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면 돼요. 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인데요. 보세요. He found, 그가 찾아주었다. 뭐를 잃어버린 시계를,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요. 우리 find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형으로 found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for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녀에게.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lend란 동사의 과거형 rent나 우리 show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 for나 of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to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우리 다 공부했고요.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0: 자, 우리 다음 시간은 5형식 문장 구조 위주로 또 열공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도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단원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왜 평소처럼 더 환하게 안 웃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 6단원 시작하는 오늘 41강인데요. 선생님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좀 아쉬워요.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되겠죠? 우리 함께 공부하고 교과서 내용 학습에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 거예요.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의견만 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같이 얘기해야지 그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에서 친구 4 의견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하고요. 그 의견과 이유도 주제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꼭꼭 눌러서 머릿속에 담은 후에 우리 이제 6단원 내용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단원은요, 작품을 즐겨요예요. 마치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즐기세요 하는 느낌인데요. 작품을 즐겨요 무엇이냐면요, 시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비유적 표현을 알고 이를 살려서 시를 낭송해보는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즐겨요. 무엇을 즐기느냐.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그런 활동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시는 일반 이야기 또는 설명하는 글보다 훨씬 더 글의 수가 적어요. 글자 수가 적은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생님 어려움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또 6단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알려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교재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파랗네 라고 해도 되지만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선생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호수 그리고 가을 하늘이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것이 비슷해요? 파랗다라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파랗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네요. 호수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파랗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라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알고 이 비유적인 표현의 느낌을 살려서 실감나게 시를 낭송해보기도 할 거고요. 또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상적인 부분,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 6단원의 제목처럼 즐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비유적인 표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 그냥 파랗다라고 해도 되는데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호수가 파랗다가 아니라 호수랑 파란 것이 비슷한 가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은요,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보다는 내 얼굴은 뭐 익은 토마토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면 그냥 얼굴이 빨갛네 보다 맞아 익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우리 문제에서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렇다 이렇게 바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딱지예요, 딱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딱지치기 할때 딱지인가 했더니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지가 생겼대요. 여러분은 뭐 걷다가 또는 어디 걸려가지고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자리에 딱지가 생기게 돼요. 피가 굳으면서. 그것이 무엇과도 같대요? 딱정벌레 같대요. 몸통이 딱딱한 그 곤충 있죠?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알수 있는 거죠. 뭐랑 뭐가 비슷해요? 딱정벌레랑 딱지가 비슷하다고 이 글쓴이는 생각했구나.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지?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죠. 기어갈 것 같아, 딱지가. 근데 실제로 기어갈 수 있나요? 기어갈 수 없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 여기서도 지금 딱지가 딱정벌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느껴지죠. 아, 여러분 무릎에 딱지가 생기면 어때요? 좀 간지럽기도 하고 막 떼어놓고 싶기도 하고 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우리가 딱지를 조금 이렇게 살짝 만진다고 해서 딱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살갗을 꽉 붙잡고 있는 딱정벌레의 모습처럼 딱지가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앉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지의 모습을 보면서 딱정벌레 같네, 마치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벌레 같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벌레를 봤다, 벌레가 무릎 위에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모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딱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1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딱정벌레에게 물려서 가려웠던 경험을 표현했다. 선생님, 시는 경험을, 글쓴이가 겪은 경험을 표현한 것이 시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딱정벌레를 만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딱지랑 딱정벌레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러난 그런 시니까 그런 경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자,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렇죠?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넘어져서 피가 난 자리에 딱정벌레가 앉은 경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딱정벌레가 앉은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4번. 딱정벌레가 무릎에 앉아.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살살 긁었던 경험을 표현했다. 아니고요. 5번. 넘어졌을 때 딱정벌레가 무릎에 내려앉아서 놀랐던 경험을 표현했다.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경험, 뭐 표현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실제로 벌레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지를 보고 딱정벌레 같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는 것이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에요.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2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했길래 기억 보니까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실제로 무릎에 붙어서 아니죠. 실제 아니라고 했죠. 딱정벌레를 떼어놓고 싶어서도 역시 아니고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서 벌레를 만난 적도 없는데요. 빠르게 기어가는 것도 실제 관찰한 것도 아니고요. 딱정벌레의 모습이 딱지와 비슷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활용을 한 겁니다. 5번의 정답이 있네요. 3번. 니은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입니다. 니은 보니까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무엇을 보고 지금 떠올린 거예요? 딱지를 보면서 딱정벌레 같은데? 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누가 알맞게 상상했나 봅시다. 시은, 무릎 위에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이윤,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마지막 수빈이, 무릎 위에 딱지를 떼어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확실하게 아닌 것은 우리 뭐 골라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딱정벌레를 이윤이는 틀렸죠. 그러면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점점 딱정벌레가 커지고 있어. 딱지가 커지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놓고 싶은데 이런 내용도 있죠? 떨어지지 않아요. 내려가기 싫은가 봐.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런 것이 떼어내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은이 아니고요. 수빈이가 알맞게 상상했네요. 니은을 보고요. 수빈. 4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내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보기는 어떻게 썼을까요? 딱지를 딱정벌레로 표현하여 기어갈 것 같다고 한 장면이 재미있어. 자, 그럼 여러분도 이 시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되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어.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비유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해요. 비유적인 표현 뭐 있죠?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 실제는 아니지만 딱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이죠. 자, 대상을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문제들을 풀수 있어요. 아, 비유적인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표현하려는 것을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이 빨갛다, 하늘이 파랗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거 있나? 빗대어서 말할 거 있나? 하면 생생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비슷한 걸 찾아봐요?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일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무엇이 있지? 같이 빗대서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음 저울이라는 시예요, 이번에는. 시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여기서부터 지금 비유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내 마음이 진짜 저울이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비슷한 건가 봐요. 내 마음,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무엇이 비슷할까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양팔 저울도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저쪽으로 기울기도 하잖아요.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 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계속 이쪽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에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5번. 이 시에서 내 마음을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왜 양팔 저울 같다고 했죠? 양팔 저울처럼 한쪽으로 안 기울어서?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까지는 괜찮은데, 기울지 않아서? 기분에 따라 기운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양팔 저울처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딱 칼같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4번, 내 마음이 비어있는 양팔 저울의 접시처럼 아무 감정이 없어서?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 같이 양팔 저울도 무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비슷해서 그두 가지의 대상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6번. 니은이 비유한 상황을 알맞게 설명한 것이에요.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아, 내 마음이 칭찬 담은 쪽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친구의 칭찬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친구가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표현한 부분이다. 이것이 더 맞겠죠? 친구의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에요. 그쪽 이기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7번. 보기와 같은 비유적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예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비슷하다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신, 내 친구는 힘이 아주 세다. 비유한 거 있어요?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바로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윤, 우리 엄마는 항상 조용하다. 우리 엄마는 무엇같이 조용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 사용한 거 없어요. 수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은 호수다. 자, 여기에 있네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과 호수가 비슷한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는 수민이. 8번. 디귿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설명한 것.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다가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는 그때까지는 막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팔 저울을 거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알맞게 설명한 거 뭐예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인가요? 잠이 들지 못하는 모습? 차분히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좋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거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모습. 아니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잠자리에 드는 모습. 둘다 있지만 어떤 것이 맞아요? 3번이 맞죠. 하루 동안 계속 내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지만 자려고 할 때는 이제는 차분히 정리하고 누우니까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이번에도 비유적인 표현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풀잎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풀잎 같은 친구래요. 그러면 무엇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친구랑 풀잎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풀잎은 바람하고 엉켰다가도 사르르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친구도 해질 때라는 것은 헤어질 때를 줄인 말이에요. 선생님, 헤어질 때라고 안 하고 왜 해질 때라고 줄였어요? 이것은, 시에서는 더 멋진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맞춤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라는 것은, 뭐 옷이 해졌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헤어질 때를 줄여서 해질 때또 만나자고 약간 이런 운율 리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헤어질 때,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가 마치 풀잎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했으니까 친구랑 또 이번에는 뭐랑 비슷해요? 바람이랑 비슷한 거네요. 왜 친구랑 바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 봅시다. 풀잎하고 해졌다가, 여기도 헤어졌다가를 줄인 거겠죠? 풀잎하고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아, 풀잎하고 헤어졌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사르르 찾아오는 바람처럼 만나면 또 다시 반갑다고 얼싸안는 그런 바람 같은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풀잎과 친구, 바람과 친구가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풀잎이 강한 바람에 뽑히는 모습? 아니고요.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시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친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보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5번도 읽어보세요.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했다. 5번이 더 정확하죠. 친구와 함께

쉽게 내가 플립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친구, 그리고 플립과 바람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 10번입니다. 이 시를 감상하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예요. 두희, 멀리 떠나버려 만날 수 없는 친구가 바람과 비슷해. 수진, 바람과 풀처럼 만나면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가 떠올라. 경아,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의 모습이 풀립과 비슷해. 자,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을 보고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친구? 만나면 얼싸안는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만날 수 없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 아니에요. 바람은? 아까 말했듯이 만나면 기쁘다고 얼싸안는 거잖아요. 항상 싸우게 되는 거 아니고요. 헤어질 때, 해질 때라고 시에서는 표현이 됐었는데요.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마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경하가 알맞게 장면을 상상했다라고 볼수 있네요. 11번 기억의 특징입니다. 바람 같은 친구. 자, 이런 표현의 특징은 뭐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반갑고 편안한 친구인 거죠. 바람 같은 친구? 뭐 시원한 친구인가? 뭐휙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인가? 아니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언제든 반갑고 편안한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반갑고 편안한 친구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이 시에서 친구를 바람과 풀립에 빗대어 표현해서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을 때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친구의 모습이 더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친구의 성격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볼수 있다. 친구처럼 익숙한 대상을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친구에 대한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응? 했던 거 뭐예요? 그렇죠. 4번이죠. 익숙한 대상을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의 효과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서, 재밌게 표현해서 이렇게 됐으면 정답이지만,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얻을 수 있는 효과죠. 친근한 느낌, 쉽고 구체적, 자세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런 것은 알맞은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인데요. 비유적인 표현 역시 찾아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여기도 바람이 나오네요. 난 지금 봄.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입니다. 이 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지만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난 지금 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계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난 지금 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지금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난 아직 봄이 안 왔어.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봄이 충분히 들길 원하고 있다. 봄이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바라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거고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가을이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가을은 맞는데요. 천천히요? 엄마는 벌써. 그쵸. 빨리 가을이 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OXX.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14번.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리고 있다? 라고 했을까요? 엄마에게 혼이 나서 무서워서? 아닌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 정말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서 난 지금 봄이라.

0: 힘들다고 했잖아요. 봄바람이 세게 불어서 몸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엄마의 생각이 달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답이 있죠. 그쵸? 나와 엄마의 생각이 달라. 난 지금 봄인데 엄마는 빨리 가을이 들길 바라고 있어요. 새싹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관찰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봅시다. 니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친구입니다.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자, 벌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벌써. 어떤 일이 예상한 것보다 일찍 일어났을 때 우리가 벌써라는 걸 쓰잖아요. 아, 나는 지금 봄인데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봅시다. 종이. 엄마가 봄보다 가을을 좋아해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난 지금 봄인데 엄만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가요? 이 말하는 이가 아니에요. 자, 문제 보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친구예요. 들렸죠? 영래. 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고 느끼는 마음이야. 생각할 수 있죠. 난 지금 봄인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엄마는 나는 아니지만 그럼 영래가 생각한 거 맞아. 나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아직 봄인데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하다니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일. 내가 충분히 자랐는데도 엄마가 천천히 자라라고 해서 기분이 상한 상태의 마음이야. 아니요, 기분이 상한 것도 우리가 딱히 찾아볼 순 없지만 충분히 자랐는데도 아니죠. 아직 봄인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엄만 제발 천천히 자라. 지금 너무 자라는 모습이 아까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잖아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했으니까 도일이는 알맞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이의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잘 표현한 친구는 영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볼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여기도 말하는 이 있네요. 디귿처럼 말한 까닭을 쓰시오.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우리 시간 표현도 배웠었는데요. 들고 있는 중이야. 이미 지난 일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죠.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6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작품을 즐기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나요? 마지막 퀴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6단원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 얼른 공부하러 놀러 오세요.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의 구성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고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원소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원소뿐만 아니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사진이 아니라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익숙한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 물의 화학식 H2O가 있고요. H2O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을 분해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는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대한 개념 아이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성자수에 따라 원자에 붙인 번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핵 안에는 바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양성자는 원자가 달라지면 그 양성자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붙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성자를 한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2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 번호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양성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 만들 때는요, 무엇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했겠어요? 그렇죠. 위에 나온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를 배열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표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가로줄을 우리는 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7줄의 가로줄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 1줄기, 2줄기, 3줄기로 시작해서 7줄기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즉, 세로줄이 17줄이 있구나라고, 18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 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족잘 알고 있어요. 가족할 때 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 보면은 가족들의 생김새 혹은 성격 어떤가요? 많이 닮아 있죠. 이 족은요, 성질이 좀 유사한 원소들이 이렇게 족에 같은 족에 배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7줄의 주기와 18줄의 족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번호 1번으로 시작해서요, 여기 끝에 원자번호 118번까지 11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는요, 여기 보시면 수소의 경우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인 무슨 뜻이에요? 아,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크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H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번호 2번인 헬륨, 그리고 3번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 많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줄 뭐라고 했었나요? 즉 주기라고 했었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1번부터 18번까지는 다, 118번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한 20번까지의 원소를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이 주기율표를 문제에 다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 주기율표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뒤에 화면에서요.

미니주기 울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완벽한 주기 울프를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조기 1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요. 이렇게 주기 울프가 좀 단축되어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가 같은 족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을 동의 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다라는 뜻인데 이 동족 원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1족은 1족끼리, 2족은 2족끼리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족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족과 18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족 보시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소는 잠깐 제외시켜 줄 거예요. 수소가 1족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로 묶을 때는요, 수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이 1족 원소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1족 원소 3개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금속 원소이거든요.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실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얘네들 조각을요. 하나 조각을 딱 떼가지고 물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조각들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를 발생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물과 반응을 잘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의 기체가 수소 기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뒤에 필수 탐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세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요. 여러분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친숙하게 헬륨 풍선이 있어요. 아, 헬륨은 그러면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세 원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원소가 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세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매우 매우 안정해요.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는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해요. 뭔가 뭐 반응을 해서 뭔가 발생시킨 거나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1쪽과 18쪽의 이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재에 필수 탐구로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필수 탐구 내용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과정은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대요. 여러분들 리튬을 왜 쌀알 크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네들은 워낙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알보다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정 2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다음에 기체에 불꽃을 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퍽 하는 소리 나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공부했었죠? 아마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혹시 이 기체가 수소 기체가 아닐까라고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4번.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으로 과정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요. 즉, 금속만 바꾸면서 똑같은 실험을 3번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기체가 눈으로 무슨 기체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과 기체가 가까이 갔을 때퍽 소리 나면 이거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왜이세 원소는 같이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 기체가 나오냐라는 걸 본다면요. 이세 원소는 모두 동족 원소였어요. 몇 쪽의 동족 원소였어요? 모두 1족의 원소이므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하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이게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원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 주기율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한대요. 내가 막 호흡했는데 내 몸에 막다 녹아들으면 쉽게 호흡 기체로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아마 헬륨은 잘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았었나 봐요.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네온은요,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네온은 간판에 반짝반짝이는 그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자, 아르곤이요. 전구의 충전기체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세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봤더니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원소들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정리해 봐야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뭐하여? 화학적으로 워낙 안정하다 보니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냐? 이세 원소들은 모두 몇 쪽의 원소로? 18쪽의 원소로 동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세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상태로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세로 줄, 동족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금속 알루미늄은 구리 원자라고 구리가, 금속 구리가 구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금속은요,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금속 원자. 자, 그런데요, 금속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무엇으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주변에 똑같은 그 탄소들과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뒤에 나오는 분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면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거면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점은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물 분자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화학식 뭐라고 썼어요? H2O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즉,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인데요. 이물 분자가 만약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순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화학식 O2라고 배웠죠? 그때 이 산소 원자는 구성 원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산소 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탄소 원자, 양쪽에 산소 원자 있네요. 우리가 CO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우리가 NH3다라고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질소 원자도 있고요. 주변에 수소 원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자는요,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분자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식에는요, 화학식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분자의 개수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일단 써요. 화학식 쓸 때랑 똑같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요. 그리고 그때 우리 1은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대요. 숫자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 분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이물 분자 두 개, 화학식, 분자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물의 화학식. 자, 물은요, H 원자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그때 1은 생략해요. 그럼 H2O는 물 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 분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H2O 앞에 뭐를?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물 분자 두 개에 대한 분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분자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 산소 원자 두 개인 산소는 O2, 물은요, 우리 많이 봤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H2O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래요. CO2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네요. 질소는 N이었죠. NH3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네 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C 하나 쓰고 H4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분자식까지 배워봤으니
원대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주기율표가 1번부터 118번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약한 미니 주기율표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은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번호 2번 헬륨, 리튬, 베릴륨, 뭐 풍소 이런 순서로 지금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소의 양성자 수는 1일까요? 수소의 원자번호가 1인 이유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전자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질소 볼게요. 질소 지금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원자번호 7번이네요. 원자번호가 7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수가 7개란 뜻이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7개면 전자도 몇 개예요? 7개가 될것 같아요. 자, 리튬 보면요. 지금 원자번호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3개겠죠. 그럼 니은에서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7이 3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과 나트륨은 우리 1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1족 원소는 선생님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상온에서 고체이면서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화학적 유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네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고요. 나트륨을 쌀알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나에서 자른 나트륨을 과정 가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관에서 기체 A가 발생했대요. 우리 이제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무슨 기체? 수소 기체입니다.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있고요. 나트륨은 물과 쉽게 반응하나요? 네, 알칼리 금속. 우리가 물과 쉽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기체 A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선생님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디귿.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기체 A는 발생할 거예요. 왜? 1족 원소로 칼륨과 나트륨은 화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속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라는 물도 있었고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모두 무슨 원소로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하여서 우리가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합니다. 원자로 변하면 X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를 갖고 있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수소, 산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때 원자의 지금 개수가 지금 결합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은 분자 가와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다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가보시면은요, N2. 질소고요. 나는요,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는요, CH4, 메테인이에요. 그러면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문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인가요? CO2, 이산화탄소였죠. 맞고요. 분자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CO2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거 2번이고요. 3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예요? 앞에 3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 분자 3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분자 3개에 들어 있는

0: 전체 원자는 9개다. 여러분들, CO2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즉 이산화탄소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자에는 총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분자가 또 3개가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될것 같네요. 디귿이 아니라 5번. 이 분자 1개는요, 1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원자에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디다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요, 한 장의 사진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주기율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기율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선택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주기율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를 하시면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될것 같고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아, 선생님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암기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 원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원자와 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낼 때 정말로 진정한 과학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리튬은 건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지는 선생님 헬륨 풍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 번호 2번이래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걸 만들면서 과학 개념을 도출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과학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화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기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기 초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암기 이퀄 화학이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쓴 과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맞은 친구 아니면 지난번보다 더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 왕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왕의 행차쇼!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번부터? 12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11번까지 풀었죠? 네. 자, 12번부터는 여기 제시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만 열심히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 또는 지문이라고도 해요. 예.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 글들을 꾸준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면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요. 영어 공부 잘하려면 낱말 잘 외워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로 써져 있는 문장이나 또 글 많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읽어보라면서요. 근데 왜 국어는 안 그래요? 국어도 그러셔야 돼요. 예. 우리 말이니까, 우리 글이니까 뭐 쉬워. 아유,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특히나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구조로 잘 짜여진 이 주장하는 글은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오, 이거 서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서론 부분부터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일까? 네.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아, 본론 부분이겠구나. 자,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짜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은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타난다는 것. 본론은 이유와 근거가 나타난다는 것, 결론은 요약과 강조가 나타난 것, 나타난다는 것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처럼 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준다고? 어디에서? 본론에서?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문,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 이 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주는 글이 있구나. 이런 글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 방법 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어? 알았어. 플라스틱 사용 이제부터는 줄일 거야. 예, 종이컵 대신 또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컵. 이것 대신 그 텀블러를 사용해야지 뭐 이런 것들. 예. 자,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도 철저히 해야겠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그다음에 뭐 철은 철에, 종이는 종이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철저히 해야겠네 라고 실천 방법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뭐다? 설득당한 거다. 예, 설득당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자, 여기서부터 뭐다? 인용이 나오겠구나. 여기서부터 인용 부분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요. 아이고, 오랜 시간이 되면 쪼개지고, 그쵸?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은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지만 사라지진 않아. 그죠?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질 뿐.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될 뿐이죠. 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따라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국어 실력이야.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본 친구들은 기억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아, 나 이거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있는데 다 기억했는데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자기 원래 실력으로 이제 풀어야 돼. 아, 짜임 이제 짜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여기에 나타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둘째,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대요. 자, 이것이 실천 방법이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글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놓고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앞에 거 보세요. 자, 봐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 철저히 하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도, 어른들도, 이런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개인일까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개발해야 해요. 친환경 재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국가가 하거나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걸 눈치채는 친구도, 어우, 굉장히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잖아.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국가는, 회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것만 딱 보고, 아,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개인이 실천할 방법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국가나 기업에서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할 수가 있죠. 이게 문해력이에요.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대요. 이거 법이죠. 자, 마이크로비드 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왜 디지털 리터러시 어렵다. 예, 별거 아니야. 디지털 문해력을 그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뿐이죠. 자, 이거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대요.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분해된대요. 분해. 분해가 뭘까요, 여러분? 썩는다는 거죠. 자,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썩어. 썩으려면 너무너무 긴 세월을 요구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플라스틱이 그냥 썩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즉,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이 말이에요. 생물이, 여기 생이 생물이에요.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즉, 생물이 얘네를 썩게 할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죠? 아, 이제 여러분이 6학년쯤 되면 이런 말들에 예민해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할말다 했나 보다.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다. 어때요? 요약해주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런 말들을 했어. 이런 글을 썼어. 알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주장 아닙니까? 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주장을 강조한다는 게 강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나, 과자 사주세요.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아침에 얘기했어. 점심 때 와서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저녁 때 와서 과자가 맛있는데요. 막 이러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너무 앵무새 같지?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지. 과자 맛있던데요? 과자 사주세요. 아, 과자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뭐다?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0: 아니, 글을 쓸 때에도 주장 강조 어떻게 하지? 한번더 써주면 돼요. 더 써주는데 표현은 조금 차이 나게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멋진 강조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우리 그 본론 부분서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결론 부분이 되겠네요. 글쓴이가 제시한 미세 플라스틱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다. 요거. 두 가지 1번과 2번이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읽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제시문을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꼼꼼하게 읽어보기만 해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응? 이런 내용 없었는데, 금세 찾을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플라스틱은 안 썩는 게 문제인데, 친환경 재료는 썩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정답 3번. 네.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이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어떻게 하라고?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자, 여기 가장 알맞은 것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야,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실천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죠? 여기 실천 방법 있네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 사용하는 게 어때? 그리고 분리배출 잘해야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야.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했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까 따라서가 있었는데, 여기. 요 따라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예. 요 따라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론.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말들. 예.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죠. 요 뒤에는. 이런 말들 참 재밌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 예. 요런 말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냥 자리하고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국어 공부 잘 하려면 이게 왜 있을까? 이것도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딱 나왔어. 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요게 나왔어. 그러면 요 왜냐하면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나오겠죠. 예.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나오면. 요런 건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온다. 이유가 나와야 할때 요런 말도 써줍니다. 또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 내가 하나 뭔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해볼까? 예. 요거. 추가도 있어. 더 얘기하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거. 또! 뭐, 게다가! 막 이런 거. 게다가는 여러분이 좀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또! 게다가! 이거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과 먹고 싶어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추가하고 싶을 때. 또 뭐가 있을까? 뭐 예시 들을 때. 예시 들어서 글에다가 쓸수 있잖아요. 예시는 뭐 아주 간단한 거. 예시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뭐 과일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 뭐감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요런 일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계산이 있는 거죠. 치밀한 계산. 요런 말들은 다 요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따라서 그러면 아,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구나. 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글에 쓰인 인용의 출처 어디였죠? 예, 찾아보면 되죠. 예, 한국방송공사 2022년도에 만들어진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출처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써볼게요. 보기는 출처, 통일성, 근거, 맞춤법, 계획하기, 표현하기가 들어있습니다. 6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 단계에서는, 단계래요, 단계. 그러면 출처 단계, 맞춤법 단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힌트들을 놓치지 말라고요. 네. 자, 이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하게 정했는지, 또 글을 읽을 사람을 잘 고려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답니다. 자, 어느 단계일까요? 글의 목적을 잘 세워야 하고, 주제도 분명하게 정해 놔야 돼요. 자, 어느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 이런 힌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하기. 내용을 생성했어. 그 다음에 이 생성한, 즉, 만들어낸, 내가 모은 이 내용들을 잘 배열을 해야 되겠죠? 아, 요건 주장에다 놓고, 요건 이유에다 놓고, 아, 요거는 근거에다 놓을까? 뭐,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고, 구성을 해야겠죠? 이게 내용 조직 단계라고 했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를 글의 짜임을 고려해 조직했는지,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것을 찾아 조직했는지 점검한대요. 힌트는 이거네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건 뭘까? 근거가 되겠죠. 자, 이런 힌트들. 이거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하지만 거기에 힌트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찾아내는 게 국어 실력이니까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자, 통일성 얘기했죠? 통일성은 뭐다? 그글 전체가 글의 주제.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아, 이 글은 통일성이 있구나라고 한다고요. 네. 앞으로 쭉 주제만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나가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 된다. 저거 멋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야지.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멋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나의 글의 그 통일성을 해치는 자료라면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한다. 이거는 만든다란 뜻이라고 했어요. 만든다. 예. 내용을 만든다. 예, 물론 내용을 만든다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만드는 것 더하기 인용할 자료도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생성하기 부분과 내용 조직하기 부분,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내가 글을 잘쓸수 있느냐, 못 쓰느냐. 여기를 튼튼하게 하고, 여기를 문제없이 하면, 예,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잖아요. 글쓰기 단계.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을 만드는 단계, 또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죠.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글의 목적을 정했습니까?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습니까? 글을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까? 자, 여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 여기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통일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통일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글의 통일성.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내가 만들거나 가져왔는가? 예,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죠.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답은 2번과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글의 통일성 자꾸 얘기하죠.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내가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 다시 뭐 이런 걸 갖고 와도 되지만 B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낯선 건안 돼. 관련이 없는 건안 돼. 알았죠? 네, 이 통일성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 여러분이 글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으면 잘쓴 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려고, 분량을 많이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 그러지 마시라고,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네. 문제 상황.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 가는 뭐다? 서론 부분이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글 나는 뭐다? 본론 부분이구나. 어떡하지? 이젠 정말 정말 쉬워졌어. 이 짜임을 딱 알아내는 게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기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대요. 이런 결과를 볼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도 지금 막 똑같이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이제 다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활동이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요거 괄호 부분을 한번 빼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딱 알맹이만 남죠.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뭘 해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지금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특히나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얘기했죠.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똑같이 쓰진 않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그게 그 말이에요. 뭐? 손으로 글을 쓰는 건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하, 여기 있는 이 지문은요, 가는 서론 부분, 나는 본론 부분, 다는 결론 부분의 문단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될까? 문단 가일까, 나일까, 다일까? 이걸 아는 친구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 상황 어디에 나와요? 서론 부분에 나오죠? 그 가를 보세요. 가 문단 보세요. 예, 바로 요거였죠. 디지털 세상에서 손으로 글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 이거 문제다. 아이고, 이거 손으로 글 쓰는 거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특히나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불편하게만 생각하니 이거예요. 예. 그 다음, 그 가에서 다를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나누어서, 알맞게 나누어서 각각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문제 제기, 주장. 어디에서? 글, 가에서. 에,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본론에서. 나 문단에 해당하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다 문단에 해당하죠. 예, 그러고 보니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제시문, 지문은 서론과 본론과 본론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결론을 쫙 이어놓은, 예, 예, 편집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자, 이 글의 주장을 쓰고, 주장은 어디에서? 네, 이 주장은 서론 부분에서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네, 서론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따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잘 찾아보셨죠? 자, 그 다음, 글, 나에서. 글 나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요걸 한번 요렇게, 예, 요거는 좀 없애버리고 한번 읽어봐도 돼요. 글 나에 나타난 이유와 근거를 쓰시오. 뭘까요? 여기 나가 여기 있네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유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요 부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근거, 여기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 부분 써주시면 돼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찍어도 알겠다. 그죠? 자, 그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하고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12번 문제와 13번 문제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 풀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이 13번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3번이 세 가지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오늘의 구원 픽은 18번과 21번 문제로 선생님이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조선을 그려내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꽤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다. 시험 직전에 한 번은 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3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주어져 있고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문제고 2대 1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중간에 선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시간 마지막 풀이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로서 전체적인 풀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생각하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CD에 평행인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EF랑 만나는 점을 G라고 하고요. BC하고 만나는 점을 H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몇 센티미터? 8cm가 되겠다. 평행사변형, 너도 평행사변형, 길이가 그대로 옮겨져 온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길이도 8cm.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도 8cm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요, 우리 요 8cm라는 길이를 빼고 남아있는 왼쪽 삼각형을 가지고 중간에 선분 EG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HC의 길이가 8cm였다면 BH의 길이는 6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2대 1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긴거대 전체의 비율을 생각하면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G 대 BH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이 EG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그래야 4cm와 6cm 2대 3이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EG의 길이가 4cm고, 아까 그 옆에 있었던 GF의 길이가 8cm였으니까 2개 더하면 12cm를 우리 선분 EF의 길이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떨 거냐? 자, 이걸 평행사변형으로 쪼개지 않고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AC를 연결해서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으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만나는 점, 요 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선분 EG 더하기 GF의 길이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EG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3이다라는 이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2대 3으로 맞추어 생각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2대 3이니까 EG 대 BC 2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G를 생각하고 그것과 14cm를 생각하면 그 길이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G의 길이가 3분의 28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요, 반대쪽 삼각형에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2대 1이었으니까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간다면 1대 3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GF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3분의 1만큼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비례식 써도 되는데 한쪽의 길이의 비가 1이니까 1대 3이라면 8cm의 3분의 1만큼이 선분 GF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겠다. 자, GF의 길이 생각하면 이 길이가 3분의 8cm라고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EF의 길이고, 이 선분 EF가 두 개의 선분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28과 3분의 8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3분의 36이 되고요. 약분하면 12cm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풀이 방법을 생각하면 가운데 선분 하나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늘려가는 건데, 이게 비율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쉽지만 좀 비율이 좀 커서 7대 8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 그려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굳이 삼각형을 보여드린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이 눈에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거꾸로 놓여 있는 삼각형 닮음 한번 바라본 겁니다. 괜찮겠죠? 13번 문제, 답은 12cm. 지난 시간과 이어서 총 3가지 풀이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었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또 있네. 선생님, 대각선을 AC를 안 그리고 대각선 BD를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만나는 교점 G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GF의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이 G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넓이 길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풀이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방향의 대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점 E가 선분 AC와 BD의 교점이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선분이 모두 다 평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나비 모양의 닮음 먼저 생각해야 되죠.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더라? 8대 16. 그러면 1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 1대 2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 선분 A 2대 선분 EC 1대 2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분 B 2대 선분 ED도 역시나 1대 2다 생각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 2대 EC라는 1대 2가 BF 대 FC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죠. 그래서 BF 대 FC도 1대 2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18cm가 해당되는 길이의 비가 3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게 y다 생각할 수 있어서 y는 12cm, y cm가 12cm가 되면서 우리 y 값이 12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x는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8cm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C를 기준으로 해서 2대 3 하고 생각했던 게 X 대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식 써볼까요? 2대 3이 X 대 8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3X가 16이니까 X는 3분의 16이라고 X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X, Y 두개 곱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죠. 괜찮죠?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풀이 방법 더 볼게요. X를 꼭 빨간색 삼각형에서만 볼 필요 있는 건 아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란 삼각형에서도 볼수 있죠. 그렇다면 1대 3이라고 생각하니까 16cm에 3분의 1만큼이 X cm다라고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X가 3분의 16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Y 곱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16하고 쓸수 있고, 자, 약분해서 4 남으니까 4에다 16 곱하면 64라는 XY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4번이었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해야 돼. 보자마자, 아,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 출발해서 곶갈 모양의 닮음으로 옮겨 타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삼각형, 왼쪽, 오른쪽, 어디를 봐도 아무 상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익숙한 1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G와 G프라임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G프라임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중점 D까지 이 전체 길이가 36cm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비율이 2대 1로 딱딱 쪼개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AG라는 선분은 36cm를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두 개만큼이고 GD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은 36cm를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GD라는 길이가 12cm야라는 걸 구하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아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다시 G'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이 선분 GD의 길이를 2대 1로 쪼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12cm를 2대 1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그중에 G'D는 1에 해당하는 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G'D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12의 3분의 1 곱해서 우리 4cm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때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처음부터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예쁘게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 이상한 부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 G와 G'의 길이를 가르쳐주고 전체 길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비율이 2대 1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활용해봐라. 제일 작은 길이 A라고 하면 너 2A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게 3A의 2배에서 6A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몇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문제고 어렵게 바뀌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려봐요. 자, 16번으로 가죠. 오른쪽 그림에서 역시나 점취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넓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서 중선 그려서 삼각형들 6개로 쪼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선들을 전부 다 그리면 삼각형이 6조각이 나고 6조각 난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무게중심에서 넓이에 관한 갖고 있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은 6조각 중에 하나가 몇 개? 2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분의 2만큼의 전체 삼각형 넓이의 비율을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6분의 2만큼이다라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3분의 1인 거니까 우리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이 어느 곳에 있어도 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끔 문제 보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좀 낯설게. 그리고 이렇게 칠해놓으면 대각선 C, 지금 중선 CG를 그리기 좀 불편하게 일부러 그 자리를 다 채워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나타나면 중선 그려서 6조각 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지.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 17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그때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EF라는 선분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EF가 봤더니 위쪽과 아래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좀 드세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각 B가 각 D하고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 F. 요게 지금 왼쪽에 있는 주황색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인데 위치만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계산을 해보면 반대쪽은 당연히 알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주황색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삼각형 ABC. 그런데 그때 각 B를 2등분해 놓은 각의 이등분선이 지금 2라는 점, 각의 이등분선이 AC랑 만나는 점이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BC 대 BA가 CE 대 AE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 옆으로 보던 것처럼, 평소에 보던 것처럼 있지 않고 옆으로 눕혀져 있지만 각의 이등분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너대 너는 너대 너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선분 BC의 길이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평행사변형이니까 AD의 길이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12cm 대 8cm가 CE 대 AE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12와 8은 3대 2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데 그게 10cm다라는 거지. 즉, 10cm를 쪼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분 AE를 생각해 보면 너는 10cm를 5조각 낸것 중에 2조각, 즉 2대 3에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4cm라고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선분 CE라는 것은 10 곱하기 5분의 3 하고 쓸 수 있으니까 6cm라고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위쪽에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AF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6cm고 CF의 길이가 4cm라는 걸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cm, 4cm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요렇게가 6cm 그리고 짧은 게 4cm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선분 EF의 길이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빨간 6cm에서 4cm 빼내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선분 EF의 길이는 2cm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 2cm더라라고 정답 써주면 되는 문제. 이게 17번 문제였었죠. 자, 이거 어때요? 아래쪽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보던 삼각형의 모양이랑 다르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그게 좀 생소할 뿐이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지 왜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해할 거,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할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은 일부러 풀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그래, 우리 친구들 위쪽을 먼저 살펴보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래 게 계산이 되어질 거야 라고 유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뒤집혀 있는 걸 연습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연습해야겠죠. 그치? 자, 다음 18번으로 가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BAAD가 되도록 점 D를 잡고 역시나 점 D와 AC의 중점 E를 이은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서 지금 FD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네요. 자, 이 18번 문제 선생님이 뭐? 그렇지.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보조선 하나를 그려야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그림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문제가 막상 풀려고 했을 때 잘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보조선 하나 그려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럼 시험 직전에 이 문제는 꼭 별표 해놓고 바로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그러다 보면 이 중요했던 것들이 옛날에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가서 우리 기억 속에 저 어딘가 구석에 들어있어서 시험 볼 때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들은 시험 직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조그만 곳에다 메모해놓고 시험 전에 쉬는 시간에 살펴보고 너 시험에 임해야 될 만큼 우리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밑에 있는 선분 BC와 평행인선을 하나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만나는 요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 AEG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EF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즉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CF의 길이와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선생님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런다면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AG를 그릴 때 AG와 BC가 서로 평행하도록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GAE라는 각과 각 FCE라는 각이 서로 엇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도 엇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은 거고요. 맞꼭지 각도 서로 각의 크기 같은 거겠죠. 자,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AA 닮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변의 길이 하나 맞아도 변의 길이 하나 맞아도 같아진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닮음을 넘어서 뭐까지 된다? 합동까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써보자. 자, 이 얘기들을 가지고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FC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A라고 하면 너 A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삼각형 DBF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DAG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고요. 닮음 비가 1대2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중점에서 출발해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으니까 G도 선분 DF의 중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BF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BF의 길이가 AG의 길이의 두 배다. 그래서 EA가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어때? 이제 해결됐나? EA와 A를 더해서 전체 15cm가 되는 거니까 3A가 15cm야, A는 5cm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CF의 길이 자체가 그냥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CF의 길이가 그냥 5cm다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선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 삼각형의 합동도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 다음과 같이 닮아 있는 삼각형도 눈에 보이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 AG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잘안 떠올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9번 갑시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선분 2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문제가 6cm, 10cm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나타나 있는 상태네요. 그럼 중간에 몇대몇 이런 게 없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좀 난감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이런 그림에서 반드시 뭘 발견해야 돼? 모래시계 하나 발견해 주어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이거 생각한다면 위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6대 10이라는 닮음 비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6대 10, 3대 5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OD 대 OB가 3대 5야 이야기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OA 대 CO가 3대 5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3대 5가 어느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당연히 3대 5로 옮겨올 수 있다. 그래서 DF 대 FC가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3대 5 필요 없다, 이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AE 대 EB도 3대 5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면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2,5니까 2,5라는 선분이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어느 방향으로 풀까요? 역시나 뒤집혀 있는 방향으로 풀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 그럼 B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긴것대 전체의 비율을 생각하면 5대 8이 되는 거니까 선분 2,5 대 6도 몇대 몇? 5대 8이 된다. 그래서 선분 2,5 대 6이 5대 8이다라고 식 세워줄 수 있겠죠? 2,5의 길이 생각해 보면 8분의 30하고 쓰여지네요. 자, 8분의 30 나누면 4분의 15cm라고 선분 2,5의 길이 구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역시나 닮음을 생각하는 건데, 우리 중간에 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옆으로 옮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도 봐야 되고요.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G가 무게중심이고요. DE는 각각 변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선 하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G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인데, 그 3분의 1만큼에 대한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삼각형 ADG가

삼각형 ABC의 6분의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 전체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라서 너는 8제곱센티미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지금 빨갛게 표시된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인데 중점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즉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인 것이 삼각형 AGE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뭐하고 똑같아? 삼각형 AGE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몇? 바로 8제곱센티미터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죠. 자, 이거 두 개 더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6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괜찮지? 다음으로 갑시다. 21번 문제 보자. 자, 역시나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빠르게 정리해볼까? 지금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 대 1이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2 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 대 3이야 라는 얘기 해야 되지.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너는 12cm라고 정답 쓸 수 있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다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까?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인데 연습했으니까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바로 답이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선 그리고서 아, 무게중심이 둘 다 PQ가 무게중심이야? 그렇다면 중선 그려서 삼각형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전체 평행사변형이 몇 조각 난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조각 난 겁니다. 그 열두 조각 중에 몇 조각? 네 조각.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3분의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 36제곱센티미터에 3분의 1만큼 12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각선 그리고 중선 가지고 삼각형 쪼갠다면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다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아빠
1: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오빠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4: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0: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2: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3: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2: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당장 나가!
4: 여보!
5: 아버지, 괜찮으세요?
3: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4: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3: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4: 엄냠냠.
2: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5: 아버지 목 말라요.
3: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4: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2: 물? 없다!
4: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2: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3: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2: 너무하긴? 갑시다!
4: 정말!
3: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4: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3: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4: 아유 덥다.
3: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4: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6: 부인, 조심하세요.
7: 으아, 제비 살려! 으아,
4: 으아. 아버지!
5: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3: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6: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5: 제비를 구했어!
4: 우리 아버지!
5: 만세! 만세!
3: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7: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3: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7: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8: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5: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3: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5: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7: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3: 제비야, 왜 그러느냐?
7: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3: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7: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4: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8: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6: 제비가 선물로.

0: 조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박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3: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제비.
4: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수박.
5: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6: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5: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네, 아버지.
4: 자.

0: 와.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2: 다른 게 하나 없어요.
3: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버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따뜻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동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수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 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9: 아유,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1: 누가 물 좀 주세요.
12: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3: 홍보네
14: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5: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0: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6: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7: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6: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시라고.
12: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7: 탈수! 아니요.
12: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9: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7: 돈 없는데?
12: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6: 공짜! 공짜!
17: 어머, 형아, 공짜!
16: 진작 말을 하니!
18: 아이고, 기운 없어. 에휴.
4: 예!

0: 버블도
1: 믿고 팬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들어가세 들어가세
3: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4: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5: 고마워요
6: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5: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7: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8: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고 물 채우고 수박 먹고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9: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10: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9: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10: 알쑤 박수받아 말짱한 수박이야
9: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0: 우와 수박 최고답니다
9: 우와 나도 생겼어
7: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11: 네 아빠
7: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9: 응? 하! 좋았어! 하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쿵! 쿵쿵쿵!
1: 그래나, 왜?
2: 왜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봐요? 무서운 거 보면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1: 맞아, 그래서 보는 거야. 응?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무서운 걸 보면 덜덜덜 떨리면서 더위가 싹 가시거든.
3: 요즘 같은 날씨에 저 비누 안에 갇혀있으면 엄청 덥고 답답한데 나와 있으니까 시원하더라.
2: 헤이, 그럼 너도 유령 좀 만나야겠다.
3: 유령?
2: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더울 때 무서운 거면 덜덜덜 떨이면서 시원해진대.
3: 아, 근데 어쩌나? 난 유령, 귀신, 도깨비를 봐도 덜덜덜 떨리지가 않아요. 왜? 난

0: 3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포도 여전이니까! 야!
1: 그럼 나 잡아봐라.
2: 넌 누구야?
1: 나? 도도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바로 그 유령!
2: 무서워.
0: 너 진짜 유령 맞아? 이 거짓말하면 이 도도 요정님한테 혼난다.
1: 못 믿겠으면 와 보든가. 여기 돌고래, 상어, 바다거북이 나한테 딱 잡혔거든.
0: 어, 이봐. 어디 갔어?
2: 도도. 아무래도 진짜 유령 맞는 것 같아. 저쪽에 돌고래, 상어, 바다거북이가 잡혀있다잖아.
0: 어이, 설마. 그럼 가서 진짜 유령이 맞나 확인해보도도.
2: 그래. 그린족디 구조대 출동!

0: 유령 그물로부터 구해줘.
1: 응? 저기다, 저기! 와! 재밌다! 어지러워.
2: 여기에 유령이 있는 건가?
3: 유령? 지금 유령이라고 했어?
1: 맞는데.
3: 너희 설마 유령 찾아온 거야? 그 녀석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거든.
2: 그럼 진짜 유령이 있다는 거네? 저도 추워?
1: 아, 왜? 날고 있니?
2: 나 혹시 무서워서 그런 거야?
1: 무섭게 해. 300년 전에 죽다 살아난 도도 요정이 유령 따위가 무서울 리가.
3: 오, 잘됐다. 그럼 너가 그 유령 좀 잡아주라. 응? 응?
1: 저기, 그건 생각 좀 해보고.
3: 이리 와봐. 내가 유령 이야기 아주 자세히 들려줄게.
1: 괜찮은데?
3: 이리 와봐.
1: 참.
3: 무서운 유령 이야기. 자, 마셔. 바다의 별미, 해파리 주스야.
1: 고맙다.
3: 고맙긴. 너희들이 유령 잡아줄 건데.
1: 그럼 얼른 유령 얘기나 해보도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3: 그러니까 시작은 돌고래였어.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간 돌고래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바다 거북이 돌고래를 찾아 나섰는데 그만! 바다 거북도 사라졌지. 이번에는 상어가 친구들을 찾아 나섰는데 상어 역시 사라져버렸어.
1: 하지만 사라졌다고 유령한테 잡힌 건 아니잖아.
2: 맞아.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3: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유령을 직접 본 친구가 있어.
4: 유령을 봤다고?
3: 마침 왔네. 이리 와, 오징어야.
1: 오징어, 네가 유령을 봤더더?
5: 그러니까 그날 나 혼자 놀고 있었는데.
6: 오징어야, 혹시 돌고래랑 바다 거북 못 봤어?
5: 못 봤어. 참, 걔네들 사라졌다면서?
6: 어딜 간 거지?
5: 문득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래, 상어랑 같이 친구들을 찾아보자. 상어야, 같이 가!

0: 오징어 얘기를 듣고 난 후 우리도 친구들 구하는 걸 포기했었어. 근데 이렇게 너희가 나타난 거야. 그린조끼 구조대.
1: 아, 우리
2: 그린조끼 구조대 유령한테서 우리 친구들을 구해줄 거지?
3: 알았어. 구해주겠어. 그린이 넌 빠져. 위험하니까.
4: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우린 한 팀이잖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유령을 물리쳐야지.
5: 오, 멋지다.
4: 응. 무서워.
3: 나와라, 유령아. 우리가 상대해주마.
4: 어, 저기 있다.
3: 어, 우드도 어, 유령이다. 유령은 들어라. 우리는 그린조끼 두두대. 나는 도도요정.
4: 나는 그린이다.
6: 오, 드디어 도착했군. 어서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린조끼 구조대.
3: 가까이 오라고?
4: 싫어. 네가 와.
6: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면 벌써 고래, 상어, 바다 거북을 풀어줬지.
7: 맞아. 너희들이 이리 와.
8: 와서 우리 좀 풀어줘.

0: 참, 빨리 좀 오지.
1: 뭐야, 유령이 아니라
2: 그물이잖아.
0: 너희들 그만 겁내고 어서 와서 이 엉킨 그물을 좀 풀어줘. 얘네들 꺼내줘야지.
1: 알았어, 알았어.
0: 어서 와. 어서 이 그물을 좀 풀어줘.
1: 자, 유령. 아니, 그물. 뭐라고 불러야 하나?
2: 유령 그물이라고 하자.
1: 그래. 유령 그물.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도도.
0: 그러니까 난 원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었어. 사람들은 우리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난 낡았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려졌고, 그 후로 바다를 떠돌게 됐어.
1: 오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그물에 바다 친구들이 걸려든 거야?
0: 맞아. 물고기, 돌고래, 바다 거북들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어.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그물도 플라스틱 재질이거든. 그래서 썩지도 녹지도 않은 채 영원히 바다를 떠돌며 바다 생물을 괴롭히는 거야.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물고기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녹아서 없어지고 싶은데.
3: 울지 마, 그물아.
2: 네 잘못이 아니야. 널 바다에 버린 사람들 잘못이지.
1: 맞도도.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 때문에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너희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도도.
2: 그래, 그럴게. 약속!
0: 약속! 고마워, 친구들!
2: 바닷속 친구들아, 유령 그물 때문에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그래도 바다에 버려진 유령 그물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회사에서는 바다 그물을 재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기로 했대. 그러니 친구들아, 우리 사람들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줘.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함께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의 무슨 주제? 함께 해볼까요? 시작! 아하! 주제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1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1회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이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하나씩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 우리 1번은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보고, 맡고, 맛보고, 듣고, 만지면서 하는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바로 이 정답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1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표현, 시의 분위기, 상상한 장면, 감각적 표현, 표정과 몸짓. 바로 정답은 그래요. 삐리삐리삐. 바로 여기

있죠? 감각적 표현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 감각적 표현. 따라서 1번 정답은 4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건 모른다고 쳐도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는 알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 몸을 잘 보세요. 눈, 코, 입, 귀, 손 있잖아요. 자, 위에서 내려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옆으로 귀로 듣고, 마지막 손으로 촉감을 느끼듯이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나 또 누가 감각적 표현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만, 위에서부터 눈, 코, 입, 귀, 손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이 바로 감각적 표현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2번과 3번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겁니다. 자, 다음을 보고 물음을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2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준우가 떠올린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준우는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준우는요, 이렇게 떠올리고 있어요.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어. 이렇게 떠올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꿀벌이 막 바쁘게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정답이겠죠. 1번, 바쁘게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휙휙, 붕붕 하면서. 자, 2번, 이건 뭐예요? 막 꿀벌이 이 꿀단지에다가 꿀을 막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혜에게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준우가 떠올린 장면은요,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꿀단지가 나온 김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이렇게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요, 왜 꿀단지 선생님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꿀단지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왜 꿀단지 선생님이냐면요. 이 꿀단지에 꿀벌이 꿀을 담잖아요. 꿀은 어때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 꿀벌이 꿀단지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꿀을 담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머릿속에 이 많은 지식들과 정보를 잘 담아보자.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추억도 잘 담아보자. 어디에다가? 우리들의 꿀단지에다가 잘 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꿀단지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지혜가 꿀을 찾는 꿀벌의 모습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는요,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어. 그러니까 경험, 그 중에서도 내가 사탕을 통해 담으려고 떠오르는,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막 했던 그 몸짓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꿀벌을 보면서. 자, 1번. 꿀벌이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었다? 하하하, 붕붕. 소리는 준우지요. 자, 2번. 꿀벌이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하였다. 내가 사탕을 담던 그 몸짓. 바로 이것이죠. 따라서 3번은요,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4번과 5번 이어지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4번부터 한번 보면은 말하는 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자, 볼까요? 자, 연. 1연부터 한번 볼게요. 시에서 행은 하나의 줄이고요. 연은 그 행이 모인 덩어리예요.

1년, 2년, 3년, 4년처럼 말입니다.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보따리라고 해서 3번 나무 가지에 이 봉긋봉긋 이렇게 솟아오른 꽃봉오리, 그러니까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않은 꽃이지요. 이 꽃봉오리를 보면서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가지에 달린 봉긋봉긋한 꽃봉오리를 바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1년만 봐도 알수 있네요. 따라서 1번 3번 나무 꽃봉오리, 2번 터질 것 같은 보따리, 3번 웃음을 참고 있는 아이, 4번 산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5번 푸하하하 소리를 내며 웃는 아이. 이 중에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인데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보면은 한입 가득 잘도 참아내고 있다. 나는요,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친구들, 가와 나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나요? 다른 그림 찾기. 자, 가와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5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부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가와 나. 자, 찾았나요? 한입 가득 똑같고요. 잘도 참아내고 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나에는요, 푸푸푸가 있습니다. 푸푸푸. 감각적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을 참고 있는 이 모습을요, 이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푸푸푸 이렇게 웃음을 참는 그 모습. 푸푸푸 이렇게. 누가 웃음을 참고 있어요? 꽃봉오리가. 꽃봉오리가 꽃을 탁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것을 마치 웃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소리를 푸푸푸라고 한 거예요. 자, 1번 가는 웃음이 터진 모습을 나타냈다. 에? 참아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터졌는데. 2번 가에는 웃음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타나 있다. 그냥 참아내고 있다라고 했지 흉내내는 어떤 감각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에는요. 자, 3번 나는 한입 가득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타나 있나요? 아니죠. 웃음을 참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음식은 아니에요. 4번. 나는 가보다 웃음을 참는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했나요? 오히려 간단이라는 것은요, 가지요. 푸푸푸가 없으니까요. 들렸습니다. 자, 5번. 나는 푸푸푸를 넣어서 웃음을 참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지요. 우리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좋나요? 느낌을 좀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푸푸푸를 넣어서 웃음을 참는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타내었지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으로 이루어진 시고요.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시를 한번 보죠.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요, 그 시의 분위기나 내용에 알맞은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라는 우리 줄넘기라는 시였죠. 그러니까 이 시는요,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슬프고 간절한 분위기이다. 2번,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시로 썼다. 4번, 감각적인 표현이 한번 나타난다. 5번, 반복되는 표현이 없어 지루한 느낌이 든다. 자, 6번 문제, 선생님이요. 정답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한번 먼저 정답 표시해 볼까요? 자, 미리 문제를 풀어온 친구들도 있겠고요.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요. 미리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요, 내 답이 맞는지 한번더 살펴보고요. 미리 문제를 풀어오지 않은 친구들은요, 지금 한번 얼른 풀어보세요. 자, 무엇이 정답일까요? 알맞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혹시 찾았나요? 아직 못푼 친구들은요,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슬프고 간절한가요? 줄넘기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픈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자, 2번. 세 개의 연인가요? 우리 확인했다시피 네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렸고요. 3번.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시로 썼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감각적인 표현이 한 번. 빙글빙글. 사뿐사뿐. 폴짝폴짝. 빙글빙글, 살짝살짝, 한 번보다 많지요? 들렸습니다. 다음 5번. 반복되는 표현이 없어 지루한가요? 빙글빙글, 사뿐사뿐, 폴짝폴짝, 빙글빙글빙글빙글. 오히려 반복되는 표현 때문에 시가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줄넘기를 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줄넘기 줄이 막 돌아가면은 내가 줄넘기 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뛰나요? 이렇게 막 무겁게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폴짝폴짝 사뿐사뿐 뛰잖아요. 이게 두 발로 안 걸리려고.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요. 이 시가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낸 표현을 찾아 네 글자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줄이 돌아가는 모습. 자, 뭘까요? 바로 빙글빙글이죠. 빙글빙글. 왜? 뒤에 줄이 돌면이 있잖아요. 돌긴 도는데 어떻게 돈다고요? 줄이 빙글빙글 돈다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빙글, 빙글, 빙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뿐사뿐 폴짝폴짝은 아닌가요? 네, 사뿐사뿐 폴짝폴짝은요, 줄이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줄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죠. 뛰는 모습, 사뿐사뿐 폴짝폴짝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7번 정답은 빙글빙글 찾아서 네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 볼까요? 이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연과 연 사이는 쉬어서 읽는다. 자, 시를 읽을 때는요. 행과 행, 영과 연 사이는 조금 쉬어 읽습니다. 자, 다시 그 시를 보면은요. 시를 읽을 때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듣기도 힘들고요. 읽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행과 행 빙글빙글 줄이 돌면 좀 쉬고 사뿐사뿐 뛰어올라 그 다음 연이 바뀌죠? 조금 쉬었다가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이렇게 행과 행, 영과 연 사이는 조금 쉬어서 읽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다시 8번으로 돌아와서 영과 연 사이는 쉬어서 읽는다. 맞습니다. 2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 안 되죠. 시의 분위기와 내용에 맞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렸어요. 3번. 줄 위에서 폴짝폴짝을 읽을 때 폴짝폴짝

읽으면서 읽는다. 어때요? 그 시를 읽을 때는요, 가만히 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의 분위기나 내용에 알맞은 몸짓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글씨를 보면은 줄 위에서 펄짝펄짝 이렇게 살짝 몸짓을 곁들여주면 조금 더 시를 재미있고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펄짝펄짝 뛰면서 읽는다. 좋아요. 4번. 살짝살짝 뛰어올라를 읽을 때 급한 느낌을 살려 빠르게 읽는다. 살짝살짝은요, 말 그대로 조심스레 뛰는 거잖아요. 급한 느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들렸고요. 5번. 사뿐사뿐 땅을 밥자를 읽을 때큰 목소리로 발을 쿵쿵 구르며 읽는다. 사뿐사뿐은요, 살짝살짝 이렇게 조심스레 밟는 거니까요. 큰 목소리로 쿵쿵 구르면서 사뿐사뿐 땅을 밟자. 이상해요. 따라서 정답은요, 1번과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시의 분위기에 알맞게, 내용에 알맞게 시를 낭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9번과 10번 이어지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의 알맞은 슬비의 목소리와 말투를 찾아 이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가부터 보면은 슬비야,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숙제 나랑 같이 할래? 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슬비는요, 그래,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나는요, 슬비야, 내일은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 가져와야 돼. 친구한테 물건을 빌리면요, 꼭 제때제때 갖다 줘야 되지요. 그런데 깜빡했기 때문에 슬비는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나는 1번에다가 이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대화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완성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집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 한 것처럼 여기서는 다정하게, 여기서는 작고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달라지지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뭐라고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황에 어울리게끔 내 진심을, 내 마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나 말투를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방금 본 것처럼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쓰면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다. 그렇지요. 2번.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잘 봐야 돼요.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없다. 아니죠. 3번.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화할 수 있다. 자,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감 넘치면 안 되죠. 아,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책을 만약에 친구한테 못 갖다 줬으면 미안해해야죠. 자신감 넘치면 안 되고요.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되죠. 따라서 좋은 점은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글을 보도록 하죠. 그 전에 12번부터 한번 볼까요? 주어진 초상을 참고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요, 아, 나는 이거 안 찾아도 돼요. 내가 그냥 알것 같아요. 라고 그냥 적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글을 보고 찾아서 써야 한답니다. 자, 먼저 글을 볼게요.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자,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오가 부탁하자 마법사는 대답했죠. 대답했습니다. 얘야, 대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누가? 마법사가. 자, 계속해서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대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델 모양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점점점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레오의 부탁이 통했나 봐요. 마법사가 델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레오는 나무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의 숲을 나왔습니다. 신이 난 레오는요, 한달음에 쉬지 않고 한 걸음에 마을로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12번 문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이 글에서 어디 있을까요? 자, 초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읒이 있고요. 그리고 히읗이 있습니다. 자, 찾아보고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말. 딴딴딴, 딴딴딴. 자! 찾았나요? 딴딴딴, 딴딴딴. 어디? 자, 선생님은 찾은 것 같아요. 기역, 지읒, 히읗. 바로 여기 있죠. 짠짠짠, 짠짠짠. 바로 여기. 마법사는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바로 간절한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간절, 간절한, 간절한이라고 글에서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13번 문제. 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고요. 2번.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야. 네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3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델이 생길 수 있다. 방금 봤잖아요. 간절한 마음. 자, 4번. 나무 마법사는 델의 모양과 능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럴까요? 자,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뭐는 만들 수 없다고요? 능력은 만들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나무 마법사가 만든 델 모양은 물에 젖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13번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인데요. 기역에서 나무 마법사의 표정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기역은요. 여기 있습니다. 고민에 빠졌다가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델이 생길 거야 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표정? 레오를 귀여워하는 표정. 자, 2번. 레오를 안타깝게 여기는 표정. 3번. 레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표정. 4번. 레오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표정. 5번. 레오의 부탁을 귀찮아하는 표정. 바로 뭘까요? 간절하게 부탁하고 원하는 레오를 보면서 만들어는 주는데 능력은 못 만들어, 레오야. 그리고 물에 젖으면 델 없어져. 조심해야 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따라서 레오를 안타깝게 여기는 표정이 바로 알맞겠습니다. 14번 문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레오의 마음과 표정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니은은요, 바로 이겁니다. 신이 난 레오는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달려왔습니다. 마을로 왔습니다. 자, 어떤 마음과 표정이 어울릴까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원하던 들이 내 머리 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달음에 달려왔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너무 빨리 달려서 힘들어하는 표정. 자, 2번.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하는 표정. 자, 3번. 마을로 돌아가게 되어 긴장하는 표정. 4번. 델이 생긴 것이 기뻐서 밝게 웃는 표정. 다음 5번. 가짜 델이 녹아버릴까봐 초조해하는 표정. 바로 신나고 기쁘겠죠. 그토록 원하던 델이 생겼으니까. 따라서 알맞은 마음과, 네, 마음과 표정은 바로 4번. 델이 생긴 것이 기뻐서 밝게 웃는 표정. 15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1회 1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아하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거죠?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내용 또는 인상 깊었던 내용 또는 내가 기억에 남는 내용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못푼 1회 문제 마저 풀고요, 2회 문제도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문제를 풀어오면 더더더더더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요, 확률의 계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확률의 계산 하면 뭔가 법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시죠? 네, 맞아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냥 경우의 수두 개를 더하거나 혹은 경우의 수두 개를 곱하는 방법 생각했었죠? 그것처럼 지금 확률에서도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확률끼리 덧셈을 하거나 아니면 확률끼리 곱셈을 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야기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확률이라는 단어가 경우의 수로만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공부했었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게 확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경우의 수끼리 곱했던 것처럼 각각의 경우의 수끼리 더했던 것처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시죠? 네, 생각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연속해서 뽑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이두 가지를 섞어서 문제를 풀 건데 연속해서 뽑을 때 뽑는 조건을 좀 달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뽑는 조건이 달라질 때 확률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네,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섞어서 적절히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뽑을 때 복원으로 뽑을 거냐, 비복원으로 뽑을 거냐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복원, 비복원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개념 보죠. 자,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의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같은 조건의 실험이나 관찰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만족시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전체 경우를 N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P는 N분의 A고 여기 있는 Q는 N분의 B가 될 텐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분의 A 플러스 B로 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여기 있는 A 플러스 B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경우의 수 그냥 더해준다면 N분의 A 더하기 B하고 쓰여질 텐데 이게 바로 N분의 A 더하기 N분의 B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P 플러스 Q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아, 경우의 수끼리 더할 수 있으니까 확률에서도 분모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덧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루 동안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 진료한 동물을 한 마리 택했을 때,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는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어때요? 고양이 또는 새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고, 고양이 또는 새일 경우의 수는, 아, 총 10가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확률을 구할 때, 20분의 7 더하기 3, 20분의 10이야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20분의 7과 20분의 3으로 쪼개어져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분의 7이 고양이를 뽑을 확률, 그 다음은 새였을 확률, 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이 고양이일 확률과 새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준 것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다. 그 고양이 또는 새일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거랑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20분의 7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20분의 7 더하기 20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약분하면 뭐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조건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유제 1번과 유제 2번에 있습니다. 자, 유제 1번 먼저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그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5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으로 연결돼 있고요. 두 눈의 수의 차가 1인 경우와 5인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어차피 이건 주사위를 던지는 똑같은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두 눈의 수의 차가 1일 확률과 5일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라는 거 알고 있고, 특정하게 눈의 수의 차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건 21, 32, 43, 54, 65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두 배만큼이겠다. 자리 바꾸면 되니까 총 10가지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A가 10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확률 P는 36분의 10이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사건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은 눈의 수의 차가 5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의 수의 차가 5인 경우는 1, 6밖에 없어요. 1, 6. 그리고 요거 두개 자리 뒤집어 놓은 경우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확률 Q는 36분의 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결국 이 둘을 또 눈으로 연결한 사건의 확률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요. 36분의 12가 되면서 약분하면 3분의 1이다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죠.

있는 경우에 확률과 확률 그냥 더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편하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지금부터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정확한 건 고등학교에서 공부합시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유제 2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때 카드가 소수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소수일 확률 먼저 구하고요. 4의 배수일 확률 나중에 구해서 이거나라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두개 더해주면 되겠어라는 생각하면 되죠. 그럼 소수일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1부터 20까지의 카드 20장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장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일 겁니다. 자, 그때 소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소수가 몇개 있는지 생각하면 되지. 소수는 2, 3, 5, 7, 11, 13, 그리고 17, 또 19까지 8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20분의 8이 바로 소수일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분 일부러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덧셈해야 될 거니까 분모를 통일시켜 놓는 게 편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자, 그다음 4의 배수일 확률을 생각하면요. 1부터 20까지 중에 4의 배수는 5개 있겠죠? 4, 8, 12, 16, 20.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확률 구한 다음에 두개더 해주시면 되네요. 20분의 13이라고 우리 확률 구해주실 수 있죠. 자, 됐니? 확률을 각각 구해서 두개 더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확률을 곱하는 상황으로 가볼게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생각 직관적으로 해보실 수 있겠죠. 뭐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할수 있을까? 아, 선생님, 그래도 보여주세요라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생각할까요?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데 그게 N분의 A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래, 전체 경우의 수가 N이고요. 특정하게 사건 A가 발생할 경우의 수가 A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과 영향을 받지 않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M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small B라고 이야기하면 확률 Q는 M분의 B하고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근데요. 여러분,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그 사건 A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M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M 곱하기 N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각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의 법칙 적용하면 우리 특정하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구해놓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있는 M, N, A, B를 따로따로 떼서 N분의 A와 N분의 B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n분의 a 곱하기 n분의 b로 따로 떼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p 곱하기 q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게 확률을 그냥 곱해준 거다라고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등학교에 가면 단서 조건이 좀 달라져요. 지금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공부할 텐데 우리 지금 그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그 확률의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앞에 또 우리 배웠던 확률을 더해주는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은 뭐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여기서 좀더 확장될 거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다음 메뉴판에 햄버거 한 개와 음료 한 개를 택할 수 있는 세트를 판매를 한대요. 자, 세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새우버거와 콜라 세트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어때? 새우버거와 콜라 세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는 햄버거가 새우버거일 확률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음료가 콜라일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냥 둘을 곱해 주어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은가요? 그래,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경우의 수적인 관점이라면 햄버거와 음료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일 때 새우버거와 콜라를 골라야 되니까 1 곱하기 1하고 쓰여지면서 6분의 1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3분의 1이라는 확률과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확률 두 개를 곱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3의 배수의 눈이 주사위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서 두개 서로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고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그리고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동전의 뒷면과 주사위의 3의 배수의 눈이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그중에 뒷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경우의 수한 가지 딱 특정되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주사위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요. 3의 배수의 눈은 두 가지 있으니까, 아,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두개 곱해주면 되겠다. 곱하면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어줄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확률을 곱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됐니? 유제 4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의 구조를 잘 파악해 봅시다. 문제 4번 보자. 농구 경기에서 지훈이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대요. 지훈이의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일 때, 지훈이가 자유투를 두번다 성공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두번다 성공한다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성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 첫 번째 성공할 확률에다가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성공할 확률 얼마야? 5분의 4야.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은요? 첫 번째 자유투의 결과가 두 번째 자유투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도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해주시면 25분의 16이구나라고 확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읽고, 아, 자유투를 두번다 성공할 확률, 첫 번째 성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성공해야 될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각각의 성공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뭔가 문제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두 가지의 방법이 살짝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걸 우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처음 우리가 해야 될건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는 말로 불러줍니다. 추출, 뽑아낸다라는 거고요. 복원이라는 건첫 번째 뽑고 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걸 다시 넣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거 문제의 상황을 읽고 그 상황을 그대로 상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세계와 검은

주인공 두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낸대요. 그랬을 때 두 번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얼마야? 다섯 개의 공 중에 세 개의 공이 흰 공이니까, 아,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떨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흰 공을 뽑아낸 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뽑아낸 흰 공을 다시 넣어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켰기 때문이죠. 첫 번째 상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역시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계산하면 얼마나 와? 25분의 9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됐나요? 그래, 확률에서의 곱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뽑았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원래 그대로라서 앞뒤의 확률이 지금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번 반복하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확률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들을 활용하는 상황인데, 뽑는 방법이 뽑았다가 복원한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은 근데 확률을 덧셈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왜 덧셈하는 것까지 활용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질문은 두번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처음에도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한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두번다흰 공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을 더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섞여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다른 색 공이 나타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처음 검정 공을 뽑고 그리고 나중에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흰 공을 뽑고 나중에 검정 공을 뽑는 경우가 있겠죠. 자,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로 케이스 분류돼 있으니까 첫 번째 확률 구하고 두 번째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확률 계산해 보면, 처음 다섯 개의 공 중에 두 개의 공이 검정색이니까 처음 검정색 뽑을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 다음 흰공 뽑을 확률은요, 검정색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와 그림이 똑같고요, 흰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해서 25분의 6이라는 확률로 처음에 검정 공 뽑고 나중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흰 공, 나중에 검정 공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처음에 흰공 뽑을 확률과 나중에 검정 공 뽑을 확률을 곱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25분의 6이라는 확률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니까 25분의 6과 25분의 6을 더해서 25분의 12가 되더라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확률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케이스와 케이스는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두 개를 다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 문제를 물어본 거고, 시험에는 조금 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뽑은 걸 다시 되돌려 넣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민할 게 있나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처음에 뽑았던 대로 상자가 복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원 추출은 조금 쉽습니다. 자, 유제 한번 볼까요? 유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행사 부스에서 부스 활동에 참여하면 부채, 키링, 파일 중에 한 개를 임의로 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세 사람이 부스 활동에 참여했을 때세 사람이 모두 부채를 받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어때요? 부채랑 키링이랑 그다음에 파일은 개수가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다 부채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부채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부채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부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부채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부채를 받을 확률도 여전히 3분의 1이죠. 왜? 부채, 키링, 파일이
개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내가 셋 중에 하나 고르기만 하면 저 파일 받을래요? 그럼 파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키링 받을래요? 그럼 키링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치? 저 부채와 키링과 파일의 개수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뽑아서 복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사람이 부채를 먼저 받아가면 뒷사람이 부채를 못 받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복원해 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 27분의 1이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됐죠? 지금 문제에서 부채와 키링과 파일을 받을 확률이 모두 다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3분의 1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받을 확률이 모두 동등하게 기대가 되니까 셋 중에 하나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괜찮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유제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그 크기가 같은 10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요. 이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숫자를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짝수, 두 번째는 홀수가 나올 확률 구해보래요. 자,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유제 6번 풀고 우리가 오늘 시간 마지막에 유제 8번을 풀 텐데 유제 6번과 유제 8번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말만 빼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카드를 다시 뒤섞을 건지 아닐 건지 복원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에 대한 차이만 있는 문제를 다시 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기억해놓고 비교해보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보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처음에는 짝수를 뽑아야 된대요. 자, 1부터 10 중에 짝수는 5개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5라는 확률로, 즉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짝수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 짝수를 뽑은 다음에 그걸 다시 되돌려 넣었으니까 여전히 카드는 10개고요. 그 중에 5개는 홀수, 5개는 짝수니까 아, 홀수 뽑을 확률도 10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자,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뽑았던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니까 처음이랑 달라질 일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지금부터 보게 될 건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뽑고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뽑은 걸 다시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있는 비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원하지 않는다, 뽑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뽑는 게 두 번째 뽑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자, 문제 봐요. 처음에 흰 공, 세 개, 검은 공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연속해서 두 개를 꺼낼 때 두 번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다 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흰 공 하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흰 공 두 개와 검정 공 두 개가 있어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 4분의 2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뽑은 걸 되돌려놓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뽑는 확률이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바뀐 상황을 상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10분의 3이라고 정답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확률이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겠죠. 앞에 있는 문제보다. 자, 그래서 이런 비복원 추출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느냐? 바뀐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잘하면 된다는 거지. 상상하기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림을 직접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제 7번 봅시다. 세 사람이 사이다 한 잔과 탄산수 두 잔이 든 잔으로 복불복 놀이를 하려고 한대요. 마지막으로 고른 사람이 사이다를 고를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 사람 탄산수, 두 번째 사람도 탄산수를 뽑아야 되죠. 자, 첫 번째 사람이 탄산수를 뽑을 확률 생각할까요? 세 개 중에 탄산수가 두 개니까 아, 첫 번째 사람이 탄산수 뽑을 확률 3분의 2구나 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뽑을 때는요. 탄산수가 한 잔만 남아 있어요.
사이다도 한 잔만 있죠. 탄산수를 뽑아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탄산수를 뽑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탄산수니까. 그럼 마지막은 어때요? 한개 중에 하나 사이다니까 무조건 사이다를 뽑게 되고 확률은 3분의 1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요거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유제 8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유제 6번에서 봤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딱 뭐만? 다시 뒤집어 섞지 않는다라는 차이만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처음에 짝수를 뽑을 때는 아, 10개 중에 짝수가 5개니까 10분의 5라는 확률로 짝수를 뽑았겠죠. 두 번째 홀수를 뽑을 때는 카드가 10장 있습니까? 아니에요. 9장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9장 중에 짝수는 이미 하나 뽑아버렸으니까 짝수가 4개 있고 홀수가 5개 있겠죠. 그러니까 홀수를 뽑을 확률이 9분의 5가 되면서 9분의 5에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라 우리 18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하는 걸로 문제의 뒷부분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뽑아서 다시 되돌려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확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문제들 좀 많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요. 인문 7번째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글 제목부터 만나볼까요? 인문 7번째 글은 존 로크의 백지론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론 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제목이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읽어봤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봉건제는 주군과 가신의 관계다. 주군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해당하고 가신은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이들은 주종관계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왕과 제후 기사가 주종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주군이 되고 그 아래에 제후가 가신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제후와 기사의 관계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농노가 보이는데 농노는 뭐냐? 땅에 예속되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지배자인 영주. 영주에는 왕이나 제후나 기사 등이 포함이 된대요. 이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농노입니다. 영주에게 땅을 빌린 데 대한 돈, 세금, 각종 사용료 등을 이들이 부담해야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왕, 제후, 기사, 즉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집의 예속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첫 번째 내용은 1문단 존 로크의 집안 분위기 그리고 사상적 기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집안 분위기 뭐라고 나오냐면 청교도적 신앙이다. 청교도적 신앙. 그럼 청교도가 뭐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낱말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청교도는 모든 쾌락, 사치, 권위 다 안 돼요. 철저한 금욕주의. 이게 바로 청교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후천적 경험. 후천적 경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바로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단 내용 볼게요. 타불라라사. 말이 어렵습니다. 타불라라사. 로크의 중요한 철학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 바로 타불라라사인데요. 그러면 철학 개념 어떤 개념인데요? 라틴어로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은 종이, 곧 백지라는 뜻이래요. 존 로크의 백지론이잖아요. 백지. 백지? 로크는 우리 의식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처음에 하얀 종이와 같다는 거죠. 깨끗한 종이처럼 비어있는 의식에 경험이라는 게 더해짐으로써 관념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존 로크가 주창한 내용인데, 이거 뭐, 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태어날 때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거, 그 얘기 아닐까 싶은데, 자, 당시로서는 이 백지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뒤에 나오게 되죠. 다음 문단 내용 만나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백지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지만, 그쵸? 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당시 유럽의 상황을 짚어보면 혁명적인 의미를 지녔대요. 아주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로크 이전의 중세 유럽에서 인간은 결코 하얀 종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뭔데? 우리 앞에서 신분제 봤잖아요.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돼서 나와요. 자, 신분제도 아래에선 어느 계급,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신분제인 거죠. 그래서 로크의 철학이 혁명적인 거야.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운명, 이 사람은 제후가 될 운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로크는 이 내용의 전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얀 백지 상태야. 이러니 정말 세상을 뒤집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지론이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자, 3문단에서 백지론의 혁명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철학은 핏줄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기반을 둔 신분제도 아래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요, 희망과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두가 똑같구나. 왕우장상의 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백지론이 당시 신분제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 나와 있네요. 희망과 힘이 됐대요. 더 나아가 로크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라는 겁니다. 로크의 교육관이에요.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래,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르는 자주성을 중시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로크가 중요시 생각한 것은 자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훈시해서는 안 돼.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학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 여기까지 4문단입니다. 백지론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리고 타불라라사에 기반을 둔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민주주의 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겠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에서 시작하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였고, 왕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 체제에서 삼권 분립으로 변화하는 정치제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권 분립. 요즘 정치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뭐 왕이면 왕, 뭐 교황이면 교황,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인데, 물론 이제 당시 로크가 주창한 이 삼권 분립은 현재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사법의 독립은 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그 지금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의 체제로 오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게 바로 로크다라는 겁니다. 백지론의 정치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6문단에서는 소유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7문단에는 종교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7문단 내용 중에 그 어떤 통치자도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야, 이런 종교

종교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 질문단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로크의 명성은 그가 죽은 뒤에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더 높아졌다. 그의 철학은 초법적이고 법을 초월하는 걸 초법이라고 합니다. 특권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로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중이 저항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저항권은 그뒤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로 뿌리 내렸다. 자, 여기까지 8문단입니다. 저항권의 기초가 된 로크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다만 로크도 17세기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가 17세기예요. 그쵸? 근데 참 로크의 철학은 지금 생각하니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령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것.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한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인의 그 재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갈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야, 괜찮아. 결국은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야. 공동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에 결국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개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또 항상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이 있는데 로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한 거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존 로크의 백지론 모두 만나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살펴볼까요? 자, 스텝 2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구조도 보면서 글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백지론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백지론이란 의식은 태어날 때 백지처럼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기에 후천적인 경험이 들어가면서 뭐가 관념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후천적인 이 경험을 중요시한 게 바로 백지론이죠. 자, 이 백지론은 어떤 가치를 갖느냐? 당시 유럽의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백지론이 갖는 가치를 이렇게 혁명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혁명적으로의 가치는 뭐냐?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는 당시 유럽의 신분 제도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교육적인 가치, 학생들의 개성과 자주성을 중요시했고, 정치적인 가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이면서 삼권 분립으로 왕과 귀족 중심의 정치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로크 철학의 한계가 들어가죠. 두 가지 한계.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크 철학의 의의. 정리를 해보면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어때요? 글 내용이 이제 한눈에 쭉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구조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로크의 사상이 지닌 가치 분석적으로 네 가지로 뭐 혁명적, 그리고 뭐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로크의 사상에 대해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민, 로크의 백지론은 당시 유럽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그렇죠. 혁명적이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로크의 백지론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모두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맞죠. 지민, 맞아. 당시

나빴던 민중들은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도 왕족이나 귀족 계급과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거야. 그래요. 저들이나 나나 태어날 때 똑같이 백제로 태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영빈, 이런 평등 사상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인 바탕이 되었다고요? 아니죠. 로크의 교육 철학, 우리 그래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 나왔어요?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아울러 로크는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쵸? 한 개, 두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자료가 하나 남았네요.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예요. 여러분, 여기 A와 B, 칸을 잘 봐봐.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 눈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손으로 이 A와 B 사이의 양쪽을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려봐. 양쪽을 싹 가려봐. 어때? 똑같이. 된 거야. 그야말로 착시죠.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눈과 뇌가 정보를 얼마나 부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사결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첫 번째 지문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만나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소비하며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오늘 아침에도 뭘 샀어요? 한 이틀 고민하긴 했어요. 바로 산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삽니다. 어쨌든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자,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충동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 나 이거 뭐가 부족하다. 있어야 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자, 뭐가 있나? 쭉본 다음에,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후, 구매 후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자면, 우리의 구매는 충동적이지 않아.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문단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 이 글에서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다음 문단 갑시다. 하지만, 여러분, 비문화 제재를 읽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그 뒤에 내용이 글 쓰니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집중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의 구매 의사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까? 예를 들어, 마트에 갔더니 가격표에 제품의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5만 원인데 40% 할인한 가격으로 지금 3만 원에 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요? 그러니까 한 제품에는 그냥 3만 원이야. 근데 한 제품에는 원가가 5만 원인데 40% 할인을 해서 얘를 3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둘 중에 뭘 사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산다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지불할 가격이 3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제시한 상황보다 원래 3만 원인데 아니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에 준다고 거래 조건을 제시했을 때그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원래 5만 원짜리래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것은. 아니,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이40%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냥 똑같은 3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왜이 말에 현혹되냐고. 처음 나에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닷과 같은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닷 효과이죠. 자, 이어서 볼까요? 다시 말해, 제시된 원가에 닷을 내리고 처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또 있어요. 같은 10개를 팔더라도 그냥 파는 경우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한 적 있습니다. 매진 임박 이러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거 역시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 거죠. 왜? 필요해서 산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진이 임박했다. 곧다 팔린다. 하자마자 사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안살 수도 있는 거지.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보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상황과 맥락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구매를 자주 해요. 다시 말해,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제시되는지에 따라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두 가지 사례 중에 난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비합리적으로 사고 있었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선택들을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택들이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에도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행동경제학의 등장 배경 첫 번째입니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등장 배경이 되겠죠. 두 가지 등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연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다. 등장 배경이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아,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대. 그죠? 자, 무엇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이 글의 중심 화제죠.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소비 행위는 이런 거야.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인간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안 맞잖아. 그래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동 경제학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즉, 행동경제학의 관점은 비합리적인 소비 사례와 이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해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두 가지 사례 봤지만 앞으로 물건 살때그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에 현혹돼서 사는 거좀 조심해봐야 되겠다. 매진 임박 이런 말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매진 임박이라니까 산 적은 없는지 앞으로는 좀안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즉, 행동경제학의 의의다라는 겁니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3문단 행동경제학의 목표 및 의의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행동경제학. 뭔가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이 경제 시대에 말이야. 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행동경제학에 나타난 배경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일반적인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문제 인식해서 정보 탐색하고 대안 평가해서 구매하고 구매 후에 평가의 과정까지. 이게 이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두 가지 상황 나왔죠. 닷 효과와 상황과 맥락 효과. 닷 효과는 원인. 처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5만 원인데 40% 할인해서 3만 원이에요 하는 거를 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가격 정보가 제시된 상황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의 객관적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결과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매 의사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행동경제학의 이제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비합리적 행동에도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필요해서 나타난 게 행동 경제학이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의 목표 및 의의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심리학을 활용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갖는 가치, 의의는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무엇을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지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이에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어떤 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4문단에 보면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내용. 행동경제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교화되었을까? 이 내용은 그래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가?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일까? 자, 3, 4문단의 내용 보시면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 찾을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울 수 있는 점 4문단에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죠. 자, 이어서 5번.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에 전제하고 있는 요소 3문단에 있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바로 그 그림이죠.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기역부터 디귿과 보기를 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은 아델슨이 만든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 대부분의 사람은 가의 블록 A와 B 중에서 B가 밝게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서 보는 것처럼 봐봐. A와 B는 사실 같은 색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개 넣었더니 바로 같은 색상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시각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기역부터 디귿. 기역은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 니은은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 디귿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1번 보자. 가에서 A와 B의 색상이 다르다고 판단한 거, 잘못 판단한 거죠. 기역과 같이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해서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했다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2번. 가에서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니은에서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니은은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내용이 없죠. 그냥 할인가 3만 원만 부착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에서 원기둥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그렇죠. 원기둥 주변의 환경이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이라고? 나 그러면 사야 돼.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나에서 A와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하는 것과 기업과 니은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비합리적인 판단이로군이라고 했는데, 나에서 A,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가가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5번 볼게요. 나에 그려진 두 줄의 세로막대는 디귿에서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있군.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건데, 10개 한정이라는 말에 우리는 혹해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답은 아까 우리 봤던 3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면서 어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날 2개의 어휘. 첫 번째는 훈시입니다. 훈시는 가르쳐 보이거나 타이름이라는 뜻인데, 우리 지문에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이어서 두 번째 어휘입니다. 접목하다인데, 접목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접붙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둘 이상의 다른 현상을

0: 현상 따위를 알맞게 좋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글에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번과 2번 뜻 중에 그렇죠. 2번 뜻 비유적으로 쓰인 뜻이겠죠.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경제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해서 조화를 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친절하게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넣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필요하다면 어휘는 비문학 독해의 힘이에요, 여러분. 에너지예요. 많이 알아두고 또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분야, 사회 분야로 넘어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SNS, 우리 친구들도 사용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아주 관련이 있고, 또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글을 읽으면 더욱더 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두 개의 글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몸에서는 소화의 과정이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얻은 영양분 어떻게 온 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일까? 이동, 운반과 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심장도 보이는 것 같고, 수많은 혈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소화한 영양소, 어떻게 온 몸으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잖아요.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혈액, 혈관, 심장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환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순환계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일단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혈액, 근데 이 혈액을요, 우리가 크게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액체 성분이거든요. 이 액체 성분 주로 몇 퍼센트로 되어 있냐면 55%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얘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혈장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액체 성분의 혈장인데 우리가 혈장만 본다면 혈장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여러분 제시가 되면 여기 뭔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있죠? 그럼 거기를 혈장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혈장의 대부분 9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 있잖아요. 영양소도 녹여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배달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생성된 노폐물 같은 것들도 바로 이 혈장에 녹여가지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 우리가 혈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백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핵이 있어요. 얘는 어떤 기능 하냐면 몸에 세균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균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르게 백혈구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에 만약에 세균들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식균작용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이 사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혈구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끔 자료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떠한 감염에 어떤 질병에 감염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혈구는 바로 적혈구예요. 이름이 적혈구죠.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의 구조예요. 여기에다가 산소를 태워서 산소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혈구 중에서는 그리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적혈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 적혈구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바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혈소판은요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피가 나죠 근데 계속 피가 나면 우리 위험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혈액 그렇죠 응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어때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결성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 그 혈액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큰 특징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로 물어볼 때는 그림 자료를 기반으로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이름이 무엇인지 얘네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니까요. 여러분 1대1로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혈액들이 흐르는 관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심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단 심장을 기준으로요. 심장에서는 항상 나가는 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을 우리는 지금부터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거 그게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어요.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면서 혈액은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결국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 심장이 있어요.

하고 이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서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천천히 흐르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주고 또 내가 가져와야 될 것들은 가져오는 그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한 층의 세포층이지만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다 모아보면요. 총 단면적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우리 그것이 흐르는 관을 바로 정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육층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동맥이 정맥보다는 두꺼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혈액이 이제 흐르게 될때 바로 심장에서 나올 때 굉장히 높은 혈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점차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정맥에서는 혈압이 되게 낮다 보니까 그럼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혈액은 역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 안에는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혈류 속도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르냐면 심장에서 막 나올 때. 그렇죠. 동맥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혈관에서는 기체 교환한댔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가장 느린 것이 모세혈관, 그 중간에 정맥입니다라고 하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단면적,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는데, 다 모아놓으면 총 단면적 엄청 높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 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이 바로 정맥, 마지막이 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혈압도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 심장에서 강한 수축을 통해서 혈액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가장 높은 것은 동맥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점차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 순서가 되고, 정맥에서 혈압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혈관벽의 두께도 비교할 건데요. 그렇죠.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는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 마지막이 모세혈관인 것입니다. 얘네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 연결해 보면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굵직한 특징들 꼭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이 흐르는 관, 혈관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그래프 하나만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혈압, 총 단면적, 혈류 속도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요거는 우리 본 책에는 없고 실전 책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책 7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걸 보면 지금은 혈압, 그리고 혈류 속도, 그리고 총 단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각각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요런 문항들이 정말 자주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거 A를 보면서 그렇죠. 동맥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총 단면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혈압이 가장 낮은 것이 되겠죠? C가 정맥입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했던 것을 그래프가 제시되더라도 이것 토대로 A, B, C를 모두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혈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심장은요, 주먹만한 크기로 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심장의 그림이 나오면 내가 마주 볼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 이 그림이 나의 심장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의 심장이면 나의 오른손 있죠. 오른손이 위치한 그쪽이 바로 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나의 왼손이 있는 쪽을 좌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 왼쪽, 우, 좌라고 적어주시고 얘네 지금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 심장은요, 이 심방, 이 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냥 웃는 모습, 방실방실 웃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 방, 여기는 실, 그 다음 여기도요, 방, 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심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심장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심이라고 모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심방 이 심실의 구조의 이름까지 끝났어요.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여기는 우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요 우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여기는요 좌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 좌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1단계예요. 일단은 이 심장을 보면서 이게 나의 심장이다. 아, 이쪽이 우, 이쪽이 좌. 근데 심장이니까 심 넣어주시고 방실 방실 넣어주신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적는 게 첫 번째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혈관과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쵸? 그게 동맥이었잖아요. 이 동맥은 어디와만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하교 시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빨리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실에서는 나올 거구나. 그리고 방으로는 들어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맥을 타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그렇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가 그 목적지를 앞에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은요.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거기서 생성된 노폐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향한 대장정의 여행을 떠납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 그것을 대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근데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타고 나가면 동맥은 뭐랑 연결돼요? 그렇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대정맥을 타게 돼서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좌로 나오면 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아래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심실. 근데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도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거든요. 또 산소 주러 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받아온 거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면 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심실에서 출발하는데 폐로 갈 거죠? 우리는 그것을 폐동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겁니다. 다시 산소 충전됐어요. 그렇게 폐에서 나오는데 심장으로 들어가죠?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떨어지면 다시 온몸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 따라서 첫 번째 심장의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 정확한 명칭을 이해했는가 적을 수 있는지 빈종이 꺼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이름을 먼저 적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실방실에서 실에서는 나가고 방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동맥과 정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먼저 좌심실에서 시작하는 온몸으로 떠나는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 하나와, 그렇게 다시 혈액이 떨어지면 우심방에서 폐동맥 거치고 폐의 모세혈관 갔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순환까지 내가 모두 바르게 한 방향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림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고 이 그림을 봐야 헉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복잡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이게 다 뭐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한번 볼게요. 심방은요, 이 심방, 이 심실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 이게 나의 심장이다라고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방실, 방실이었어요. 그럼 여기 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심방이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심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좌심방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좌심실이 돼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하게 수축을 확 하게 되면, 근데 수축을 했어요. 혈액이 위로 역류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위로 가지는 않고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이제 요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럼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도 주고요. 산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바로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우심방에서 들어오면 우심실로 이렇게 떨어져요. 산소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바로 우심실에서 이제 뭐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폐동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죠. 그러면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산소 풍부해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야기처럼 이해하셔야지 그런 이해 없이 다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이 몸에서 혈액들이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혈액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개념책에 있는 175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좌심실에서 출발했죠. 일단 이 심장, 나의 심장이다. 좌,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예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시작해요. 강하게 수축하면 심방으로는 판막 때문에 못 가고, 어디로 갈 거냐면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노폐물 받고, 이산화탄소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좌에서 나가면 우로 들어오는 거고요. 심실에서는 나가고 심방으로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산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우심실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이 우심실에서는 폐로 갈 거죠? 심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동맥을 타고 다시 폐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산소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게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붙여

보면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그리고 우심, 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지금부터 우리는 온몸 순환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심실에서 시작했어요. 폐동맥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 그다음 폐정맥 거쳐서 좌심,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장 박 박동 이완하고 수축하는 이 박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혈액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녹여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을 정말 혼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동맥, 대정맥 한번 볼게요. 어디가 여러분 산소가 많을까요? 자,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얘는 산소 주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대동맥은 산소 많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산소 지금 함유량이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아직 산소 충전 안 하고 그대로 우심실 거쳐서 폐동맥으로 폐로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면 폐동맥도 여전히 산소는 조금 적은 상태예요. 바로 폐에 가서 기체 교환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 받아서 폐정맥으로 들어와야 얘는 산소가 다시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쭉 우리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으로 잘라보면 여기에 있는 폐정맥, 대동맥은 산소가 많은 혈액, 우린 그걸 지금부터 동맥혈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맥혈이라고 하니까, 아, 대동맥은 이해가 되는데, 왜 폐정맥이 동맥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산소가 조금 적은 혈액들은 정맥혈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바로 대정맥과 폐동맥이 정맥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으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계속 내가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심장이 있죠. 이심망, 이심실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에서는 나가고 좌로 들어왔으니까 우로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온몸에 가서 산소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았죠? 대정맥 타고 우심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온몸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소 부족하니까 산소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폐, 동맥 타고 폐의 모세혈관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온 거죠. 산소 다시 많아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좌심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허파순환입니다라고 여러분 한 스토리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아, 여기 폐에서 산소 잔뜩 가지고 심장 거쳐서 온몸으로 갈 때까지는 결국 산소 많은 혈액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바로 대동맥과 폐정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온몸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잖아요. 산소 적은 혈액은 바로 여기에 있는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이 있다라고 하는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에서도 이름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아, 동맥혈에는 대동맥과 그리고 여기 폐동맥이 있다 이런 보기가 너무 잘 등장하거든요. 언뜻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처럼 느껴져요. 아, 대동맥, 폐동맥, 동맥혈 아닌가? 그렇지 않고, 대동맥과 폐정맥이 산소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동맥과 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산소를 적게 포함한

0: 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단어 넣어서 문장 전체를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과학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성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도 빛의 직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 그림자의 모양은 항상 일정하며 빛을 비추는 방향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X였습니다. 자, 이 그림자는요,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빛을 어디서 비추냐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그게 바로 그림자의 성질이었죠.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빛의 성질 중 남은 두 가지,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풀어보고요.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함께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59쪽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거울에 레이저 빛을 비스듬히 비추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빛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거울이거든요. 거울에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그 뒤에 나가는 게 아니라 거울에 부딪혀서 튕겨나갔죠.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빛의 반사라고 이야기하죠. 거울이 바로 빛의 반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체가 되는 거예요. 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방금 직전 1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레이저 지식이 빛이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에서 빛의 무엇이 바뀐다? 그렇죠. 빛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갔죠. 3번.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예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빛의 반사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물체가 바로 거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거울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예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본다 라고도 적을 수 있고, 또는 거울의 위치를 조정해서 무대로 빛을 보낸다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어요. 또는 자동차 뒷거울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빛의 반사를 통해 옆 차선에 뒤쪽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4번 볼게요. 빛의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빛의 반사라고 했습니다. 빛이 나아가다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 것. 자, 그럼 살펴볼게요. 1번, 빛이 공기 중으로 곧게 나아간다. 이것은 빛의 직진에 대한 설명이죠. 자, 2번에서 4번 모두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간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은 반사가 아니라 굴절에 해당합니다. 자, 5번에 빛이 거울의 표면에 부딪히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뀐다. 이게 바로 반사를 설명한 가장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6번. 우유를 조금 탄 물이 든 수조에 향 연기를 채우고 수조 덮개를 덮은 뒤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춰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5번에는 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이 위 그림에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는 공기 중이고 여기는 물이죠. 이곳에 비스듬히 레이저 지식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빛이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대로 일자로 직진할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른 물질을 만나면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빛의 성질을 문장으로 쓰세요라는 거예요.
방금 직전 5번 문제에서 쌤이 말로 설명했던 그 부분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비스듬히 빛을 비추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히 들어가면서 그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빛이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이 부분을 잘 담아서 문장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7번, 위 실험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면 되도록 맨손으로 향을 피운다? 아니에요. 향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되도록 집게를 사용해서 향을 피우도록 합니다. 2번, 될 수 있는 한 수조에 우유를 많이 넣는다? 아니에요. 우유를 조금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어서 물이 너무 탁해지면 이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3번, 레이저 지식의 빛이 피부에 닿도록 한다? 아니에요. 이 레이저 지식의 빛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나 눈에 되도록 닿지 않도록 합니다. 4번, 수조 안에 향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덮개를 연다? 아니죠. 빠져나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겠죠. 5번,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한다. 그렇죠. 주변을 어둡게 해야 이 빛이 더 빛나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 자, 8번. 이번에는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빛의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물체가 있죠. 그렇죠. 렌즈입니다. 렌즈.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것은 거울,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은 렌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기억의 현미경, 그렇죠. 렌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저반 렌즈라고도 부르고 또 이 부분은 대물 렌즈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 빛의 굴절을 이용했고요. 나머지 욕실 거울은 반사고 잔망경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거울을 두 개 설치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잔망경입니다. 이것은 거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의 반사를 이용한 것이다. 자, 9번에서 10번, 다음은 여러 가지 렌즈와 거울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9번에 위, 기역과 니은 중에 볼록 렌즈를 골라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볼록 렌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훨씬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두꺼운 거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억이죠. 기억. 10번. 문제 9번의 답을 고른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방금 입으로 소리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기억이 볼록 렌즈인가요? 를 묻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더 두껍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1번. 다음.

같이 레이저 지시기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빛을 비출 때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볼록 렌즈, 2번은 오목 렌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장자리에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록 렌즈일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빛을 비추었을 때더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여서 나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가장자리보다 이 가운데 부분이 더 두껍기 때문에 빛이 두꺼운 쪽인 이쪽으로 꺾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오목 렌즈도 한번 볼게요. 오목 렌즈는 가운데보다 가장자리가 더 두껍죠. 따라서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3구 레이저의 빛을 볼록 렌즈에 비추었을 때 기역에서 디귿 중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어떻게 나아간다? 곧게 나아가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렌즈를 통과할 때 가장자리와 가운데의 빛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랐죠? 어떻게? 그렇죠. 가운데로 들어간 빛은 그대로 곧게 직진합니다. 반면에 가장자리로 들어간 것은 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했죠. 따라서 가장자리는 더 두꺼운 쪽인 가운데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곧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을 정답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13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빛이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공통점을 한 가지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도 살펴봤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빛이 통과할 때그 방향이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렇죠. 가운데로 비춘 빛은 그대로 곧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둘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맞아요. 가장자리에 비춰준 빛은 그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렌즈의 가운데에 비춘 빛은 그대로 곧게 나아간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은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은 다르지만 둘다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14번. 렌즈를 이용한 도구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렌즈입니다. 거울이 아니에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자, 렌즈예요. 기역, 승강기, 거울 아니죠. 렌즈라고 했으니까 거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승강기 거울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지? 라는 부분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승강기에 이렇게 거울을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승강기에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맞지만, 이 승강기라는 공간은 굉장히 좁아요. 폐쇄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 면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서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조금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렌즈는 아니다. 니은, 자동차 옆 거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빛의 반사를 이용한 옆 거울입니다. 우리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옆 차선의 뒤쪽 상황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렌즈를 이용한 도구는 아니다. 자, 디귿의 돋보기입니다. 돋보기입니다. 자, 이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볼록 렌즈를 활용해요. 볼록 렌즈를 활용해서 빛이 꺾여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물체가 확대되어서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를 이용한 도구는 바로 돋보기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적어주면 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거울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두 장치는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거울을 이용한 두 가지 물체인데요. 첫 번째는 만화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이 삼각 기둥 모양 안에 세 개의

거울을 붙여두고 그 안에 뭐 작은 색종이나 색 조각들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을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거울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작은 색 조각들이 이쪽 거울에 반사되고 또 다른 쪽 거울에 반사되고 또 다른 쪽 거울에 반사되어서 어떤 규칙적인 굉장히 화려한 무늬가 꾸며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양을 돌릴 때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무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그리고 빛 반사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밝게 반사해서 눈에 반짝반짝 띄는 그런 목걸이라는 거예요. 둘다 빛의 무엇을 활용했다? 그렇죠. 빛의 반사를 활용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울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자동으로 빛의 반사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 단원평가 1회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2회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까닭은 빛이 무엇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자, 방금 직전에 이야기했었죠? 거울이라고 하면 빛의 성질 중에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빛의 반사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짧게 설명하면 내가 나 쪽으로 다가온 빛이 나를 맞아서 튕겨 나가죠. 그 튕겨 나간 빛이 또 나아가다가 거울을 맞아서 또 반사합니다. 튕겨져 나가요.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가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빛의 반사에 해당하겠죠. 자, 2번에서 4번. 다음은 거울을 붙인 상자 안에 향을 피우고 레이저 지시계에 빛을 비춰 관역 쪽으로 빛을 보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장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관역이 있고 이 아래쪽에서 레이저 지시계에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쭉 빛이 나아가다가 어디에서 반사되고 또 반사돼서 바로 이 관역에 빛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위 실험에서 빛의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된 이 도구 있었죠. 바로 이곳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길래 빛을 반사시키는지 그 도구를 찾아보세요라는 겁니다. 관역일까요? 거울일까요? 향연기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바로 이 레이저 지식의 빛을 이쪽 거울에 빛을 비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사된 빛이 또 나아가다가 이쪽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관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3번.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하는 예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울을 언제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문장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언제 거울을 활용하나요? 그렇죠. 내 모습을 볼 때. 일단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는 자동차 옆 거울, 그리고 또는 뭐 버스의 뒷 거울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수할 때 거울을 본다.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4번.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위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자, 비스듬하게가 아니라 이번에 수평으로 비추면 관역 쪽으로 빛을 보낼 수 있다, 없다 골라보는 거거든요. 자, 수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저 지시계를 두고 수평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거울에 90도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빛은 들어간 각도와 같은 각도로 다시 나오거든요. 90도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90도로 들어갔던 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이 관역으로는 빛이 도달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빛의 굴절에 관한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태신이, 다영이, 예린이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태신이가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수 있어. 다영이,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을 비스듬히 비추면 빛이 꺾여서 나.

나아가. 예린이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해. 자, 이 중에서 잘못 말한 학생이 한명 있었죠. 어디? 그렇죠. 바로 태신이었죠. 왜? 여기 거울이라고 했는데 왜 빛의 굴절이겠어요? 굴절은 아니다.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태신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에서 이 태신이의 말을 바르게 고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울인데 빛의 굴절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했죠. 자, 올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굴절이 아니라 반사라는 빛의 성질을 넣어 주어야겠죠. 빛이 거울의 표면에서 굴절이 아니라 반사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7번,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반투명한 유리판에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반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탁하지 않아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뜻해요. 불투명한 유리판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바깥쪽은 공기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네모판이 두꺼운 반투명 유리판이에요. 이곳에 우리는 빛을 비스듬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와 유리판은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그 경계에서 꺾이겠죠. 꺾여서 나아간다. 기억은 올바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볼게요. 비스듬히 비추어 주었는데 그 경계에서 꺾이지 않고 그대로 일자로 나아갔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 볼게요. 이번엔 비스듬하게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빛을 비춰 주었거든요. 수직으로 빛을 비출 경우에는 이렇게 꺾이지 않고 그대로 곧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꺾였으니까 틀린 그림이 되겠죠. 올바른 것은 기억이다. 8번, 빛이 공기와 유리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공기와 유리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모습. 1번, 빛을 비추는 방향을 바꾸어도 나아가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방향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2번,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 그대로 나아간다. 아니죠. 비스듬히 들어가면 꺾여서 나아갔죠. 3번, 빛은 공기 중에서 유리로 수직으로 들어갈 때 그대로 나아간다. 맞죠? 수직으로 들어갈 때 그대로 나아간다. 3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로 수직으로 들어갈 때 빛의 색이 바뀐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 구불구불, 구불구불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9번,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볼록 렌즈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그런 모양이죠. 기어 빛을 반사한다? 이것은 렌즈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렌즈는 빛이 통과해요. 니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 맞죠? 디귿, 실제 물체를 작게 볼때 주로 이용된다? 아니에요. 주로 크게 볼때 이용됩니다. 돋보기와 같은 것에 이 볼록 렌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니은. 10번, 다음과 같이 볼록 렌즈의 3구 레이저 지시계 빛을 나란히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볼록 렌즈가 있고 빛이 가장자리, 가운데에 가장자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1번부터 보면 빛이 렌즈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2번,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사라진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3번, 기억에서 비춘 빛은 렌즈를 통과한 후 곧게 나아간다. 자, 기억은 가장자리죠. 곧게 나아가지 않죠. 꺾입니다. 어디로? 두꺼운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4번, 니은에서 비춘 빛은 렌즈를 통과한 후 곧게 나아간다. 자, 니은은 가운데에서 비춘 빛이죠. 통과해서 그 뒤에 곧게 나아갑니다. 맞아요. 5번, 디귿에서 비춘 빛은 렌즈를 통과해 가장자리로 꺾인다. 디귿에서 비춘 빛 가장자리로 아니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꺾여서 나아갑니다. 정답은 4번. 11번. 일상생활에서 빛의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예를 한 가지 쓰세요. 자, 빛의 굴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렌즈를 떠올려 볼수 있겠죠. 따라서 렌즈 또는 우리가 어떤 서로 다른 물질에서 실제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네 하는 상황을 적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물 속에 다리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내 다리는 조금 더 긴데 물 속에선 좀더 짧아 보이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는 빨대. 우리 친구들 유리컵 안에 빨대를 이렇게 넣어두고 옆에서 보면 빨대가 그대로 일자로 보이지 않고 조금은 꺾여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레이저 지식이 빛이 오목 렌즈를 통과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오목 렌즈. 두꺼운 쪽으로 꺾여야 하는데, 디귿은 지금, 아니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였어야 맞기 때문에 틀린 것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3번에서 14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거울 또는 렌즈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13번. 렌즈를 이용하는 예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세요. 현미경 렌즈죠. 미용실 거울이고요. 망원경 렌즈를 활용합니다. 리을은 버스 뒷 거울이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14번. 리을과 같이 버스 뒷거울을 사용했을 때 편리한 점. 자, 이렇게 버스 뒷거울이 있으면 버스 기사님께서 뒤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의 상황을 빛의 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타는지를 볼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바로 수행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둠 상자 속에 물체를 놓고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1번. 위 실험에서 손전등 대신 쓸수 있는 거. 자, 이 손전등이 하는 역할은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세 가지 중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역의 휴대폰 조명만 가능하죠. 색종이와 선글라스는 답이 될수 없어요. 2번. 위 실험에서 손전등을 켰을 때와 껐을 때 관찰 결과를 비교해서 쓰세요. 켰을 때는 빛이 있고, 껐을 때는 빛이 없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물체가 빛이 있을 때 보이고, 빛이 없을 때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세요. 자, 레이저 지시계에서 나온 빛은 그대로 곧게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빛의 성질과 가습기를 튼 까닭을 각각 쓰세요. 이두 가지를 모두 적어야 돼요. 빛의 성질, 일자로 곱게 직진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습기를 튼 까닭은 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더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볼게요. 평면 거울에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춰 인형에게 빛을 보내려고 합니다. 1번에 기역에서 디귿 중 인형을 놓아야 하는 곳에 기호를 쓰세요. 자, 이렇게 빛을 비스듬히 비추면요. 자, 여기 수직으로 했을 때이 각도와 비슷한, 같은 각도로 빛이 나아가요. 따라서 인형을 니은 위치에 두어야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겠죠. 2번. 위 실험에서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인형에게 보낼 수 있는 까닭을 빛의 성질 두 가지와 연관지어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빛을 인형에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빛이 직진한다. 그리고 또 다른 물체를 만나면 부딪혀 튕겨 나온다. 반사한다.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적을 수 있겠죠. 그 까닭은 빛이 직진하는 성질과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4번의 1번. 위 실험에서 볼록 렌즈를 사용한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중에서 볼록 렌즈는 빛이 가장자리에서 가운데 쪽으로 꺾여야겠죠. 바로 기역이 볼록 렌즈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알수 있어요. 2번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각각 쓰세요. 글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힌트를 줬어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이 어디로 꺾인다? 가운데 쪽으로, 더 두꺼운 가운데 쪽으로 꺾이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더 두꺼운 바깥쪽, 가장자리 쪽으로 꺾여서 나아간다. 이렇게 각각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0: 빛이 물체에 부딪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성질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문제 해결하느라 우리 친구들 많이 고생했어요. 이 빛의 신비한 성질에 대해서 꼭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포텐 수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개념은요,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A와 B가 양수로 주어지면서 루트 안쪽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M과 N이 유리수라고 주어지면서 루트 앞에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 상황까지도 다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루트 안쪽에서 그냥 숫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 M 루트 A와 N 루트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과 N을 곱하고 그리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서 쓴다 생각해주면 돼요. 선생님 복잡해요 라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루트 3과 4루트 5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어때? 2와 4를 먼저 곱해서 루트 앞에 쓰고요. 또 3과 5를 곱해서 루트 안쪽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8루트 15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곱근의 나눗셈이에요. 자, 나눗셈은 어때? 맞아, 방금 전에 곱셈을 했던 것처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누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다 라고 얘기하면 나누기 뒤쪽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쓸 수 있고요. 그게 결국 루트 안쪽에서 루트 B분의 A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곱셈을 했던 것처럼 A와 B를 루트 안쪽에서 나눗셈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M 루트 A와 N 루트 B를 나누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M과 N을 나누어주고요.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루트 6 나누기 2루트 2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유리수 4와 유리수 2끼리 나눗셈 해주고요. 그 다음 무리수 루트 6과 루트 2를 나눗셈해서 결과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의 결과 뭐가 된다? 2루트 3이다 라고까지 써줄 수 있겠죠. 됐죠? 좋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계산의 방법을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나눗셈은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로 계산한다 라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실제로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n 루트 b 분의 m 루트 a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 어때? 4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2 루트 2 분의

4 루트 6이라고 계산하면서 약분을 해도 괜찮아요. 2와 4 약분하고요. 루트 6이 루트 2와 루트 3 곱해지는 거니까 루트 2끼리 약분한다면 결과는 2 루트 3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좋아, 그럼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 짚기 위해서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오늘의 싱크홀은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나눗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문제가 어렵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문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개념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까? 똑같은 무리수를 두번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루트 a분의 b를 분모에 있는 루트 a가 루트 a를 한번더 곱해주면 루트 a의 전체 제곱하고 되면서 유리수 a로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동시에 루트 a를 곱하면서 식의 값에 변화 없이 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a가 되고요. 분자는 b 루트 a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분모를 유리화해봐라,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봐라 한다면 분모에 있는 루트 2를 분자 분모의 동시에 한번 곱하면서 분모가 루트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분의 하고 바뀔 수 있도록 고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하니까 루트 6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 살펴보면서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했던 실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기쁜 나머지 분모가 무리수인 채로 그대로 답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답을 쓸 때는 분모를 반드시 유리화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념 확인하는 문제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입니다. 6 루트 15를 2 루트 3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곱하기 2 루트 3분의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곱하기 루트 5분의 7은요, 3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7로 나눠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루트 3과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5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두 수와 루트 15 한꺼번에 약분할 수 있고요. 또 2가 6과 약분되면 3이 남아있을 테니까 결국 유리수는 3 곱하기 3, 무리수는 루트 7만 남아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9 루트 7이다 얘기해 볼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볼 텐데, 나눗셈이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취해서 계산할게요. 그런데 약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5분의 14를 루트 5분의 루트 14라고 쪼개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고요. 역수취예요. 그러면 어때? 루트 21분의 루트 10 하고 쓸수 있을까요? 이제 약분합시다. 자, 루트 5와 루트 10을 약분을 하면 루트 2가 남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루트 14와 루트 21을 약분할게요. 루트 7로 나눈다면 루트 2와 루트 3이 남는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분모는 루트 3분의 분자는 루트 2와 루트 2 곱하니까 2 하고 쓸수 있을 거예요. 결국 루트 3분의 2를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루트 3을 곱해준다면 분모는 3분의 분자는 2루트 3이라고 분모 유리화까지 시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3분의 2루트 3이라고 정답을 써주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답을 써야 한다라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0: 저 검증했나?
1: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0: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0: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0: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0: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0: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더울 테니까 여기 이렇게 모자도 쓰고 바구니 한가득 더 담아와야지. 어서 와요, 친구들. 오늘 키키는요, 땅속 보물을 캐러 가요. 어떤 보물일까 궁금한 친구들은 함께 하는 게 어때?
1: 궁금해.
0: 워프 언제 온 거야?
1: 궁금한 워프 탐험가도 출동이요.
0: 아주 오늘 멋지게 하고 왔는데?
1: 그럼요. 보물 캐러 간다고요?
0: 아?
1: 보물이라?
0: 워프, 그 보물이 말이야.
1: 보물 찾으러 출동!

0: 쑥쑥 나지.
1: 이런 거 말고요. 다시. 땅속을 파면
2: 기다랑 고구마,
3: 동그란 감자, 토실토실 양파도
0: 쑥쑥 나지.
1: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4: 워프가 정말 실망이 큰가 보다.
1: 난 진짜 보물 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맨날 보는 그냥 채소들이잖아요.
4: 참, 워프, 여기 있는 이 채소들이야말로 진짜 정말 보물이라니까.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야.
1: 에이, 몰라요. 이거 보물 아니에요.
4: 참, 아무래도 말이야, 영양맨이 출동해야 우리 워프가 믿을 것 같은데.
1: 어? 영양맨이요?
4: 영양맨 출동하라! 영양맨! 영양맨 1호 무!
1: 답답해.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 공격을 받고 말았어.
5: 소화 효소가 풍부한 무는 천연 소화제. 소화 파워!
6: 우와, 속이 편안해졌어. 무파워 대단해요.
4: 영양맨 2호 당근.
1: 이 갑갑해. 눈 아파. 눈 피곤 공격을 받은 것 같아.
4: 눈 건강을 돕기 위해 몸속으로 들어가. 비타민 A로 눈 파워.
6: 당근 파워 대단해요.
5: 영양맨 3호 감자.

0: 내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 으슬으슬. 아, 왜 이렇게 춥지?
1: 빌다멘 씨.
0: 콜로
1: 파워. 감자 파워로 질병을 예방하자.
2: 와, 감자 파워 대단해요.
3: 영양면 4호 양파.
0: 오, 양파? 글쎄, 과연 너도 파워가 있을까?
3: 물론이지, 기대해도 좋아.
0: 그렇다면 들어와 보시지.
3: 나의 냄새와 매운 성분으로 결의 파워. 혈액을 맑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0: 우와, 양파 파워 대단해요. 영양맨들 대단해요.
4: 그럼 여기 있는 이 영양맨들 보물로 인정해주는 거지?
0: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영웅, 영양맨.
4: 영양맨. 우리는 뿌리채소 특공대.
0: 아? 뿌리채소요?
4: 우리가 땅속에서 캐온 이 채소를 뿌리채소라고 하거든.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나요?
5: 맛있게 쌈 싸먹는 상추는 식물의 잎 부분을 먹는 것이고, 길쭉한 오이는 열매를 먹는 거야. 이처럼 채소 중에는 땅 위에 올라온 부분을 먹는 것이 있고, 땅 속에 있는 부분을 먹는 것이 있지.
0: 땅 속이면 뿌리요?
5: 맞아. 무, 당근, 우엉은 영양이 모여 하나의 굵은 뿌리가 된 것이지.
0: 뿌리가 변신한 영양맨들 출동하라! 슝, 당근, 출동! 슝, 고구마, 출동! 우와! 슝, 감자, 출동!
4: 잠깐! 감자는 지금 출동해선 안 됩니다. 감자는 뿌리가 변신한 것이 아니니까요.
0: 어?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궁금해.
4: 뭐?
5: 감자는 줄기가 변신한 거야. 감자는 영양분을 저장해서 크고 뚱뚱해진 덩이 줄기지. 사실은 감자는 줄기라는 거야. 양파도 줄기 둘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한 잎이 빽빽하게 자라서 만들어진 비늘 줄기고, 연못 바닥에서 찾을 수 있는 연근도 뿌리처럼 땅 속으로 자라는 뿌리 줄기야.
0: 아,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변신하고 줄기가 변신한 채소를 뿌리 채소라고 하는구나.
4: 그래, 요런 영양맨들이 우리 몸속으로 출동하면 기운이 불끈불끈. 그럼 우리도 영양맨!
0: 영양맨!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자잔! 이건 연근이야. 영양 만점! 영양맨 연근으로 쑥쑥 쏙쏙 멋진 그림을 그려볼 거야.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기대해보라구. 연근, 수채불감, 붓, 그리고 도화지를 준비해줘. 먼저 연근을 잘라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준비해줘. 아, 칼을 사용할 땐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잊지 마. 연근에 물감을 묻혀서 도화지에 찍어줘. 꾹. 얍. 과연 잘 나왔을까? 오, 나름 귀여운데. 그다음 다른 연근으로도 해볼 거야. 꾹. 잘 나왔을까? 얍. 우와, 귀엽다. 다음은. 안 돼. 뭐 그래도 괜찮아. 일단 이 그림을 하나 완성해봐야겠어. 슈. 맞아, 바로 워프였어. 워프. 옆에도 바로 또 꾸며야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번엔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 오, 진짜 이쁘다. 이건 앞뒤가 다르니까 뒤에도 한번 해봐야겠다. 꾹. 이거는 큰 연근. 오, 예쁜데. 보란색을 하나 더. 이건 뭘까요? 맞았어. 꽃이야. 이번엔 친구들 못 맞출걸. 맞았어. 거북이. 근데 그냥 거북이가 아니야. 하늘을 날고 있는 거북이. 오, 오빠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초록색을 하늘색도 슉슉슉 섞어줄 거야.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있으니까 이건 구름. 이번엔 아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봐야지. 우와, 진짜 멋진 구름이야. 결론은 꾹. 오, 꾹. 이거는 슈. 잠자리 눈이었어. 연근 그림 완성. 우와, 어때? 정말 근사하지? 우리 친구들도 연근으로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친구들 화이팅!
5: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 종류도 가지가지, 영양도 가지가지. 뿌리 채소 먹고 우리 모두 영양 가득. 워프! 우와! 오늘은 영양 파워로 꽃을 쫙! 워프!
5: 우리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생각의 힘으로 예쁜 꽃을 피워봐요.
0: 활짝!
5: 활짝!
0: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이런 멋진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1: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이집트에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고 등에 날개를 단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대.
2: 그거 신화에 등장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동물 스핑크스 맞지?
0: 책에 보니까 스핑크스는 신전의 길목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답을 틀리면 사람들은 잡아먹는다고 되어 있어.
3: 잡아먹는다고?
2: 설마 거짓말일 거야? 아이, 그나저나 라피도 그만 좀 떨어져서 걷지. 아, 덥다, 더워.
4: 얘들아,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3: 진짜 스핑크스가 나타났다.
4: 어? 어? 친구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5: 이봐, 너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신전에 발을 들이다니.
4: 야! 설마 스핑크스?
5: 이 신전을 무사히 떠나고 싶다면 내가 내는 수수께끼 문제를 맞춰라.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내 친구들처럼 널 피라미드 속에 가둬주지.
4: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친구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스핑크스, 내가 답을 찾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6: 이상하다. 이번 달 간식비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니, 대체 누가 간식 창고를 거덜내는 거야?
7: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게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6: 그 괴물? 괴물, 괴물! 어디, 어디, 어디?
8: 에이, 깜짝 놀랐잖아! 순호야, 너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7: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와 제 친구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갔었는데 오, 스핑크스가 갑자기 나타났지 뭐예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저랑 제 친구들을 피라미드 속에 영영 가도 모르겠대요.
6: 이걸 스핑크스가 줬다고?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나다니. 이거 이거 이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어. 이 수수께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고. 지금 바로 가자. 지금 바로.
7: 선배님.
6: 잠깐. 뜯은 과자는 마저 먹고.
7: 아니, 선배님.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요.
9: 잘 모르겠단 말이야.
10: 선배님. 아무리 봐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6: 어? 찾았다. 순호야. 네가 가져온 종이에 적힌 게 무엇인지 알아냈어.
10: 오, 정말요?
6: 짜잔. 이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야.
10: 오? 숫자요? 이 그림이요?
6: 어. 옛날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했대. 이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진흙으로 만든 판 위에 새기던 숫자고,

0: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떠서 표현한 숫자. 그리고 이건 바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야.
1: 아니, 무슨 숫자 종류가 이렇게나 많대요? 선배님,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는요?
0: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는 이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야. 순우야, 그럼 이 숫자들을 가지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
1: 오, 좋아요!
0: 자, 순우야, 이 수수께끼의 첫 번째 숫자는 생김새가 어때?
1: 선배님! 이거는 바빌로니아 숫자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지!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숫자를 뭔가를 고정할 때 쓰는 뾰족한 쐐기 막대 모양을 기호로 표시했대. 그러니까 이 뾰족한 쐐기 모양을 아래로 쓰면 1, 그리고 옆으로 쓰면 10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여기서 문제!
1: 네!
0: 이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그린 모양 두 개와 옆으로 그린 모양 하나가 함께 있으면 뭘까?
1: 우선 10에다가 1이 두 개니까? 12예요, 선배님!
0: 이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럼 이 수수께끼 속 바빌로니아 숫자는 뭐지?
1: 이 숫자는 아래로 된 쐐기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4를 뜻하는 거겠네요?
0: 정답이야! 아주 쉽지?
1: 네, 선배님!
0: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수께끼 속 두 번째 숫자를 볼까? 자, 이 숫자는 생김새가 어때?
1: 저 숫자는 생김새가... 선배님, 로마 숫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지. 순우 말대로 이건 바로 로마 숫자야. 이 로마 숫자는 1, 5, 10 단위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만큼 빼주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큼 더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어.
1: 우와, 숫자 그림에 더하기 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0: 진짜 신기하지? 자, 그러면 숫자 10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10의 왼쪽에 1을 하나 붙이면 빼야 하니까 9. 10의 오른쪽에 1을 하나 붙이면 더해야 하니까 11이 되는 거지. 이제 수수께끼 속 숫자를 순우가 한번 맞춰봐.
1: 일단 중심이 되는 숫자가 5이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옆에 1이 붙어 있으니까 더하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로마 숫자의 정답은 바로 6이에요!
0: 맞췄어! 정답이야!
1: 선배님, 얼른 이집트 숫자도 알려주세요!
0: 좋아. 자, 그럼 집중해. 짜잔! 이건 이집트 숫자잖아.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말이지, 이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떠 숫자로 만들었대.
1: 선배님, 그래서인지 정말 숫자가 그림처럼 생겼어요.
0: 그렇지. 자, 자세히 봐봐. 짠! 여기 있는 이 1은 이 막대기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은 여기 발 뒤꿈치 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0은 이 돌돌 감긴 밧줄 모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은 아름다운 수련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만은 이렇게 구부린 손가락 모양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꼬물, 꼬물, 꼬물꼬물꼬물 헤엄치는 올챙이. 또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깜짝 놀란 사람이나 이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숫자 대신 사용했다고 해.
1: 우와!
0: 여기서 문제 하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숫자 13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1: 선배님!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10은 저기 뒤꿈치 뼈, 뒤꿈치 뼈. 오, 1은 막대기니까 세 개를 이렇게. 3. 선배님, 이게 바로 숫자 13이에요.
0: 이야, 수노 맞췄어. 잘했어.
1: 어? 이 그림. 저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마지막 숫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0: 어? 수노, 이 수수께끼 속 문제 숫자들을 모두 알아냈어. 잘했어.
1: 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속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선배님, 빨리 제 친구들을 구하러 갑시다.
0: 그래, 좋아. 지금 바로 가지. 자, 이럴 때가 아니야. 이리 와.
1: 어때?
0: 자, 저 먼 이집트까지 가야 하니까 오랜만에 드러는 봤나 순간이동 기술.
1: 오!
0: 자, 잘 봐. 힘을 모으고 모아서. 자, 네 손을 잡아, 수노.
1: 네!
0: 우린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야.
1: 이집트로 간다.

0: 오, 다행이다.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온 것 같아. 이집트 맞아.
1: 은수씨 선배님! 어. 스핑크스를 다시 만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무서워요!
0: 순호야, 정신 차려!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구해내야지! 좋아, 그럼 순호가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1: 그렇지만... 아니야, 친구들을 구해야지! 선배님, 저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핑크스다!
2: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은 가져왔겠지.
1: 그럼 당연하지! 수수께끼의 정답은 4, 6, 13 맞지?
2: 이럴 수가. 저 정답을 기다려. 안 돼.
1: 어? 선배님! 스핑크스가 돌이 되었어요!
0: 순호야, 네가 해낸 거야! 네가 문제를 잘 맞춰서 스핑크스가 신의 저주를 받아 다시 돌로 변한 거거든! 친구들을 구해냈어! 좋아,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1: 우와! 이게 다 선배님이 숫자의 비밀을 알려준 덕분이에요! 선배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을 빨리 구하러 가야죠. 선배님, 빨리 따라오세요.
0: 순호야, 어디 가? 여기 지금 이집트인데? 너 손발이동 못하잖아. 같이 가! 아이.

0: 특별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와, 오늘 한강 다녀왔는데 진짜 대박, 대박.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리고 강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게다가 캠핑장에서는 치킨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
1: 막사님, 치킨 얘기 들으니까 배고파져요.
0: 그치,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그래, 그러자. 좋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자. 어? 문자가 왔네? 누구지? 읽어볼까?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을 자주 가는 3학년 한별이에요.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저녁에도 한강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0: 오, 귀여운 친구잖아. 이런 부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1: 그럼 박사님, 어떤 발명품 만들 거예요?
0: 그거야 물론 바로바로 어떤 발명품이냐면 바로 잘 생각이 안 나네. 치킨을 먹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것 같아. 우리 치킨부터 시켜서 먹자. 응?
1: 박사님, 그럼 치킨 먹기 전에 꿈틀꿈틀로 한강에 대해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 멋진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를 거예요. 얍!
3: 어? 스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괴짜 박사님은 한강에 대해 배우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까요? 우리도 함께 한강을 알아보며 박사님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대해봐요.
4: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은 바로 한강이죠. 한강이란 이름은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했대요. 한은 크다, 넓다, 길다, 가득하다의 의미이고 가람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죠.
2: 그런데 한강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남한강은요, 한강에서 본류라고 해요. 본류라는 것은요, 강에서 큰 물줄기, 큰 흐름이 있는 물줄기를 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지류, 작은 물줄기예요.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라는 연못에서 시작이 돼요. 이 소자가 연못 소자랍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북한 금강산 자락에서 시작이 되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각각 흐르다가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는데요. 이 양수리를 우리는 두물머리라고도 해요. 왜 두물머리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고 하여 두물머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만난 한강은요, 서울을 가로질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강이랍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도요, 한강은 정말 중요했대요.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한반도 중심에 있어서 이 물길을 이용해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도 있고요. 군사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백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신라예요. 각 나라가

0: 세상을 차지했을 때각 나라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어요. 이때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두 번째 지도를 보면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때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요,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세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 각 지역, 각 지방에서 거둬들인 쌀과 옷감을 이렇게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하고, 이때 사용된 특별한 배를 조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강은요, 여러 물건들을 한양으로 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은요, 조선 후기에 새로운 문물을 여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조선 후기 한강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한강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물건, 다양한 문화들이 한강을 통해 들어온 것이죠. 특히 개화기 때는 전등이나 전차가 한강을 통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한강의 기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봐요.
1: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간의 전쟁으로 도시와 마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했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정부는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수출 주도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인 한강을 따라 많은 공장과 건물들이 생기면서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어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0: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한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강이 오염되었어요. 한강이 오염이 되자 한강에 사는 새, 동물, 식물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을 다시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수노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한강을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오염물을 제거해요. 예를 들어, 한강에는 기름, 화학약품은 흘려내보내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우고 지킨다면 한강을 보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어요. 강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는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도심과 바다로 연결된 이 지역을 우리는 하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강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상류에 사는 사람들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한강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특히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려 보낸 물이 바로 한강 전체의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류에 사는 지역들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규제로 불편한 생활을 겪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담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지고자 한강 하류 지역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이 돈은요,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강에 사는 새, 물고기, 식물들이 한강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 복원에도 힘쓰고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한강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치수, 이수, 친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치수, 이수, 친수. 여기에서 수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글자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치수부터 알아볼게요. 치수. 여기에서 치는 다스릴 치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려요. 한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치수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이는요, 이로울 이를 뜻합니다. 이로울 이,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자는 거죠. 물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한강의 물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친수에 대해서 알아봐요. 친수의 친은 친할 친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친해지자라는 것인데요.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친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치수, 이수, 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치수, 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치수란 홍수나 가뭄 등을 막기 위해 수자원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치수시설로는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제방과 남한강, 북한강의 댐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수, 이로울 이. 이수란 강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한강의 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이고, 교통, 수력발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친수, 친할 친. 친수란 사람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해요. 즉, 강 주변을 아름답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상 스포츠 센터 등 친수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한강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2: 꾸몄어. 꾸몄어. 꿈이었구나.
0: 그래도 이 한강에 대해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이 한강을 잘 즐길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건 어떨까? 또 벤치에 앉으면 음악이 나오는 건? 밤하늘에 드론을 여러 대 띄워서 불빛쇼를 하는 것은 어떨까?
3: 와, 박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저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에 불도 켜지고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순호. 이렇게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장 발명 도구를 꺼내서 발명을 해야 되겠어. 아차차차. 꿈틀꿈틀 퀴즈 풀어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알았죠? 순호야, 그런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발명도 발명인데 일단 치킨부터 먹고 하자. 그치? 너도 동의하지? 좋았어. 자, 그럼 치킨 주문한다. 여보세요? 치킨집이죠?

0: 덥지? 어,
1: 어, 이거 뭐야? 헉, 로켓? 아니, 누가 로켓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든 거야? 설마, 카박사, 카박사, 그거 진짜야? 그 소문 있잖아, 소문. 어떤 소문이냐? 바로 주주? 비밀? 우주 프로젝트. 글쎄, 펭귄들이 여기 너무 덥다고 이거 얼린 수박이랑 냉면이랑 싸서 화상 건다는 거 진짜였어? 우와, 나도 가면 안 될까? 봐봐, 지구를 탈출하는 게 바로 여기 이 주주 동물원 탈출 아니겠어? 너무 좋겠다. 근데 아, 우주 가면 아, 산소도 없고 뭔가 편의점도 없고 어, 간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짜자잔, 바로 주주 주스. 지구 탈출 초코 연료 라떼? 연료 라떼? 아, 연료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여기를 탈출할 수만 있다면 아무튼 우리 주주 파워!
2: 지식 발사 준비 완료. 우주과학 정보 로딩 중.
0: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수업

0: 우와, 풍선이다. 오늘 풍선 불어서 선물로 저희 주시려고요?
1: 무슨 소리? 내가 이 한가하게 이거 풍선 놀이나 할것 같아? 이 아주 중요한 걸 연구 중이야.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를 연구 중이라고.
2: 네, 풍선으로 로켓을 날려요? 그럼 우주로 가는 로켓 엄청 많겠다.
1: 뭐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풍선이 로켓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득 든 공기가 연료라고 생각해 볼게. 일단, 로켓은 바로 고온, 고압에 이 연료를 아래로 내뿜는 추진력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비행체야. 그래서 여기 이 풍선이 여기를 놓는 순간 위로 슝 날아가는 것처럼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연료를 밑으로 내뿜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걸 어려운 말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우와, 로켓이 정말 커요. 우리가 보고 있는 로켓이 누리호죠. 이 로켓은 3단 로켓이다.
1: 맞아.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로켓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 게 뭐게? 바로 연료야. 이 연료를 강하게 뿜어내면서 우리 어디로 간다? 로켓은 위로 향하는 거지. 이 연료에는 고체 연료와 그리고 액체 연료가 있어. 그래서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1단 로켓에 가득 차 있는 연료를 순식간에 태워서 바로 그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바로 추진체라고 하거든. 우리가 보는 이 대부분 화염과 연기, 이 부분이 바로 추진체라고 할수 있지.
2: 그럼 일단 로켓에서 연료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1: 1단 로켓의 연료를 다 써버리면 이제 텅빈 연료 탱크만 남게 되니까 이 1단 로켓을 분리해버리게 돼. 로켓이 하늘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하거든.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써버린 건 바로 분리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럼 로켓의 맨 윗부분, 상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로켓의 상단에는 바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보통 로켓이 우주로 쏘아 올리고 싶은 물건들이 들어있지. 첫 번째, 인공위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 탐사선, 바로 우주의 행성이나 소행성을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우주인이 탄 모듈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상단에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줘. 자, 그럼 우리 한번 로켓을 발사시켜볼까? 3, 2, 1, 발사! 오, 진짜 높다. 저렇게 로켓이 발사되면 먼저 1단 로켓에 가득 차 있는 연료를 태우게 돼. 그러면서 로켓은 점점 더 높이 멀리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기권을 벗어날 때쯤이면 바로 페어링이 툭 하고 분리되지. 페어링이 뭐냐? 내가 아까 로켓의 상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페어링은 그러한 중요한 물건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거야. 그런데 대기권을 넘어서면서 이 대기, 공기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점차 위험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페어링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로켓은 어디로 갈까?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바로 2단 로켓에 연료를 태우면서 우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목표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2단 로켓을 분리하고, 그리고 바로 위성을 분리해버리는 거지.
0: 도미쌤, 로켓을 발사시킬 때마다 로켓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들은 그냥 버리는 건가요?
1: 맞아. 그런데 이 로켓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한 재료와 부품이 필요해.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엄청 비용 낭비가 심해.
2: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면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어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바로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어.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지? 왕복, 지구와 우주를 왕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 왕복선이 고장도 많고 그리고 구조가 너무너무 또 복잡했어.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자 만들었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바로 이렇게 추진체를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이 늘었어. 어떤 추진체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1단 로켓에 어마어마한 연료를 실는다 그랬잖아. 이 연료를 추진력으로 삼아서 로켓이 하늘을 나는 거라서 이 1단 로켓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이 1단 로켓 부분을 다시 원래 발사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까지 지금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됐지. 그렇다면 로켓은 얼마나 빠를까?
0: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하니까 엄청난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아. 지구 중력, 중력이라는 건 뭐야?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이 중력의 힘을 딛고 이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해. 그걸 바로 우주 속도라고 하거든. 먼저 이 지구의 궤도까지 돌아가는데 필요한 제1 우주 속도는 초속 7.9km야. 눈을 한번 깜빡했을 때 바로 약 8km 정도 가 있는 거지. 거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제1 우주 속도보다 느려지잖아?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 속도가 필요해. 그럼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다가 더 멀리 우주 쪽으로 날아가려면 속도가 좀 더 필요해. 그걸 바로 우리는 제2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제2 우주 속도는 바로 앞에 나온 제1 우주 속도보다 어때? 좀 더 많지. 그래서 초속 11.2km로 이렇게 쭉 날아가야 더 이상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작용받지 않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지.
2: 그럼 로켓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자, 로켓 상단에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지. 이 로켓 상단에는 보통 이 로켓을 우주로 날려서 우주 안에 무언가를 놓고 싶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주비행사도 있네. 보통 우주비행사는 이 우주로 보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장비들을 관리하기 위해 바로 이 로켓에 타기도 해.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건강하고 굉장히 똑똑해야 되거든. 우리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도 있었잖아. 그럼 우주 비행사 외에 또 어떤 물건들이 로켓의 상단에 실려 있는지 보도록 할게. 짜자잔! 이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은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장비 중에 하나지.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은 날씨가 어떻지? 내일 비 오나? 나 내일 우산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날씨 앱을 볼 때 누구 덕이야? 바로 이 인공위성 덕분에 우리가 날씨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나 여기 길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내비게이션, 나 지도 보고 싶다. 지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또 누구다? 바로 인공위성이지. 그래서 인공위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우주탐사선이야.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무엇을 탐사한다? 바로 우주를 탐사한다. 우리는 우주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몰라. 우주에는 다른 행성도 많고 그리고 소행성도 많거든.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우주 탐사선이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우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우주 망원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 망원경은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망원경은 어디를 볼까? 바로 우주를 보는 거야. 이 대기에 간섭 없이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우주망원경에는 우주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그리고 여러 행성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우리가 로켓 상단에 싣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국제우주정거장과 화물 이러한 것들도 실을 수 있지. 국제우주정거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야. 우주정거장, 우리 정거장이라는 말 알잖아.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바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 이곳에 필요한 물건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다른 나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지 않고 굉장히 크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걸 로켓에 실어 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듈이라는 거를 하나씩 보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줘. 로켓의 구성과 그리고 이 로켓이 어떻게 분리되는지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짜잔, 따다단. 자, 이제 포털을 열 준비를 해볼까? 포털을 열 마지막 과문! 쥐쥐우 퀴즈! 이게 너무 쉽다. 정답은 바로 4번 우주센터. 아, 너무 좋아. 어떻게 포털이 이제 열린다. 오, 카박사 탈출이다, 탈출이다. 아, 맞다, 맞다. 카박사, 내가 이 가다가 또 연료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 이거 주주주스 다 액체 연료로 다 넣을 거야. 어때? 부어, 부어. 오! 이거 뭐야? 안 돼! 나 액체 연료니까 당연히 주주주스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또 탈출을 못하는 건가? 안 되겠다. 남은 주주주스 먹고 여기 하루 더 있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워크북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죠. 워크북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면서 접속사 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2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물어보고 있고요. 1번에는 Would you like some bread? 빈칸 cookies 이렇게 왔어요. 자, Would you like이라고 하면 뭔가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죠. 빵을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는 건데 뒤에 쿠키도 있어요. 그러면 빵이나 쿠키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빵과 쿠키를 드시겠어요도 괜찮은데 and는 없어요. 그래서 빵이나 쿠키 좀 드실래요? 저 or이 와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 빈칸이 왔고요. You're sleeping 이렇게 했습니다. Santa Claus visited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네가 자고 있었다. 그죠? 근데 산타 클로스가 방문했다. 뭐예요? 너 자는 동안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잖아. 우리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었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네요. 자, 빈칸이 오고요. You failed exam이라고 했어요. 그 시험에 뭐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it was worth trying your best라고 했어요. 자, be worth ing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요. 자,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최선을 다할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시험에 떨어진 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지만 네가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일단 no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although 들어갈 거고요. 또 Even though도 가능한데 일단 보기에는 없어요.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물어봤습니다. You can go to the pool. 빈칸 it rains. 주어 동사 왔어요. 아, 여기 접속사 들어가겠다라는 건 일단 알수 있고요. 자, 너는 수영장에 갈수 있다. 뭐요? 비가 온다면 선생님, 비올때 수영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특수한 상황을 깔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또는 비가 오더라도 뭐갈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if는 안 되고요. 자, although it rains 괜찮죠? 그쵸? 그다음에 after it rains 비가 온 후에 너는 갈수 있다. 비가 오고 나서 바닥이 젖어야지만 수영장에 갈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unless는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다음 비가 올때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자, put this coat on이라고 다음 문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 코트를 입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빈칸이 왔고요. You will get a cold. 너는 감기에 걸릴 거다. 여러분, 이 코트, 외투를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아니죠. 보통은 입지 않아서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럼 빈칸에는 or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사 중에 or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물어봤습니다. 공통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빈칸 뒤에 you are rich가 왔어요.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라는 거죠. You can buy anything. 너는 무엇이든 살수 있다. 부러워요. 그죠? 우리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자, 그럼 뭐예요? 너는 부유해서, 부유하기 때문에 너는 어느 것이든 살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뭐, as, because, since, 뭐,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를 봐야겠네요. 공통이니까. Please come back이에요. 돌아와라. 그죠? 근데 빈칸이 왔고요. Soon as possible. 이거 뭐예요, 여러분? Soon as possible. 뭔가 하나 빠졌죠? 이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as soon as possible 뜻이 뭐예요? 가능한 한 빨리. 자, 그러면 여기서 딱 결정이 났네요. 무조건 as밖에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도 as 넣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물어봤습니다. 영작을 제대로 한것 찾으면 되겠죠. 자, 나 혹은 텀 중에 하나가요.

둘중 하나, 나 아니면 탐, 둘중 하나 우리 뭐 써야 돼요? 그렇죠. Either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or B 이렇게 오죠. 그래서 나 혹은 탐중 하나가니까 either I or Tom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일단 either I or Tom 괜찮고요. 2번 either I nor Tom 안 되고요. Neither I nor Tom은 여기 뒤에 봤더니 지불해야 한다. 부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either 쓸수 없고요. Either I or Tom 괜찮고요. Both I and Tom 아니죠. 둘다 아닙니다. 둘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1번과 4번이 살아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얘는 사실 해석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자, either I or Tom. 스위치 어디예요? be에 하죠. 뒤에 온 I. 동사에 가까운 be에 스위치를 합니다. either은. 그래서 Tom have 말 돼요? 안 되죠. Tom has가 되어야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이 뭐다 영작을 해두고 그걸 보고 답을 골라도 되지만 조금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이렇게 either I or Tom 아닌 거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얘안 맞네? 이거네?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7번은 문장의 밑줄 친 that. 주어진 문장의 that과 쓰임이 같은 that이 있는 걸 골라야 하는데요. 자, I understand. 나는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여기 목적어 자리예요. 그런데 주어 동사가 오니까 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온 거죠. 즉, 얘는 목적어 자리에 온 대절의 that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요? What I know. 내가 아는 것은 이다. 자, 비동사 뒤에 오는 대절은 보어더라. 그죠? 얘는 보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얘와 쓰임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또 아니면 크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대신이야, 접속사 대신이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접속사에 속하는 거고 그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데 얘는 보어를 이끌고 목적어를 이끌고 뭐 주어를 이끌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에 따라서 문제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자세히 보기도 하고 아니면 넓혀서 접속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일단 보어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Can you believe? 너는 믿을 수 있니? 무엇을 believe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해요. 그래서 얘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맞겠네요. 그죠? 뒤에 주어 동사도 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간단하게 2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온 대절의 대,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 3번은요. It is amazing that we can meet again. 일단 이시 오고 여기 대, 명사절이 온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주어가 아닐까? 얘가 가주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만났어. 다시 너무 오랜만에 진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할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주어, 즉, 진주어, 주어 자리에 tha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n you see that meeting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얘도요, can you see라는 동사잖아요. 너볼수 있니? 무엇을? 목적절 이끄는 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meeting room 왔어요. 근데 next to the front door 동사 없죠.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meeting room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관사가 있든. 근데 여기서는 that이라는 지시 형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나 뭐 너나 이런 게 없이 that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아니다. 애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뒤에 동시에 that이 왔기 때문에 2번과 4번을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5번, you can't enter that building.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그 건물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건물에. 그죠?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건물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that과 5번의 that이 같은 역할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빈칸이 왔고, cleans 동사예요. 그죠? 그리고 s가 붙어 있네요.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현재 시제 s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인칭 단수 주어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교실을 청소한대요. 주어가. 자, 주어 볼게요. 자, either A or B는 B에 스위치하죠. I cleans 안 돼요. 그쵸? 그 다음, both I and Sunny예요. 자, 둘 다인데 단수 아니죠?

자, not only I, but also B. 어디에 스위치? B. 제리는 cleans 맞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neither I nor you. 여기도 B에 스위치 시키니까 you cleans 안 되고요. 자, all the students as well as Mr. Han. 이렇게 했어요. 자, 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스위치하는데 얘는 복수예요. cleans 안 됩니다. 정답 3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 물어보고 있네요.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소파는요, 보스가 왔어요. 짝꿍 찾아야죠. and입니다. 그죠? A and B. 괜찮나요? A 형용사, B 형용사. 그래서 문법적 성질도 같아요. 그래서 이 소파는 편하기도 하고 크다. 둘다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2번. I can play neither 왔어요. 짝꿍 누구예요? nor 잘 왔어요. The violin, the piano, 병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연주할 수 없다. 둘다못 쳐라는 거죠. 그 다음, both you and John이에요. 자, 너와 John 둘 다요. 그러면 make가 와야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너와 John 둘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not you but Jake요. not A but B. 여기도 스위치는 B에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게 네가 아니라 잭이야. 그죠? 결국 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스위치는 B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잭 is 잘 왔습니다. 네가 아니라 잭이 is going to 제주 with me. 나랑 제주도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they'll have either a sandwich. either 왔어요. or 와야겠죠. 그죠? 그들은 먹을 건데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 중에 하나를 먹게 될 거야. 먹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12번은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도 역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봐야겠네요. 자, I couldn't pass the exam.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As I studied hard. 자, as가 뜻이 많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맞을까요? 그죠? 일단은 이게 좀 틀리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일단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이 좀 되어야 될것 같죠? 그러면 as가 우선 틀렸고요. 여기서 일단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아이들이 as 대신에 와야 합니다. 그다음 B는요. I don't go to the beach. 나는 해안가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해변 안 가. 그죠? If it will rain, B가 올 것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if 절 B가 온다면 안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B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죠? If라는 조건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대신에 현재 시제 형태로 쓰더라. 그래서 if it rains가 되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 I don't go 해도 되는데요. 또는 뭐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를 좀 미래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틀린 건 확실해요. If 절 안에 will이 있는 것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다음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었다라는 거고요. So that이 왔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I could borrow some books라고 했어요. 내가 책을 좀 빌릴 수 있기 위해서, 즉책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일단 시제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 시제 제대로 썼고요. So that 뒤에 주어 동사도 문장으로 잘 되어 있고, 뭐 So that 자체가 어색한 것도 전혀 없죠. 그래서 얘는 올바른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이탈리아를 방문을 했었어요. When I was seven이네요. 내가 7살이었을 때, when이 뭐뭐 할 때였고요. 7살 과거였을 때 내가 방문을 했었던 거니까 얘도 과거 제대로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두 개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이번에는 어색한 문장의 개수 우리 찾아봅시다. 자, we ate. 자, 우리가 먹었는데, 자, be as well as A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들까지도 우리가 먹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소풍에서.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죠? 뭐, 어색한 데 없고요. 사과, 뭐, 복숭아, 다 뭐, 여기서는 사실 이게 주어가 아니니까 스위치는 의미 없고요. 뭐, A, B 잘 왔고, 둘다 명사로, 목적어 자리에 잘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A는 흠잡을 데가 없고요. 그 다음 B는요, I ordered.

나는 주문을 했는데요. Not only가 보이네요. 그럼 또 짝꿍 찾아야죠. But also는 생략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ls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피자뿐만 아니라 후라이드 치킨까지도 주문했다, 시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굉장히 잘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please call me라고 했어요.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If you will have any problems요. 여러분이 뭐 또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뭐 한다면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will 안 되죠. 그렇죠? If you have any problems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틀린 문장 일단 C 하나 찾았고요. 그다음 I was taking a shower. 나는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잖아요. 네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샤워 중이었다. 괜찮죠? 과거에 네가 전화를 했을 때 과거에 내가 한창 샤워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C 하나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으로 가서요. 다음 중 같은 의미로 쓰인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같은 의미로 쓰인 접속사가 있는 문장끼리 고르는 거예요. 같은 접속사가 아니라 의미만 같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일단 접속사를 찾아볼까요? A의 접속사 뭐예요? After. After는 사실 뜻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뭐한 후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B에 있는 접속사 찾아볼까요? 자, 얼핏 안 보이죠? 왜냐면 이 that은 딱히 뜻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 no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왔잖아요. 그때 that이 이 목적절을 이끌 수 있었죠. 그리고 얘는 생략도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크게 뜻은 없어요. 그죠? 그냥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놓기 위한 I인 거죠. 자, 그리고 C에 있는 접속사는요. as가 보입니다. as는 뜻이 좀 여러 개잖아요. 한번 보면 그녀는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녀가 연기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겠죠.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여기서는 쓰였구나. 의미는 뭐뭐 때문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는요. D에 있는 접속사 because예요. 얘도 뜻 하나밖에 없죠. 이유예요. 그러면 일단 C랑 D랑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갔죠. 형태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는 어때요? I was called 밤비예요. 자, 나는 밤비라고 불렸다 수동태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약간 별명?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부르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뭐뭐 할때 의미도 괜찮고 과거 시제도 괜찮죠? 그쵸? 그래서 이는 맞는 문장인데 when의 뜻은 뭐예요? 뭐뭐 할 때. 시간의 의미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when은. 자, 그 다음에 f는요. I can introduce you to Sally since 접속사 보입니다. 얘 뜻이 뭐예요? since도 뜻이 두 개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뭐뭐 이후로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 이유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포함을 시킬지 말지 판단을 해야겠죠? 자, 나는 너를 셀리에게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since we are friends.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3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C, D, F.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은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에 있는 hate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 봅시다. 자, 나는 제니를 좋아하지만 내 동생은 그녀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자, 나는 제니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면 되겠죠? but이 오겠고요. 자, 내 여동생은 그녀를 미워한다. 그냥 쓰면 돼요. hate는 수일치에서 hate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밑줄 친 대세 문장 성분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알맞은 기호를 쓰세요. 자, 여러분 성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문장 성분, 우리 본문 풀때 한번 했었는데요. 그죠? 여기 보니까 주어냐, 보어냐, 목적어냐. 대시 명사절을 일단 이끌어요. 대시 와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면 얘는 명사 역할을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주어 자리에 왔냐, 보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이거 우리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ou should know예요. 너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딱 들잖아요? 그래서 know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즉, that you hurt my feelings라고 했어요. 네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거너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일단 정답은 C가 되겠고요. 여러분, 일단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적어에 한해서 that은 생략할 수 있더라. 그다음 21번은요. It is exciting이라고 했고요. That 왔어요. 선생님, 일단 it is 하고 뭐 형용사

0: 형사 오고 that 이렇게 오면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요?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봤더니 we can go to the same high school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에 갈수 있다는 것이 신난다. 괜찮네요. 그래서 얘는 진주어예요. 그래서 that은 여기서는 주어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은요, your fault is that. 이렇게 갔어요. 일단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너의 잘못은 이다. 이것이라는 거죠. 이 that 절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는 성분은 보어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You ignored his advice. 네가 그의 충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너의 잘못이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23에서 25번도 보기에 접속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보기가 있고요.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 빈칸에 각각 쓰시오 했습니다. 24번 보면요. I want you to wait라고 했어요. 우리가 I want하고 목적어 오고 to 부정사 이렇게 오면 네가 기다리는 것을 내가 원한다.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네가 기다리길 나는 원해 라는 거예요. 빈칸이 오고요. I call you back 이라고 했어요. 우리 callback 이라는 말 여러분도 쓰나요? 일할 때는 정말 많이 쓰는데 뭔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다시 전하는 거. 여기서 back을 그래서 약간 다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라는 시간의 접속사 until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좀 어색하죠. 다 넣어보셔도 내가 너한테 다시 뭐 전화한 후에 뭐 이런 것도 어색하고요. 나머지도 넣어서 해석해보시면 좀 어색해요. 얘가 가장 어울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문장도 볼게요. Ben sent me a message라고 했어요. 우리 send 뒤에 목적어가 지금 두개 왔어요. 그죠? 나에게. 그죠? 얘는 에게라고 해석하는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A message는. 그래서 Ben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빈칸, 접속사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I was chatting online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이 둘의 상관관계에서 조금 어울리는 것은 while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일단 진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역시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접속사 고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해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6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 그림은 비싸긴 했지만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약간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데 뭐 사고, 이건 진짜 살 만했어.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서 사놓고, 이거 진짜 필요해서 산 거고, 이거 진짜 가치가 있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긴 했지만 이라는 거예요. 비싸면 사실 안 사야죠. 근데 비싸긴 했지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though, although, 그쵸?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뭐 있어요? although, though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although, though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though가 있는 문장에서 그 그림은 비쌌다를 쓰면 되겠죠. 그 그림은 비쌌다. 어떻게요? The painting이 주어겠죠? 그 그림이고요. 비쌌다, was expensive.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하면, 이렇게만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even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even though를 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를 쓸 애들만 남아요. 자,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예전에 다른 문제 풀때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해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Be worth 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worth ing 하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거든요. 근데 과거 시제니까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뭐가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영어는 주어 채워야 되겠죠? 이시겠죠? 그 그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is은 여기 있는 문장에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의 주어로 쓰시면 됩니다. 즉, even though the painting was expensive, 콤마 쓰고요. It was worth buying.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 even though라는 이 부사절을 뒤에 쓸 수도 있죠? 그때는 콤마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여기 접속사부터 당연히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가 딱 경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컷말을 안 써요. 근데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컷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쓰든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에서 28은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했네요. 자, I enjoy both가 왔어요. 자, both 하면 일단 짝꿍 누구예요? and죠. 자, 그러면 listening to music이 왔고요. to go hiking 이렇게 서로 왔단 말이에요. 얘가 AB예요. 자, 일단 의미는요. 나는 노래를 듣는 것과 등산하는 걸다 즐겨요. 주말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enjoy 뒤에는 뭐가 와요? 목적어로 동명사가 와요. 얘는 좀 가까우니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얘가 이제 틀리게 쓴 거죠. To go 안 되죠. 결국에는 어쨌든 both A and B 자체가 인조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A 동명사예요. 얘도 동명사 써야 합니다. 따라서 to go를 going이라는 동명사로 고쳐주셔야겠고요. 28번은요, I can hear you. 난이 말이 안 들려. 들을 수가 없어. If you turn down the radio. 자, 라디오 소 볼륨을 줄이면 들을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if를 unless로 고쳐서 소리 안 줄이면, 줄이지 않으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9번은요,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 고치는 거 맞는데 역시 얘도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라.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 she has known him as she young. She was young.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녀는요, 그를 알고 지내온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As she was young이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자, 때라고 하면 여러분 과거 그 시점인데 그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as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서 의도한 건 뭘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쭉 알고 지내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이라는 의미가 맞을 거는 같은데 as는 그런 뜻이 없죠. 여러분 뭐뭐 이후로 쭉 since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as를 since로 고쳐주시면 돼요. 근데 as와 since가 같은 뜻으로 바꿔 쓸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as랑 since랑 같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s랑 since는 이유를 나타낼 때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ince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라고 했네요. 자, 접속사 narrative be를 사용할 것 있고요. 단어 이거 쓰고 열 단어 맞춰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에 가고 싶다 라고 했어요. 일단 나는 가고 싶다. I want to go고요. 우리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할때 to를 붙이잖아요. To Japan, to Vietnam. 얘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narrative be를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봐야겠죠. 따라서 영작을 해보면 I want to go not to Japan but 하고 to Vietnam이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with를 쓸때 narrative be를 같이 썼는데 그때도 not with 누구누구 to but with 누구누구 with를 두번 썼죠. 자, 여기도 to를 두번 써요. 이게 원어민들 귀에는 더 자연스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 단어를 맞춰야 되기도 하고 to Japan, to Vietnam 얘를 다 줬어요. to를 다 쓰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작을 하거나 영어로 말할 일이 있을 때도 아,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10단원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접속사 단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과학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빛의 성질 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겁니다. 다들 이미 예상하고 있다시피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요. 단원 정리평가 이외에 1번 문제부터 18번 문제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준비됐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 빛의 성질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차근차근 잘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는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요. 시험에 나오면 제발 맞춰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빛을 내는 물체겠죠. 빛을 내는 물건. 1번 렌즈, 2번 보안경, 3번 손전등, 4번 쌍안경, 5번 평면 거울 중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기 위해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내는 물건은 바로 선택지 3번에 있는 손전등이 정답이겠죠. 따라서 1번은 3번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밤에 전등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물체가 보일 수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아, 우리는 배웠잖아요.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보기가 어려워요 라고 배웠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전등을 딱 껐어요. 분명히 컴컴하긴 합니다. 어둡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체가 또 보이기는 합니다. 희미하게.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자, 기억.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때문이다. 니은. 방 안에 빛이 나는 물체가 있기 때문이다. 디귿. 빛이 없어도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 뭘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등을 꺼도 커튼을 이렇게 쳐도 닫아 놓아도 그 사이에 어떤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뭐 밖에 길거리에 있는 어떤 빛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오는 달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방 안에 뭐 스마트 기기라던가 어떤 액정 화면처럼 어떤 빛이 나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불을 꺼도 물체가 보일 수도 있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런데 디귿,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볼 수가 있나요? 완전히 빛을 다 차단시키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 모두 고르면 기역과 니은 두 개를 골라 기호를 잘 적어주는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어둠 상자 속에 물체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 이번 빛의 성질 단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그림만 봐도 아, 이 실험할 것 같은데 아래를 보죠. 어둠 상자의 윗면 구멍에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았을 때 어둠 상자 속에 물체가 보이지 않는 까닭은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아 윗면 구멍을 막은 어둠 상자 속에는 바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바로 어두웠을 때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빛이 없기 때문이고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은 이유는 최대한 그 빛을 막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한 글자는 바로 빛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네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빛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빛이 없으면 뭘 하기 어려울까요? 기역, 낮잠, 니은, 독서, 디귿, 노래 부르기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 낮잠. 낮잠 정말 달콤하죠. 잘 자면. 그런데 빛이 없으면 낮잠 자기가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못하는 건 아니죠. 낮잠 가능합니다. 자, 독서는 어때요? 빛이 없으면 어두컴컴한데 그 어두운 데서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막 독서할 수 있나요? 어렵겠죠. 따라서 아, 니은이 어렵겠다. 디귿, 노래 부르기.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좀 무섭긴 해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때막 노래 부를 수도 있잖아요. 노래 부름으로써 나의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즉, 노래 부르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글자를 봐야 하는데 그 글자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독서는 어렵겠네요. 니은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비상구 표시를 빛이 나게 만든 까닭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비상구가 뭔가요, 친구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나가는 출구가 바로 비상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라던가 화재 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비상시에 쓰도록 만든 출구가 바로 비상구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이런 비상구 표시등 잘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지진,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정전, 그러니까 빛이 꺼질 수가 있겠죠. 전등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정전이 나서. 그럴 때는 주변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비상구 표시를 빛이 나게 한 겁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저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급한 지진이나 화재 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쓰는 걸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변이 어두워지더라도, 어두워지더라도, 어두워지더라도, 사람들이 비상구 표시를 보고, 비상구 표시를 보고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좀 기네요.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적어줍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서술형 문제다. 문장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그냥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반점짜리 문장입니다. 아,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변이 어두워지더라도 사람들이 비상구 표시를 보고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면 좋겠네요. 자, 5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만나보죠. 구멍 뚫린 검은색 도화지의 구멍 아래에 검은색 도화지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문장이 긴데요. 아, 이 그림으로 같이 한번 같이 보죠. 구멍 뚫린 검은색 도화지의 구멍 아래에 검은색 도화지를 수직으로 세웠대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이래요. 아마 또이 실험 잘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실험 어떤 실험인가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요 구멍을 지금 햇빛이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세운 이 도화지에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요. 빛이 어때요? 똑바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뭘알수 있나요? 아, 햇빛이, 빛이 이렇게 곧장 직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곧게 나아간다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지 1번. 구름 낀 날에 실험한다. 아니죠. 햇빛의 모습을 관찰해야 하는데 맑아야 되겠죠. 알맞지 않고요. 2번, 레이저 보안.

형광등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요. 3번 검은색 도화지 근처에서 향연기 관련이 없고요. 4번 구멍 아래로 길게 비친 햇빛이 곱게 나아간다. 그래요. 그림처럼 곱게 나아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수직으로 세운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깔은 보이지가 않겠죠.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건 바로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레이저 지식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 구경을 좀더 해볼까요? 자, 우리 이 실험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빈 수조 뒤쪽에 검은색 도화지를 대고요. 이렇게 폴폴 향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지시기를 쫙 대서 레이저를 촥 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실험 무엇을 알려고 하는 실험인가요? 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렇게 나아가는지, 이렇게 나아가는지, 이렇게 나아가는지 보려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빈 수조 뒤에 검은색 도화지를 댄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여기다가 향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문제 말이죠. 향 연기와 검은색 도화지 모두 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다음은 위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보죠? 자, 수조 뚜껑을 덮어 수조에 향 연기를 채운다. 수조의 바깥쪽 옆면에 검은색 도화지를 붙인다. 옆면에 레이저 지시기로 빛을 비추며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수조 바닥에 고무 찰흙을 사용해 향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향을 피운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가장 나중에 오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바로 디귿이 가장 마지막이겠죠. 모든 게다 이렇게 갖춰지고 빛을 탁 쏘는 거니까 말이죠. 디귿을 제일 끝쪽에 오게끔 합니다. 다음은 향 연기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채우려면요. 향 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향을 피워야 되겠죠. 따라서 릴 다음에 기억이 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 검은색 도화지를 붙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따라서 니은을 가장 먼저 적어주고요. 향을 피운 뒤에 덮어주세요. 기억을 세 번째 오면 순서대로 니은, 릴, 기역, 디귿으로 이렇게 순서에 알맞게 기호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의 8번 문제입니다.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미 그림에서 볼수 있다시피 레이저 지시기를 이용해서 레이저 빛을 쏘면은 이 빛이 어떻게요? 곱게 나아간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빛이 직선으로 곱게 나아간다 정답이고요. 향 연기 속으로 빛이 사라진다 마법도 아니고요. 빛이 위쪽으로 휘어져 빛이 파도의 물결 모양으로 빛이 수조 옆면에 부딪혀 수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 정답이 아니죠. 직선으로 곱게 나아간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8번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물체와 물체의 빛을 비출 때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8번 문제까지 뭘 봤나요? 빛의 성질 중에 빛은 곱게 나아가요. 빛의 직진 배웠습니다.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 배웠습니다.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9번 문제도 이 빛의 직진과 관련 있는 바로 그림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그림자는 왜 생겨요? 그림자는? 그림자는 왜 생기나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5학년이라면 그림자가 왜 생겨요라고 했을 때, 아, 저기 그 그림자가 그냥 그림자죠가 아니라 빛의 성질 중에 이 빛의 직진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통과하지 못해 물체 뒤쪽에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문제 보죠. 물체와 물체의 빛을 비출 때 그래서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은 바로 이딱
물체를 만났을 때그 뒤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게 그림자의 모양이 생깁니다. 따라서 1번, 원모양 종이를 만났기 때문에 불투명한 원모양 종이 뒤에는 바로 비슷하게 원모양의 그림자가 생길 것이고요. 세모 모양 종이를 만나면 그 뒤에는 비슷하게 세모 모양의 그림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니은으로, 2번은 기억으로 각각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그냥 띡띡 연결하고 끝이 아니라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자는 왜 생기는지, 이 빛의 직진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0번 문제 출발해 볼까요?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옳게 짝지은 것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마을의 산에 설치한 기역으로 햇빛의 방향을 바꾸어 어두운 마을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대요. 오, 다음. 기역은 햇빛이 물체 표면에 부딪혀 니은 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자, 다시 볼게요. 기역.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컴컴한 마을의 산에 이걸 설치해서 햇빛의 방향을 바꾸었대요. 그렇다면 배운 내용 떠올려 봐야 되겠죠. 빛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는 바로 우리 뭐였어요? 거울이었죠. 빛이 직진하다가 거울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어 또 직진하잖아요. 따라서 기역은 거울이다. 거울 골라주면 되고요. 그래서 거울은 햇빛이 물체 표면에 부딪혀 뭐 하는 성질?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도구가 바로 거울이죠. 따라서 니은은 반사겠네. 정답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가보죠. 다음과 같이 레이저 지식의 빛을 평평한 거울에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빛의 성질을 떠올리며 그림 살펴볼 텐데요. 레이저 지식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비춘 겁니다. 이 평면 거울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림을 잘 보세요. 곱게 나아갑니다. 곱게 나아가다가 이게 뭐예요? 빛의 직진입니다. 빛의 직진. 그런데 거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또 직진하는데요. 이때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빛의 반사입니다. 빛의 성질 중에 빛의 반사죠. 어디로 반사되나요? 바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고, 아, 빛의 반사를 확인하는 실험이구나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실험의 공통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실험 구경해 볼까요? 자, 왼쪽 실험, 오른쪽 실험, 두 실험의 공통점이에요. 방금 봤던 우리 11번 문제에서 봤던 것이 바로 왼쪽 실험이죠. 여기 평면 거울 놔두고요. 레이저 지식이 놔두고요. 빛을 딱 쏘았을 때 직진하다가 반사. 그리고 오른쪽은요, 레이저 지식이도 있고요. 여기에 어떤 모양 종이도 있죠. 반사시켜서 여기 모양 종이를 맞히는 놀이자 실험이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두 실험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1번, 레이저 지식기가 사용되었다. 둘다 레이저 지식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빛의 굴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했는데요. 굴절이 아니라 빛의 반사죠. 틀렸습니다. 3번, 빛의 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게 정답이죠. 맞고요. 4번, 어두운 방 안에 향연기 찾아볼 수가 없죠. 5번, 빛의 직진과 그림자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건 우리 아까 봤던 그 문제잖아요. 아까 원모양 종이, 세모 모양 종이, 그건 맞는데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실험의 공통점은 둘다 레이저 지식이 빛의 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 바로 1번과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3번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레이저 지식의 빛을 물 속으로 수직으로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요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조에 물을 담아두고요. 여기 레이저 지식이가 있죠. 이것을
수직으로 비춘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스듬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빛이 나아갈까라는 것인데요.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다가 비스듬히 비추면 어떻게 됐나요? 빛이 꺾여서 나아갔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의 성질 중에 빛의 뭐? 직진 아니고 반사 아니고 뭐요? 그래요. 굴절이었죠. 빛의 굴절과 관련된 실험인데요. 비스듬히 비추지 않고 문제에서처럼 수직으로 비출 때는요.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빛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이게 정답이죠. 니은, 빛이 공기에서 물로 꺾여서 나아간다. 비스듬히 비춰야 됩니다. 틀렸고요. 빛이 물 표면에서 반사되어 공기 중으로 나아간다. 엉뚱한 소리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기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도 중요하냐면,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빛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지? 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실험을 보고, 아,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중에서 바로 이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얕아 보이는 계곡물을 건널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빛의 굴절과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굴절은요, 빛이 공기와 물과 같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성질 중에 빛의 굴절입니다. 그래서 계곡물을 건널 때, 오, 내가 봤을 때 그냥,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라고 해도요, 실제로는 더 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왜? 빛의 굴절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빛이 꺾여 보이는, 빛이 꺾이는, 빛의 굴절 때문에 실제보다, 계곡의 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물의 깊이가 얕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이다. 빛이 꺾이는, 꺾여 보이는 빛의 굴절 때문에 실제보다 물의 깊이가 그냥 봤을 때는 얕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곡물을 건널 때 그냥 풍덩 들어가거나 그냥 이렇게 막 첨벙첨벙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조심 물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빛의 굴절로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빛의 굴절과 관련지어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죠. 다음 설명에 알맞은 빛의 성질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성질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죠. 1번,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이 곧바로 나아간다. 곧장 나아가는 건 곧게 나아간다. 이게 단서네요. 뭐예요? 바로 빛의 직진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여기에 빛의 직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햇빛이 비치는 날, 건물의 유리창을 보았을 때, 아, 눈부셔! 눈이 부신다는 건그 빛이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빛의 반사입니다. 빛의 반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이 든 유리컵 속에 넣은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굴절돼 보이는 것, 바로 빛의 굴절입니다. 빛의 굴절. 차례대로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세 가지 빛의 성질 각각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15번 문제였네요. 다음은 16번 문제. 오목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렌즈가 나왔습니다. 거울이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라면
우리 배웠던 것처럼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둘 다 빛이 굴절하잖아요. 볼록 렌즈

0: 렌즈는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를 바로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레이저 채시기를 싹딱 이렇게 쏘았을 때 가운데 부분은 다 직진합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는요,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아졌고요. 그리고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 부분에서 렌즈 바깥쪽으로 꺾여서 나아갔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둘다 가운데에서는 곧장 나아갔죠. 이것도 우리 배웠으니까 함께 기억하면서 문제 보자고요. 1번, 돋보기 안경의 재료가 된다. 이것은 볼록 렌즈이고요. 2번, 불투명한 아니고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3번,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건 볼록 렌즈, 오목 렌즈는 얇습니다. 4번,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이 렌즈의 바깥쪽으로 굴절한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5번, 빛이 통과할 때 빛이 곧게 나아가도록 만든 기구가 아니라 빛이 굴절해 꺾여서 나아가도록 만든 기구가 바로 렌즈다라는 것.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17번 문제 만나봅니다. 다음과 같이 오목 렌즈의 위쪽과 아래쪽에 레이저 채시기에 빛을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완성해 그리는 문제인데요. 자, 1번은 위쪽이고요. 2번은 아래쪽인데요. 둘다 가장자리. 이게 중요해요. 둘다 가장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그려보죠. 자, 자화 연필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요,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꺾여서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아까 16번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서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2번도 아래쪽으로 가장자리로 비쳤다면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잘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까지 잘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꺾여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목 렌즈에서 가장자리에서는 렌즈의 바깥쪽으로 꺾여서 굴절되어 나아가는 거구나. 가운데 부분은 곧장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한번더이 문제를 통해 확인하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1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빛의 성질을 활용한 거울과 렌즈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거울도 배우고 렌즈도 배웠잖아요. 보죠. 1번. 신발 가게 거울로 신발 신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건 뭐예요? 거울이죠?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2번. 잔망경은 렌즈로 작은 글씨를 확대할 수 있다. 잔망경은 뭐냐면, 이 직접 지금 관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장애물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을 때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보게 하는 어떤 장치를 잔망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한다? 이것은 알맞지가 않고요. 3번. 사진기는 렌즈로 빛을 모아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4번. 의료용 확대경을 이용하면 수술 부위를 크게 볼수 있어요. 맞아요. 확대경이니까 말이죠. 5번. 물체를 실제보다 작게 보고 싶을 때는 볼록 오목 렌즈 중에서 바로 오목 렌즈를 이용하면 되죠. 크게 보고 싶으면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 평가 이외에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요 문제와 관련한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처럼 빛의 성질을 활용한 물건, 우리 생활 속 주변의 도구들에는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찾아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빛의 성질 단원으로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빛의 소중함과 더불어 빛의 성질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념 첫 번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선거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선거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해요. 좀 말이 길고 어렵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국민이 주인이구나. 민주, 이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빼놓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엇? 그렇죠.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자, 그럼 선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거,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일을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대표자를 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거라고 하는 건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대표를 뽑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냐면요, 바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면 좋겠죠? 자, 선거란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그 뜻으로 내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나의 대표자를 뽑는 것, 이게 바로 선거인 거죠. 선거로 국가의 운영 방향과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직장도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지 않죠? 그 날을 임시로 전부 다 쉬게 하는 그렇게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 날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요. 국가의 권력, 대표자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만약 이 대표자가, 자, 우리 이런 정책을 만듭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에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대표자가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의 대표자로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또 대표자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역시 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선거는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요. 자,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건요, 선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요. 이게 선거인 명부 작성. 그 다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나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보자가 되는데요. 자, 제가 후보자가 될게요 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후보자들은요,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거든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투표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개표해야겠죠. 그 다음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뽑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또 투표하고 개표까지 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과연 누가 할까요? 자, 대표적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그 다음 유권자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알리며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에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할까요? 자, 당연하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은요,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 어떤 후보가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또 후보자는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제시해야겠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출된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선거고요. 두 번째는 평등 선거, 세 번째는 직접 선거, 네 번째는 비밀 선거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통 선거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바로 보통 선거입니다. 그다음 평등선거라는 건 뭐냐면요. 성별, 재산, 학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평등한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고 2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5표, 이러면 평등하지 않은 거니까. 자,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한다, 바로 평등선거구나. 또 직접선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앞글자를 하나씩 따세요. 보평직비. 뭐라고요? 보평직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에요. 자, 우리나라 그럼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잖아요. 국가기관은요,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법에 따라 맡아 하는 기관들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모두 모아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기관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기관,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국회입니다. 자, 국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무려 3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18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중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 당선된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는 일을 합니다. 자,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법에 대해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을 서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시를 합니다. 이것도 국회의 역할이에요. 국가 살림에 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도 바로 국회에서 합니다. 다음 행정부가 하는 일 알아볼게요. 자, 행정부는요, 다른 말로 정부라고도 부르거든요. 행정부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대통령은 단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국무총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행정각부라고 쓰여 있는데요. 경제, 교육, 외교, 통일 등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하는 그런

그런 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는 부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요, 국방부도 있고요, 재정경제부도 있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부처들이 모두 다 우리 여러 가지 나라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은 바로 행정부가 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행정부 최고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무회의예요. 그다음 법원이 하는 일도 한번 알아보죠. 법원.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하는 곳.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모두 다 법원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헌법으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억울해? 그럼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재판 결과가? 그럼 한번 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번 더. 총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권력은 그럼 왜 나누어야 할까요? 자, 권력분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력분립은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분은요, 분수에 쓰이는 그 분과 똑같습니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 나눌 분이에요.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얼 위해서라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독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서 맞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회는 국정 강사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행정부는요,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 법원은요, 국회의 법률이나 행정부가 실행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미디어. 미디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해요. 예를 들면 신문, 책,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우편, 스마트폰, SNS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는 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볼게요. 일단, 이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로 주고받는 정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가짜 뉴스는 기사의 형식을 띠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거나 사실을 잘못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런 문제는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면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혐오가 발생해서 많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겠죠. 미디어의 비판적 이용과 올바른 이용 노력입니다.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인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고 교차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미디어의 내용이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태도도 길러야 하고요.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과 제도, 기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단원의 내용을 모두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 콕콕콕 들어오죠? 자, 우리 간단한 문제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입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가위표 하세요. 자, 1번. 선거로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선거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선출이 된다면 국가의 운영 방향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 바로 선거다. 선거에 뽑힌 대표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까? 아니죠.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왜냐면 국민이 투표로서 나를 지지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 그리고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고요. 2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선거의 과정이네요. 선거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볼게요. 선거인 명부 작성하고요.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선거운동 했어요. 그 다음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얼 하고 당선자를 결정할까요? 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투표한 투표지를 열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수를 세어봐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개표라고 합니다. 개표. 그러니까 표를 열어본다라는 뜻이에요. 알맞은 말, 바로 개표가 되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선거의 기본 원칙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것 선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선거의 중요한 원칙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도록 하는 것은 쉿, 뭘 지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알맞은 것은 비밀이죠. 4번에서부터 5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후보자 또는 유권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은 후보자인가요? 유권자인가요? 그렇죠. 바로 후보자죠, 후보자. 5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은 국회일까요? 행정부일까요? 자,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국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이에요. 국회, 행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국회, 행정부, 법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을 보고 알맞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자, 재판을 한대요. 어느 기관인가요? 그렇죠.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그 다음, 법을 만들고 고친다. 법을 만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국회는요,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도 불러요.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한다. 자, 나라의 살림을 한다고요. 이것은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것을 권력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권력을 나누어 맞는데요. 자, 나눌 분자를 써서 권력 분립이라고 했죠. 권력 분립. 그럼 빈칸에는 분립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 뭐, 텔레비전, SNS, 그 다음 또 휴대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르죠. 미디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9번. 다음 설명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하시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꾸며서 전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 정보가 많아지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가짜 뉴스라고도 부르죠.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번,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수연, 미디어를 비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오, 맞아요. 우리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재민, 미디어의 내용이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엄청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로 바르게 말한 친구, 수연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에 이어서 확인 문제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만날 수행평가 문제들은요, 총 다섯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포스터 속에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선고와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터 한번 볼게요.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양팔 저울에 한쪽에 투표용지와 도장이 놓여 있고요. 다른 쪽에는 아주 무거운 추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많은 추들보다 저 종이 하나, 그리고 도장 하나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2008년 동그라미 동그라미 군수 선거에서는 한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단한표 차이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한 표는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선거와 관련지어서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는 것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행사한 하나의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국가의 운영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의 선거 참여로 대표자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포스터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투표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자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자, 2번.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을 쓰시오. 자, 보통 선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어요. 그다음, 직접 선거.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평등 선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을 왜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투표가 굉장히 공정하고 진실된 투표여야 하잖아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이다. 또는 국민의 의사를 선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내가 직접 선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선거했어요. 그렇다면 내 의사를 선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이네 가지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보평, 직비. 여러분, 네 가지 꼭 기억해 둡니다. 3번에서부터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 아래에 원고석,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세 번째 재판을 요청해야겠어요. 자, 우리 재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판은 안 되나요, 선생님? 네, 네 번째 재판은 안 됩니다. 딱세 번까지만 가능해요. 그다음.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구나라고 합니다. 자, 법관은요, 법관이 판결하는 건 법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 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이 판결의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어요. 법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그 다음,
일반인도 재판을 볼 수 있구나. 여기 앞에 보면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죠. 우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이 재판요, 공개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두고 비밀스럽게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개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재판을 신청해서 우리가 참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위 그림을 참고하여 법원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법원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법적 다툼을 해결해 줍니다. 자,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적당한 벌을 줌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과 정부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역시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위 그림을 보고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공개하니까 이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몰래 나한테 유리한 또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모두에게 보여질 테니까요. 자, 그다음. 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이라고 하면 횟수가 많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나요? 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텐데요. 만약 재판이 딱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써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과 꼭 똑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썼으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5번, 다음 신문 기사를 보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 1이 있고요. 신문 기사 2가 있어요. 1에서는 어떤 케이블카로 즐기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이 케이블카, 국립공원 자연환경훼손 논란. 자, 이 케이블카 설치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케이블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기사마다 우리가 서술하고 있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찾아보고 여러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 있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 2단원 단원 평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리 문제 풀고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우리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하자. 가위로 이기면 세 칸, 바위로 이기면 두 칸, 보로 이기면 한 칸 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4위로 이겼으니 2칸을 갈게. 낱말을 바르게 읽어야 해. 앉아는 앉아라고 읽어. 자, 이제 내 차례야. 가위로 이겼으니 3칸. 괜찮아는 괜찮아라고 읽어. 겹받침 발음 규칙을 알 것 같아. 야옹! 친구들이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야옹이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낱말들을 보니 모두 받침에 자음이 두 개씩 쓰였네요. 야옹이는 이런 낱말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받침에 자음이 두 개씩 쓰인 낱말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한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또 겹받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 야옹이가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잘할 수 있게 우리 겹받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쓰레기가 모여 있다고 라는 글을 읽으며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왜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소개할게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놀이 규칙, 놀이 방법을 설명할게요. 1번, 짝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겼을 때 가위로 이겼다면 3칸, 바위로 이겼다면 2칸, 보로 이겼다면 1칸씩 말을 옮깁니다. 도착한 칸에 있는 낱말을 바르게 읽어야 해요. 바르게 읽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바르게 읽었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먼저 도착했다면 이기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낱말들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어른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잠깐 말해줬어요. 이걸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없어예요. 없어. 없어는요. 겹받침, 비읍, 시옷이지만 하나로 소리가 나요. 받침, 비읍. 그러면 시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뒤에 있는 이 첫 번째 자음이 이응이라면 우리는 이 시옷이 뒤로 옮겨져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없어가 아니라 쌍시옷, 없어로 소리가 난다는 것. 없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안자는 어때요? 안자는요, 받침 니은 남고요. 지읒은 뒤로 가서 안자라고 소리가 나요. 괜찮아는 어떨까요? 이것은 이따 문제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짧아 봅니다. 짧아. 짧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자음 리을 소리가 나고요. 뒤에 있는 자음 비읍은 뒤로 가서 짧아 라고 소리가 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겹받침일 때에는 하나의 소리만 받침에 남는다. 대부분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받침의 소리가 되어서 남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묵다예요. 묵다. 아, 이 경우에는 받침이 쌍기역이네요. 우리가 이거 겹받침 말고 쌍받침이라고 했죠. 쌍받침일 때에는요. 그냥 기역 하나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묵다가 아니라 묵다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막다예요. 막다. 어? 선생님 이거 말다 아니에요? 말다? 막다는요. 받침이 이렇게 뒤에 있는 자음이 남아서 기역 이렇게 소리가 나요. 막다. 역시 뒤는 따가 되죠. 언따는 어떨까요?

언따는 받침 니은이 남고요. 뒤에 다는 따가 돼요. 언따. 읽다는요. 읽다 아닌가요, 선생님? 읽다? 읽다가 아니라 읽다입니다. 읽다. 뒤에 있는 자음이 남았죠? 있다는요. 선생님, 있다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시옷은요. 디귿으로 받침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낱말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다가 따로 소리 나는 것들 볼 수 있죠? 따. 다가 전부 다 따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때때로는 타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덟 볼게요. 니은은요. 이따 문제에서 만나보고요. 넋이 있네요. 넋. 넋은 여러분 정신 또는 마음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넋은 이렇게 기억, 넋으로 소리가 납니다. 흙은 어때요? 흙도 역시 이렇게 기억 하나만 남아서 흙이라고 발음이 되죠. 갑은요. 비읍, 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가엾다. 뭔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의미인데요. 가엾다는요. 비읍 하나만 남아서 가엾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역시 다가 아니라 따가 되었죠. 그 다음 안타예요. 안타. 그렇지 않다. 안타는요. 받침 니은 남고요. 다가 아니라 타가 됩니다. 이 앞에서는 다 따였는데 여긴 타죠. 그 다음 끈타. 끈타도 역시 이렇게 다 대신 타로 소리가 납니다. 넓다는요? 넓다는 받침 리을이 남고 뒤는 다가 아니라 따가 됩니다. 넓다, 안따는 역시 니은이 남고 다가 아니라 따. 목은 이렇게 기역 하나가 남아서 목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만 해보면 됩니다. 자, 겹받침 발음 규칙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겹받침 중에서 하나의 받침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받침에 자음자가 두개 있다고 해서 두 개를 다 발음하려고 하면 이상한 낱말이 돼요. 그러니까 딱한 받침만 소리가 난다. 그런데 대부분 앞받침이 쓰이는데요. 기역, 니은,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 시옷이 받침이라면 목 대신 기역, 목으로 발음하면 되고요. 받침이 니은, 지읒, 니은, 히읗. 그러니까 안자의 안자처럼, 안타의 안타처럼 니은, 지읒, 니은, 히읗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비읍 시옷. 업서에 있는 이 비읍 시옷은 역시 앞에 있는 받침인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모두 그러냐? 그것은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흙이라는 낱말이 있다면 뒤에 있는 받침인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 흙 이렇게 소리가 났죠? 예외는 항상 있다. 그다음 다로 끝나는 낱말은요. 타 또는 따로 발음을 하는데요. 끈타, 안타에서는 타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안따, 널따에서는요. 따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똑같은 받침이라고 하더라도 낱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부터 만나봅니다. 다음 낱말들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들인가? 묵다, 언다, 있다, 안타, 끈타. 자, 이 낱말들 보니까 전부 다 다로 끝나는 낱말들이죠. 그런데 그대로 다라고 소리가 나나요? 묵다, 따라고 소리 나죠? 언따, 따라고 소리 나요. 안타, 타로 소리 나고요. 끈타, 타라고 소리 나요. 그래서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무엇으로 발음한다? 따로 발음한다. 그러니 알맞은 말.
바로 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에요. 14번 중요한 문제죠. 기억에 들어갈 발음은 무엇인가요? 기억은 괜찮아였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괜찮아 두 번만 읽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괜찮아에서 괜은 그대로 소리가 나죠? 괜찮아, 괜 똑같아요. 그런데 차나에서 괜찮아, 찬아인가요? 아니면 차나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이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이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옮겨가서 소리가 난다. 원래는 괜찮아일 텐데 이 밑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옮겨가서 괜찮아가 되었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괜찮나? 괜찮하?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정답 5번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도 정확한 규칙을 잘 모르겠다면 조용히 소리를 내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아보는 거죠. 15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발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은 8이에요. 8. 자, 읽어봅니다. 8. 일단 여는 똑같아요. 그런데 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겹받침인데 둘 중에 하나의 자음만 소리가 나요. 여덜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자음 바로 리을이죠. 여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알맞은 발음의 동그라미 표? 바로 앞에 있는 여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모든 리을 비읍 받침이 똑같이 소리가 났냐? 그건 아니에요. 여덟과 같이 이렇게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는 짧다, 얇다 이렇게 리을로 받침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밟다가 있어요. 밟다. 무언가를 발로 이렇게 밟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똑같은 리을 비읍인데 밟다라고 소리가 나요. 밟다. 밟다. 이것을 밟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밟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게 헷갈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면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머릿속에 익혀두라고요. 자, 16번이에요. 이 놀이를 통해 알게 된 겹받침 발음 규칙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겹받침 발음 규칙 여러 개 알아봤죠? 그러면 두 가지만 골라볼게요. 받침 기역 시옷은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여러분, 기역 시옷? 우리가 목 생각하면 좋겠네요. 목, 여기에서 기역 시옷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죠? 그래요, 우리 기역으로 발음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발음한다? 옳지 않죠. 받침 니은 히읗은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우리 안타 한번 볼까요? 안타 어떻게 읽어요? 안타라고 읽죠. 그러면 니은 히읗은 히읗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으로 발음한다. 앞에 있는 자음이죠. 받침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안타 어떻게 발음했나요? 그래요, 안타 이렇게 발음했죠. 그러니까 니은으로 발음하라는 것 옳은 설명이네요. 4번, 대부분 앞받침으로 발음합니까? 네, 대부분 앞받침으로 발음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5번, 겹받침은 두 개의 받침이 한꺼번에 소리 납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자음 소리만 난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면 3번과 4번을 골라주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겹받침 발음 규칙들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교과서 70쪽부터 71쪽에 있는 글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볼 겁니다. 글의 제목은요, 바다에 쓰레기가 모여있다고? 라는 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1997년에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발견했어요. 더미라고 하는 건요,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서 쌓여있는 큰 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라는 건 쓰레기가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요트라는 건요, 유람, 항해, 경주 등에 쓰이는 속도가 빠른 좀 작은 서양식 배를 말합니다. 자, 그 뒤 다른 바다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니까 바다 위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어요. 바로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인가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겹받침에만 주의하면서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 글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띄어 읽기예요. 띄어 읽기는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묶어서 띄어 읽으라는 이야기고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어라. 그리고 문장 부호에 따라 띄어 읽어라 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띄어쓰기 한 부분을 다 띄어 읽지 말고, 그리고 전부 다 이어서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도 말고, 누가 무엇이 다음에 끊어 읽고, 그 다음 의미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묶어서 읽어라. 예를 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번 끊어 읽어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띄어 읽기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2번.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물은 알겠고, 부표는요, 물 위에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바다 위에 하얀색 또는 주황색, 빨간색 무언가가 둥둥 떠 있죠? 이걸 바로 부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더미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물휴지, 과자봉지 따위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요. 평소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려요. 분류라고 하는 건요, 종류에 따라 나눈다는 거예요.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분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환경단체들이 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해요 라고 의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니까 아, 내가 플라스틱 잘 분류해서 버려야겠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이 글을 읽을 때는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고 또 띄어읽기에 주의하면서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함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선생님의 시범을 본 뒤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읽어줄 때가 있죠, 글을. 그럴 때 선생님이 어디에서 쉬어 읽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겹받침이 있는 낱말 어떻게 읽는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혼자 소리내어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짝과 소리내어 읽기, 모두몸과 소리내어 읽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 바다에서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수많은 요트, 2번 커다란 파도, 3번 수영하는 사람들,

6번 물고기를 잡는 어부, 5번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무엇이었나요? 우리 글을 보니까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18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은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많은 어떻게 읽을까요? 많은 받침이 니은히읗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겹받침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많은은요, 일단 이렇게 만은 이렇게 읽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침 중에서 자음 하나만 소리 나니까 니은 소리만 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첫 자음이 이응이라면 이렇게 옮겨가서 소리가 나서 많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러면 3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1번 많은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19번,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무엇이었나요? 니은은 바로 더미였죠. 여러분, 더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크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더미라고 한다고 했죠? 쓰레기, 더미, 낙엽, 한 더미 이렇게. 그렇다면 더미와 어울리는 것은 1번일까요? 아니요, 1번은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알맞지 않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와,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한데 모여 있죠? 우린 이것을 더미라고 부른다. 알맞은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20번이에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연우와 하영이 둘 중에 자연스럽게 읽은 친구는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이 표시 보이죠? 이 표시는요, 띄어 읽으라 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 파란색 표시가 있는 부분에서 잠시 쉬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더 자연스러울까? 연우,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 하영이처럼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누가 더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었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연우가 더 자연스럽게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잘 통하도록 알맞게 낱말들을 묶어서 읽었고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알맞게 띄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영이처럼 읽는 친구들이 있다면 읽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죠?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띄어읽기에 주의할 때는요, 항상 의미를 묶어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어야 한다. 함께 기억해 두세요. 21번이에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이 나와 있던 부분이 있었죠.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그물과 부표. 우리가 물고기를 바다에서 기르기 위해 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이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페트병과 물휴지가 물로 흘러 들어가 바다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했죠. 물고기 뼈는 원래 바다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원인이 아닌 것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2번 서술형 문제예요.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자, 서술형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다 나와 있었죠.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환경단체를 찾아야겠네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먼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2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죠?
어떤 노력을 하느냐. 첫 번째,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앤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서술형 답안 한번 적어보세요. 23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낱말의 뜻. 첫 번째는 부표고 두 번째는 분류네요. 부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부표는요. 바로 물 위에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 그물을 막 던져놓고 나서 내가 그물을 어디에 던졌지? 모를 때 부표를 함께 던져둬요. 그래서 어부들이 내 그물 여기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게요. 그다음 분류라고 하는 건요.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 분류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분류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표, 분류, 낱말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음 24번이에요. 기역, 니은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역, 니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없애기도, 그다음 몫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없애기도에서는요. 일단 받침 비읍 시옷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의 소리만 난다고 했죠. 보통은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없애기도에서는요. 일단 업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뒤에 있었던 자음 시옷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 첫 번째 자음이 이응이니까. 그래서 없애기도라고 쓰고 싶지만 없애기도 읽다 보면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의 소리가 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없애기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바르게 소리 내어서 읽은 것 맞네요. 몫을은 어때요? 몫을. 몫을은요, 역시 받침 하나만 소리 나니까 목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시옷은 뒤로 이동을 해서 몫을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아니요. 역시 쌍시옷, 몫을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따라서 몫을이라고 읽은 것은 잘못 읽은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의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알맞은 정답을 찾아서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다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국어 실력 쑥쑥 쌓으면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과학에서 이단원 물체의 운동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이단원 개념은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어떤 개념 공부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공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를 표현할 때에는 시간과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원에서 배운 것이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자, 그리고 뭐 이동한 거리나 시간이 다 다를 때는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가 더긴 물체가 더 빠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사실만 안다면 쉽게 탐구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5초 동안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가, 나, 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 전부 5초씩 움직인 거예요. 5초 동안.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5초 동안 움직였는데 가 장난감 자동차는요. 1.35m 이동을 했고 나는 1.53m, 다는 1.24m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같은 시간 동안 더긴 거리를 간 누구예요? 그쵸. 나 장난감 자동차가 제일 빠르고. 자, 그 다음은 가. 그리고 그 다음 다가 제일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가, 나, 다 자동차 중 결과에서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를 쓰시오. 자,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는 나 자동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었고요. 2번 문제입니다. 왼쪽 결과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교재에는 이 결과가 왼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떤 자동차가 더 빨라요? 그래요. 이동한 거리가 긴 자동차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대표 탐구 활동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그리고 2회 몇 문제 오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이 장면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가 변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래요. 자, 보기 보면 철봉. 자, 철봉의 위치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자, 나무는요? 나무들의 위치 변했어요? 그 자리 그대로죠. 자, 여학생 어떤가요? 자, 여기 있다가 달려서 여기까지 왔죠. 자, 따라서 위치가 변했습니다. 자, 위치가 변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학생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여학생이 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 3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이고요. 시간이 흐른 후이 그림인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러면 다음 중 운동하는 물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과학에서 운동하는 물체란 시간이 흐르면서 물체의 위치가 변화한 것을 운동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위치가 변한 거 동그라미 해볼게요. 1번, 강아지. 자, 강아지는 위치가 변했나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위치 변했죠. 맞아요. 자, 새는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위치가 변했네요. 둘다 운동한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런데 2번, 5번도 볼게요. 자, 나무는 그대로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고, 가로등도 그대로입니다.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자, 가로등 그대로 강아지는 위치 변화했고, 자, 의자. 의자 어때요?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의자는 위치 변하지 않았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지금 위치가, 그렇죠. 변했죠. 조금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위치가 변했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대로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고, 나무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의자는 시간이 변해도 무엇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과학에서 운동하는 물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화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그림, 움직이는 케이블카. 자, 움직이는 케이블카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고 있죠? 따라서 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철탑, 그 자리 그대로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물체죠. 자, 가. 케이블카와 철탑 모두 운동한다? 아니요, 케이블카만.

가가 아니고 기역이었네요. 자, 니은 철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이동해요? 아니죠. 자, 디귿 케이블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카는 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 자, 따라서 기호 디귿.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5번, 6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그림은 좌표 평면 위에 1초 동안 이동한 물체와 그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좌표 평면을 보면 사람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1초 후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고요. 강아지는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1초 후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럼 일단 5번 볼게요. 사람의 운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누구의 운동? 사람의 운동. 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할 때는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를 얘기해 준다라고 했죠? 자, 걸린 시간은 지금 1초예요. 자, 1초 동안 자,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자, 방향이 뭐예요? 그렇죠. 동쪽으로. 자, 거리 이제 말해야죠? 거리 하나, 둘, 셋. 동쪽으로 세 칸. 이동했다라고 운동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는 방향과 거리.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자, 그럼 기어. 서쪽으로 이동했다? 아니요, 동쪽이죠. 1초 동안 세칸 이동했다? 1초 동안 세칸 이동한 건 맞죠? 자, 사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위치가 변했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거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적는다면 니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강아지의 운동을 보고 알맞게 표현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우리 강아지의 운동도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운동 표현할 때 걸린 시간, 1초 동안. 자, 강아지도 지금 처음에서 여기까지 이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자, 방향 동쪽으로. 자, 몇칸 이동했나요? 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이동했죠. 이게 바로 위치 변화고 이게 시간입니다. 운동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강아지는 이동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동했어요. 2번. 강아지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맞아요. 3번. 강아지는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아니요, 동쪽이죠. 4번, 강아지는 1초 동안 6칸 이동했다. 맞아요. 5번, 강아지는 1초 동안 7칸?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만든 장난감 자동차를 출발선에 놓고요. 상상하세요. 자,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였대요. 다 10초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더긴 거리를 간 물체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안, 주한, 아정, 초이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시안이는 125cm, 주한이 135cm, 아정이 127cm, 초이는 104cm예요. 자, 그럼 가장 긴 거리를 간 사람은 누구? 주환이이기 때문에 주환이가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는 수의 크기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아정이죠? 그 다음, 시안이? 그 다음, 그렇죠. 초이가 가장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10초 동안이니까, 같은 시간이니까. 자, 그럼 7번.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동차의 무게, 크기,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모양 알수 있어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의 빠르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자, 위 장난감 자동차 중 가장 느린 자동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가장 느린 거 누구라고 했어요? 초이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우리 또 나왔네요. 방금 얘기한 거.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앞에 탐구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적어주면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물체가 간 거리가 긴 거, 간 거리가 긴 물체가 빠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줄게요. 걸린 시간이 같은 경우 이동 거리를 비교하여 이거 꼭 적어줘야 돼요. 더긴 거리. 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더긴 거리를 이동한 경우가 더 빠르다. 이 말.
따라서 이동 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말도 더 붙여준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같은 거리를, 자, 이번에는 같은 거리를 운동한 장난감 자동차가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구의 자동차가 가장 빠른지 쓰시오. 자, 지금 모두 다 같은 거리를 갔어요. 여기 출발선부터 도착선까지 모두 갔어요. 그런데 몇초 만에 왔니? 민규는 9초, 지윤이 7초, 유라 5초, 유연이 6초. 자, 그럼 가장 빨리 들어온 애가 누구예요?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유라가 되겠죠? 자, 그럼 누구의 자동차가 가장 빨라요? 유라의 자동차가 가장 빠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12번까지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진서가 9m를 달릴 때와 20m를 달릴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진서가요. 9m를 달릴 때는 3초가 걸렸어요. 자, 그리고 20m를 달릴 때 5초가 걸렸어요. 지금 걸린 시간이 같거나 혹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우리가 각자 뭐 시간과 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빠르기를 바로 비교해 줄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니까 우리가 한 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단위 시간을 정해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가 간 거리,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초, 5초니까 단위 시간 1초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 상황에서 1초 동안 진서가 간 거리는요? 1초 동안 진서가 간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9m를 3초 만에 달렸으니까 9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초에 3m 달린 거예요. 몇 초에? 1초에. 그러니까 3m 매 초가 되겠죠. 이게 속력입니다. 자, 그리고 20m를 달릴 때 5초가 걸렸어요. 자, 단위 시간 1초로 한다고 했죠? 그럼 1초에 얼마나 갔니? 자, 어떻게 구해요? 1초에 얼마나 갔니? 자, 20m를 달릴 때 5초가 걸렸으니까 20 나누기 5를 해주면 1초에 간 거리가 나오죠? 자, 뭐예요? 4죠. 자, 그러니까 4m를 갔어. 1초에 이게 속력이라고요. 즉,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언제 더 진서가 빨리 달린 거예요? 나 상황에서 더 빨리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가 더 빠르다? 자, 우리는 이동 거리만 보고 할수 없어요. 자, 아니고요. 2번 걸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가 더 느리다? 자, 우리 걸린 시간만 이렇게 보고 비교할 수 없다고요. 지금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3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달라서 빠르기를 비교할 수 없다? 아니요. 속력 구해서 비교할 수 있죠. 자, 4번.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속력을 구해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맞죠.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속력을 구해서 빠르게 비교했어요. 자, 5번. 걸린 시간을 이동 거리로 나누어 속력을 구해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건 바뀌었죠? 시간 나누기 거리가 아니라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속력을 구해 써봅시다. 자, 우리 아까 구했잖아요. 그냥 바로 쓸게요. 자, 9m 달릴 때 진서의 속력은 3m 매 초였고요. 20m 달릴 때 진서의 속력은 4m 매 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5m 매 초를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5m 매 초도 되고요. 초속 5m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5m 매 초, 맞죠? 2번 분속 5m. 자, 이것은 1분에 몇 미터 갔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분속 5m. 이것은 우리가 단위로 쓴다면 5m 그리고 분속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미터 매 초와 킬로미터 매 시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단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이 되겠습니다. 초속 5m. 자, 초속 5m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맞고요. 자, 4번 시속 5m. 자, 지금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잖아요.
시속 5m를 우리가 단위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5m 그리고 시속이니까 h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위는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아니에요. 뭐 단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의 그 크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도 많이 쓰는 단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5번 갈게요. 5km 매시. 자, 이거 표현하면 5km 매시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바르게 읽은 것은 1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15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동물들이 걸린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동물들이 말, 상어, 기러기, 구남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구남조 어떤 동물인지 알아요? 구남조는요, 새예요, 새. 바다에 사는 새인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크기는 꽤 크고 색깔은 검은색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볼 수는 없어요. 자, 구남조. 근데 새 중에서 좀 빠른 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남조도 나왔는데요. 동물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동안 각각 50km, 80km, 60km, 160km를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도 다 다르고, 뭐다한 시간인 거 아니잖아요. 거리도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거리가 아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럴 때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속력의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가 간 거리로 속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걸린 시간이 다 1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이니까 단위 시간은 1시간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갔니? 이게 속력이죠? 자, 그러면 말은요? 1시간 동안 50km 갔대요. 자, 50km 매시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속력이에요. 자, 그리고 상어는 2시간 동안 80km 갔어요. 그럼 1시간 동안은 80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40km 매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러기는 3시간 동안 60km 갔대요. 자, 그럼 1시간 동안 간 거리는 60 나누기 3, 따라서 20km 매시가 되겠고요. 자, 구남조는요, 2시간 동안 160km를 갔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에는 160 나누기 1을 하면 되겠죠? 즉, 80km 매시. 이것이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속력을 계산했더니 가장 빠른 동물이 누구예요? 구남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기러기가 가장 느리네요. 그쵸? 자, 그러면 14번 위 동물들의 빠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이 가장 빠르다? 지금 구남조가 가장 빨라요? 아니고요. 자, 기러기가 가장 빠르다? 기러기 가장 느려요. 자, 상어는 기러기보다 빠르다. 자, 상어는 기러기보다 빠르죠. 맞죠? 자, 구남조의 속력이 가장 작다? 아니요, 가장 빠르죠. 자, 상어의 속력은 30km 매시이다. 아니요, 상어는 40km 매시입니다. 틀렸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동물 중에서 4시간 동안 136km를 이동하는 배보다 느린 동물을 찾아 쓰시오. 자, 느린 동물. 자, 그럼 일단 이 배의 속력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4시간 동안 136km를 이동했대요. 자, 그럼 1시간 동안 몇 km 이동했니? 136 나누기 4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배의 속력은 뭐예요? 4, 3, 12, 4, 4, 16 하니까 34km 매시가 됩니다. 1시간 동안 34km씩 간 거예요. 자, 이게 평균 이제 간 거리라는 거죠. 자, 이게 속력인데, 자, 34km 매시 이 속력보다 느린 동물. 그럼 뭐예요? 아까 얘는 50이었고, 40이었고, 뭐였어? 20. 그리고 80이었으니까 느린 동물 당연히 기러기가 되겠네요. 정답, 기러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장치에 대하여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바른 내용을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바른 내용. 자, 설아, 옐로 카펫은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는 거야? 자,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는 것은 과속 방지턱이죠. 옐로 카펫은요, 어린이가 그 운전하는 사람 눈에 잘 띄

0: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노란색이 시선을 집중하니까 잘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자, 그래서 아니고. 도윤이, 안전띠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게 해줘? 자, 안전띠는요, 뭐예요? 고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자, 수정.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날때 충격을 흡수해주지. 맞아요. 우리가 되게 충돌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나오면서 그것이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바른 내용 이야기한 친구는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요. 우리 16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일단 17번, 18번 문제까지 쭉 1회 풀어볼게요. 자, 17번, 18번 문제 함께 푸는 건데요. 다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7번. 가나 다중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경우를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가는 어때요? 지금 가는요, 상황을 보니까 초록불이 딱 켜지자마자 그냥 횡단보도 건넌 거예요. 자, 우리 초록불이 켜져도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이 차가요, 멈추면 다행이지만 멈추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생기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는 지금 횡단보도 건널 때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네요. 안 되고요. 자, 지금 다는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경우는 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위 그림을 참고하여 한 가지 쓰시오. 자, 지금 가에서, 나에서 주의하지 않은 거, 틀린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 혹은 횡단보도 건널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런 거 적어주면 되겠어요. 초록불로 바뀌어도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다.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정리평가 1회 다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2회 5번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2번 함께 푸는 건데요. 위 그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 물체, 즉, 운동한 물체를 찾아 기호로 쓰시오. 자, 지금 기어, 오리는 운동을 했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요 빨간색 배는요, 어때요? 위치가 그대로네요. 운동하지 않았고요. 자, 파란색 배. 자, 여기에서 위치가 바뀌었죠? 운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릴, 부표 어때요? 그대로네요.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운동하는 물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 위치가 변한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쉬운 문제.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중 운동하는 물체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운동하는 물체. 그럼 위치가 변화해야 되겠죠? 교통 표지판. 위치 그대로잖아요. 아니고, 앉아있는 새. 앉아있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아니고, 정지한 자동차. 정지했잖아요. 멈춰있어요. 아니죠. 자, 운행하는 기차? 운행해요. 그럼 위치가 변하죠. 운동해요. 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대로 앉아있으니까 위치 변하지 않죠?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5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1분 동안 자동차의 이동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요. 1분 동안 지금 초록색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 그리고 보라색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동차의 운동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필요한 요소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표현할 때 어떤 거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걸린 시간, 그리고 위치 변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위치 변화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죠. 방향과 이동 거리.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요소에 모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걸린 시간은 필요하죠. 걸린 시간. 자, 그리고 이동 방향? 있어야죠. 자, 물체의 무게는 필요 없죠. 이동 거리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4번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5번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운동을 표시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위에 그림 보면서 해결해 봅시다. 자, 1번. 노란색 자동차는 남쪽으로 5칸 움직였다. 자, 지금 노란색 자동차 볼게요. 지금 여기가 처음 위치죠. 자, 그리고 나중 위치 여기니까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지금 서쪽으로 간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적을게요. 서쪽으로. 몇칸간 거예요? 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간 거예요. 노란색은. 자, 그럼 볼게요. 노란색 자동차는 남쪽으로 다섯 칸이 아니라 서쪽으로 다섯 칸이죠. 자, 그리고 노란색 자동차는 동쪽으로 세 칸? 아니요. 서쪽으로 다섯 칸이죠? 아닙니다. 자, 보라색 자동차는 남쪽으로 한칸 움직였대요. 자, 보라색 자동차 위에 있는데요. 만약에 남쪽으로 한칸 움직였다면 지금 보라색 자동차의 나중 위치가 밑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죠. 남쪽으로 한칸 밑에. 그런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말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4번. 초록색 자동차는 동쪽으로 10칸 움직였대요. 자, 그럼 초록색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처음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간 거예요.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자, 그럼 무슨 방향? 동쪽으로 일단 간 거죠. 자, 적을게요. 동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리. 몇칸 이동했죠?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초록색 자동차는 동쪽으로 10칸 움직였다? 정답이죠. 자, 5번. 초록색 자동차는 북쪽으로 10칸 움직였다? 아니요. 동쪽으로 10칸 움직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알맞은 것은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단원 정리 평가 2회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서 우리 과학 2단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영화관에 간 이건 100%야.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반대로.

0: 그러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히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네.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은 많이 안 입거든요.
1: 안 입죠. 보통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너무 재미있게 아하. 또 수사탐정 느낌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에 오실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전! 어머, 어머,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speak.
1: 아, 공부해요, 한국말.
2: No English.
1: Please. Okay. I try.
2: Thank you.
1: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Yeah.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With a girl?
1: Yeah.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응?
2: How do you
1: 봐봐.
2: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2: 가디건?
1: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like... cardigan?
1: 그렇지.
2: Oh,
1: see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Yeah, not girl.
1: 아닌데,
2: a guy's cardigan
1: 아니,
2: 내가
1: to 내가 입는 거랑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 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 또.
1: 영화관에 갔어. 사실 이건데.
0: 이거는 그거다. 네.
1: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네.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건데.
0: See.
1: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네.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할 때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썼습니다.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1: 네.
0: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All 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

0: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때 표현을 몇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0: go to the
1: movies.
0: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to the movies.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1: 영화관.
0: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1: 맞아요.
0: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내일 봐할때 우리 쓰는 단어 뭐 있죠? 우리 내일 봐.
1: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1: See a
0: a
1: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0: I
1: live
0: live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0: with
1: parents.
0: my parents. I live with my parents.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1: broke.
0: broke예요. 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with
0: With
1: my
0: my parents. All
1: parents.
0: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Him.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0: Dream.
1: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0: 무비스.
1: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right?
1: Girl.
0: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에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요,
1: 이상해요.
0: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대답은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 문어 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네. 그러면 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Okay,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저,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한글에서? 네,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0: Yes.
1: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0: 네.
1: Car. The. Gun.
0: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데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카디건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cardigan.
0: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look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쵸?
1: 네.
0: look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1: 어.
0: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Mayu?
0: 그죠. Do you see Mayu?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you see the tower?
0: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야.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캔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1: 안에.
0: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1: 주방에.
0: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네.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1: 주방에.
0: 주방에 하는 것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1: 주머니에.
0: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예.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1: 무디죠,
0: 않는 것
1: 같아요. 예, 무딘 사람인 거죠.
0: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an's.
0: 오.
1: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0: 오.
1: 예. 나에게.
0: I love that. Okay. 예.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1: 네.
0: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A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스펠링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이제 완벽히 숙지됐죠.
0: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냥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1: 예. Hi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1: 네.
0: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ir. Their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 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1: 예.
0: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1: 맞아요?
0: 명사가 됐고요. 자, their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1: 오.
0: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1: 네.
0: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그래서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1: 예. Okay?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So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떻게 해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그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인데.
0: 아, 무당벌레. I'm sorry. 네.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귀여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Ladybug.
0: Ladybug의 것이 아니죠.
1: 그쵸,
0: 이거 그냥 a ladybug.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irl's.
1: It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룩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마유?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1: 티슈. 어머.
0: Oh my.
1: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1: 야.
0: 이런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마유? Do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룩이 일반 동사니까.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룩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1: 정말... 그러니까
0: 슬기 씨만이 아니고
1: 네.
0: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0: 아, 너무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직접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0: 가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마유?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0: 카디건?
1: the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you see Mayu?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3: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3: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No.
4: Guy's cardigan.
1: No. For women.
4: Oh.
1: Yeah. Color's red.
4: Oh my goodness.
1: Y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0: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느낌이
1: 네.
0: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제목 보세요. 시선 강탈, 복합 양식의 마법. 우리가 혼자 공부하다가 만약에 복합 양식 자료, 복합 양식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접하면 야, 이건 또 뭐냐, 어이구, 또 새롭게 공부해야 되나 라고 걱정부터 앞설 텐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포텐 강의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또 얼마나 재밌으려나 이런 기대가 돼야 하는데 기대되죠? 자, 기대될 거라고 믿고 복합 양식 별거 아니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보세요. 정말 그런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 장면, 오른쪽 장면. 게시판에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잔뜩 적혀 있어. 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왼쪽 게시판은 글자만 잔뜩 있네. 그러니까 일단 시선이 안 가네. 시선이 안 가고 아유, 내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 쭉 읽어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 머릿속 복잡해지죠. 물음표만 생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고 오른쪽 장면 보세요.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볼게요. 보니까 그래프도 있고 도표도 있고, 도표도 있겠죠. 우리 도표 있을 거예요. 그림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림도 있고, 이쁜 이모티콘도 있고. 자, 어쨌든 다양한 아이콘도 사용되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뭐 자료지. 합쳐봐. 복합양식 자료. 그러면, 야, 이게 뭐지? 알듯 하면서 잘 잡히지 않는 거. 지금부터 볼게요. 복합양식 자료 정의를 한번 봅니다. 정의. 문자만으로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장면, 그렇죠?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볼 때는 일단 시선도 잘안갈 뿐더러 읽어도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물론 이런 경우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다가 문자 말고 이미지, 사진, 그림, 영상, 소리,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더 요소들이 있겠죠? 두 가지 이상의,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복합. 그렇죠? 의사소통 양식, 복합 양식. 그래서 결합한 자료, 복합 양식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 친구들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을 텐데, 정확하게 이렇게 복합 양식 자료가 뭔지 알아두세요. 예를 한번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예들인데, 카드뉴스. 카드 형태의 틀에다가 여기다 텍스트도 좀 넣고, 여기다 이미지도 좀 넣고, 그쵸? 뭔가 도표가 있으면 도표도 넣고 해서 그래프나 도표를 추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전달하는 게 카드뉴스죠. 복잡한 정보를 짧은 글,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해요. 복합 양식이죠. 벌써 복합 양식. 뉴스 보도, 글, 사진, 영상 등 복합 양식이네, 벌써. 결합한 정보 전달. 광고나 홍보물, 사진, 그림, 문구,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 양식. 웹툰이나 만화, 그림, 말풍선 안에 글, 그림과 글, 복합 양식. 영상 매체 자료, 영상, 음향, 자막, 음성.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양식들이 결합한 자료를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한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합 양식 자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왜 복합 양식 자료를 쓰는 거야? 막 헷갈리네. 복합 양식 자료. 헷갈리지 마요. 자, 글과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이 서로 보완하며 의미를 완성해 간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일 양식보다 글만 있는 것보다 복합 양식,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나 표나 그래프나 또는 이런 영상 등이 결합되면 정보 전달력이 높고 흥미를 유발한다. 강의 제목에 있는 시선 강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각 양식이 맡은 역할은 다르니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글은 정보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미지는 실제 모습이나 상황을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되겠죠. 표나 그래프는 수치 관련 결과와 관계를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어떤 움직이는 동작이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소리는 현장감, 그 장면의 현장감을 부여하거나 감정이나 분위기 등을,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뭔가 그런 요소들을 불러일으키고자 할때 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양식이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에 따라서 양식을 잘 조합해서 복합. 그렇죠? 양식을 잘 복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양식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자료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자료의 목적이 뭔가, 정보 전달인가, 설득인가, 친교 표현인가,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주제를 뭐로 잡을까?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내가 만든 자료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그 예상 독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천은 무조건 믿을 만해야죠. 그렇죠? 사실에 기반한 거, 믿을 만한 거. 각 양식의 특성,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줬죠. 글, 이미지, 뭐 이런 게 정리해줬죠. 각 양식의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중요한 거,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학교에서 실제로 복합 양식 자료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요거를 좀 소홀히 여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초상권, 저작권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보셔요. 초상권과 저작권이 도대체 뭐야?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사진, 영상 등에 담기거나 공개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얼굴이나

0: 모습이긴 초상이 초상. 초상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상화 알죠? 초상화, 초상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창작물, 글, 그림, 사진, 음악 등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갖는 권리 또는 그 유족들이 갖는 권리인데, 이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이 저작권이 유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상권과 저작권도 잘 염두에 두고 복합 양식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합 양식 자료가 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양식에 따른 어떤 특징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고, 또 복합 양식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 만난 친구, 복합 양식 자료가 뭔지 정리해 보죠. 글, 이미지, 영상, 소리 등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결합한 자료다. 복합 양식 자료. 그렇죠? 단일 양식보다 전달력과 흥미가 높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복합 양식 자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수업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주의해야 될거 이렇게 세 가지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복합 양식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중학생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점점점점 있는데,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 복합 양식 자료를 보고 해설하는 글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복합 양식 자료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는 자료를 준비해서 선생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시간도 무척 재밌는 시간 될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해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안녕하세요. 책 정리 로봇입니다. 지금부터 문어 이모님께서 시키신 책 정리 시작합니다.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얘들아. 방금 봤어? 책 정리 로봇 봤어? 정말 대단해. 이모가 이번에 로봇 박람회에 갔는데 책 정리 로봇이 있다는 거야. 이모, 책 정리하느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손이 8개여도 모자라잖아. 그래서 이모가 체험 신청을 해봤지. 아니, 그런데 저렇게 책 정리를 잘하다니. 정말 좋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책 추천은 로봇한테 시킬 수는 없지. 이모가 직접 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책 읽고 싶어요? 말만 해보세요. 어떤 책을 골라줄까요? 응? 로봇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너희들도 로봇에 관심 있구나. 로봇에 관한 책, 어떤 책이 좋을까? 아! 이런 책이 있어. 바로바로, 쯔쯔쯔쯔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책이야. 얘들아, 우리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올까? 너무 궁금하다. 오늘 이글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글,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과 의견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죠? 또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을 한다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반면에 의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는 말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실과 의견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글 읽으면서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152쪽,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기사문을 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사문 하면 어떤 일을 알려주고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기사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기사문에서는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문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기사문에는 의견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자,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구분해 본 다음에 기사문을 읽고 우리의 생각도 한번, 우리의 의견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기사문 읽어볼게요. 자, 기사문이니까 지금 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동그라미 신문, 그리고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발행 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제목과 부제목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제목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부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기사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래요. 우리 미래에 로봇과 함께하게 될까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자, 그리고 부제목을 봤더니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 자, 로봇 가운데에서도 이 기사문에서는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만든다.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이첫 번째 문단에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로봇과 점원이 함께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자,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사실을 말하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점원이라는 것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자, 협동 로봇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자, 어떤 것이 협동 로봇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하는 로봇이군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래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이 문단은요, 협동 로봇은 이런 로봇이고, 이런 협동 로봇들이 있어 라고 정보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소개하는 글인지 쓰시오.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협동 로봇.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은 글은 기사문을 말합니다. 자, 기사문의 특징이 아닌 거. 자, 1번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맞죠? 2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맞아요. 부족하다면 부제목도 붙입니다. 3번,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아니에요. 상상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사한 내용, 취재한 내용,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런 정보를 쓴 글이죠.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사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을 통해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5번, 글의 내용과 관련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협동 로봇이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는다. 자, 주문은 로봇이 아니라 점원이 받죠? 2번,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통을 스스로 끼운다. 그것이 아니라 점원이 아이스크림 통을 끼워주죠. 3번. 현재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가게에만 있다? 아니에요.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 과일을 따는 로봇도 있다고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소개했죠. 4번.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혼자 일한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 함께 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5번. 협동 로봇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이다.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이어서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사실을 묻는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사실을 물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연우, 협동 로봇을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입니다. 현수, 협동 로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 이것은 의견을 묻는 질문이죠. 협동 로봇과 함께 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자, 수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느낌일까? 이것은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따라서 사실을 묻는 친구는 연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기사문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읽을게요.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더 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자, 친구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더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그러니까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세밀하다는 건더 꼼꼼하고 자세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짠다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람 수를 더 정확히 짜는 로봇. 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자, 이건 뭐예요? 로봇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래요.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이것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쵸? 생각이니까.

있으니까. 아, 안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단 볼게요.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생각이,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그라미 기자가 쓴 글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하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사문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았는데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다음에 생각을 나누자고 했어요. 친구들은 이 기자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올까요? 그렇다면 어떤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1번,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진행되고 있죠. 소개했습니다. 2번, 지금보다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3번, 협동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는 협동 로봇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도 했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22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낱말들이 있어요. 글에 나왔던 낱말이죠. 발전, 다양한, 세밀하게. 다 우리 뜻 압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자세하고 꼼꼼하게 뭐예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감. 더 좋아지는 거 뭐예요? 발전하는 거죠? 발전. 모양, 형태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의견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의견 찾아야 돼요. 생각과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협동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죠? 의견입니다. 2번.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의견이죠. 3번,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에 인공지능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하고 있다. 현재 있는 일이죠. 사실입니다. 4번 볼게요. 로봇 연구자들은 협동 로봇의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이 글에는 없었습니다. 5번. 로봇 연구자들은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글에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의견은 1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24번 문제입니다. 협동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학습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다음에 생각을 나누어 보자고 했잖아요. 자, 친구들은 협동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가정에서 협동 로봇을 사용하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협동 로봇이 빨래나 청소를 해줄 것 같다. 빨래나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적을게요.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선생님과 마음쓰기라는 글을 읽어 볼 겁니다.

겁니다. 자, 이 마음쓰기라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속 나가 쓰기를 할때 계속 자신의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고쳐쓰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좋은 글쓰기 할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쓰기 과정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고쳐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54쪽입니다. 마음쓰기 읽어보면서 쓰기 과정 되돌아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누나가 대답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그냥 듣고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자, 지금 어떤 남자아이의 머리가 굉장히 헝클어졌어요. 뭔가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누나가,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럴 때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나가 나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니까요.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 주었다. 자,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이 친구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나 봐요.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나일 저질렀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었다. 친구 준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치고야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지우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필통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쏟아져 나왔다. 자, 죄다. 전부 다. 모두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와 장난치다가 무릎으로 지우의 책상을 쳤고, 그 결과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린 일이죠. 1번, 쉬는 시간에 준영이의 필통을 떨어뜨렸다? 아니요, 지우의 필통. 2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세개 내리쳤다? 그건 아닙니다. 무릎으로 책상을 친 거지, 책상을 세개 내리친 건 아니에요. 3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쳐서 책상을 넘어뜨렸다? 자, 책상을 친 것은 맞는데 책상을 넘어뜨린 건 아니죠? 필통이 떨어진 거예요. 4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쳐서 필통을 떨어뜨렸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쉬는 시간에 준영이의 책상을 쳐서 책상을 넘어뜨렸다. 자, 준영이의 책상이 아니라 지우의 책상, 그리고 필통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 이어서 2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대요. 왜 고마움을 느끼죠? 앞에 누나가 한말 보면 알수 있죠.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자, 이 말을 누나가 하니까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뭐예요? 5살이나 차이가 나서 누나가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기에 고마움을 느낀 겁니다. 은수, 누나가 자기 대신 사과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죠? 서진, 누나가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수호, 누나가 자기 대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서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니은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물건들이 죄다 쏟아져 나왔다. 죄다,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조금 일부, 하나, 두개 아니고 정답은 3번, 모두입니다. 자, 이어서 28번입니다. 내가 지우에게

깊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 까닭을 쓰시오. 자, 친구들, 내가 저지른 일 들었죠?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 속 나라면 지우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렸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자, 그 까닭과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우의 책상을 쳐서 필통이 쏟아지게 만든 것에 대해, 자, 이것이 까닭이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굉장히 빠르게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대요. 지우도 깜짝 놀란 겁니다.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지우가 아끼는 색연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색연필에 장신구가 달려 있었어요. 자, 장신구라는 것은 꾸미는 물건을 장신구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장신구 달았습니다. 귀걸이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장신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우가 아끼는 색연필에 장신구를 달았었나 봐요. 그 장신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별 모양이요. 그런데 왜별 모양이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깨졌으니까. 자,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동강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연필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하죠. 수박을 셀때한 통, 두통 하죠. 자, 동강은요, 짤막하게 깨진 것을 셀때 동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동강 나 있었대요. 어떡해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자, 지우의 마음을 알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우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쵸? 이어서 큰 볼거리가 생기기라도 한 듯이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친구들이 각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웅성웅성 수군거렸다는 거죠. 뭐야? 지우 색연필에 있는 장신구 깨졌어. 웅성웅성 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내가 말합니다. 지우야,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쭈뼛쭈뼛 움직이며 쏟아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고 일어나려는 순간 수업종이 울렸다. 자, 쭈뼛쭈뼛은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머뭇거리는 모양입니다. 쭈뼛쭈뼛. 자, 주섬주섬은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을 하나씩 담는 모양이에요. 주섬주섬. 자, 수업종이 쳤어요.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나도 어설프게 정리한 필통,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고 애매하게 정리한 필통을 지우 책상에 올려놓은 뒤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고 필통 어설프게 정리하고, 지우야, 그게 아니라 하다가 그냥 가버렸네요. 뭔가 지우가 굉장히 속상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글에서 나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이 넘어지면서 색연필이 모두 부러졌다. 아니고요. 2번, 가방에 달린 별 모양의 장신구가 두 동강이 났다. 가방이 아니라 색연필이 달렸던 거죠. 3번, 필통이 쏟아지면서 별 모양의 색연필이 부러졌다. 그게 아니라 장신구가 부러진 거예요. 4번, 색연필에 달린 별 모양의 장신구가 두 동강이 났다. 맞죠? 5번, 색연필에 달린 장신구가 부러져서 별 모양이 되었다. 자, 별 모양이었는데 부러져서 이제는 별 모양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는요, 흉내내는 말입니다. 흉내내는 말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인데요. 이 중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을 찾으래요. 자, 후다닥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 뭔가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수군거리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소리를 흉내낸 말, 니은 웅성웅성입니다. 자, 쭈뼛쭈뼛, 주섬주섬은 그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가에서 알수 있는 지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 볼게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어때요? 속상합니다. 자, 고마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니고 속상한 마음이겠죠. 자, 32번 문제입니다. 지우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 나가 지우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영,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은호, 색연필을 새로 사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 아니죠. 사과를 해야죠. 민석, 간단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아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32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이모님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배운 내용 문어이모랑 다시 정리해보자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뭘까? 글에 드러난 사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지. 그리고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며 글쓴이와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자, 그럼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협동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정말 재미있는 국어 공부 또 하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춘추전국시대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춘추전국 시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그 시작은 주 왕실이 있어요. 이후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춘추전국 시대에는 철제농기구의 보급으로 사회 모습이 많이 변화됩니다. 이후 제자백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과 사회 변화를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였어요. 당시 주나라가, 즉 주왕실이 유목민의 침입을 피해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주를 동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왕실이 침입을 피해서 수도를 옮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심화됩니다. 제후들은 지방 세력가였는데요. 이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혼란스러운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춘추시대에는 강력한 다섯의 제후를 오패라고 합니다. 강한 제후가 약한 제후를 이끄는 형태, 그 중에서도 강력한 다섯 제후를 춘추 오패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전국 칠웅에서는 강한 제후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7개의 국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 칠웅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사회 변화를 볼까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소를 이용한 농경이 확대되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철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소를 이용한 농경 확대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랑 힘겨루기에서 이긴 친구 있나요? 없겠죠. 그만큼 힘이 강한 소를 이용하니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많아졌겠죠. 이렇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먹고도 남는 충분한 잉여 생산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고, 물건을 사고 팔때 무엇을 지불하죠? 화폐를 사용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제자백가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사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자가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명한 공자와 맹자도 사실 공선생님, 맹선생님 이런 뜻인 것이죠. 백가는 학파를 말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학파를 볼까요?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의 핵심 인물은 공자와 맹자예요. 유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간단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인 인과 사회적인 규범인 예를 지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예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가였던 것이죠. 그럼 도가는 어땠을까요? 도가를 주장한 핵심 인물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위적인 거 하지 마.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도가입니다. 그럼 묵가는 어땠을까요? 묵가의 핵심 인물은 묵자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사랑하면 돼. 즉, 차별 없는 사랑, 겸해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가를 볼까요? 법가를 주장했던 한비자 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엄격한 법과 상벌을 통한 강력한 국가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죠.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 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각 사람마다 또 학파마다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왕실이 유목민족의 침입을 피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동주시대가 시작되며 춘추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주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죠. 그러자 제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춘추 오패와 전국 칠웅이 있었어요. 한편, 이때는 사회가 변화하는데요. 특히

농기구의 발달과 소를 이용한 농경 확대가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강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상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백가가 등장합니다.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것은 유가, 법가,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도가와 무가가 있었습니다. 유가는 인과 예를 강조했고, 특히 법가는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에는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제후들이 세력을 다투었다고 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춘추전국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법과 상벌을 통한 국가 통치를 강조한 사상은 과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법가입니다. 지금까지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자백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저희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9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3강째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전 시간에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에 평화를 위한 노력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초기화요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서양 헌장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확장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 전쟁하려고 하고 군사를 확장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내용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왜 중국이 참여하게 됐냐면 이 회담에서 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일본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을 위해서 우리 협력할 거야. 그냥 전쟁 이후에 일본 영토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서 논의하자라고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사에서 카이로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 중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카이로 회담은 일본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요, 독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이 거의 패망의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소련과 미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분할 점령, 소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니까 독일에 관련된 논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어느 정도 맺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에서 독일 처리 문제, 이제 거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 중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함께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선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가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영국은 계속 참여하게 됐고요. 독일에 관련된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회담이나 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 차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징은요, 국제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었고요. 국제분쟁 억제를 위한 국제연합군 및 평화유지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 등의 당시의 강대국이 빠졌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대까지, 군대 시스템까지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특징 부분을 국제연맹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체크하시고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국제연합을 통해서 그 노력 한번 실천해 볼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한다. 자,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제42조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제42조가 특히 중요하겠죠.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일단 총회에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이제 뽑아요. 근데 이거는 연임할 수 없고 막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 포함돼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낼지 말지

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평화유지군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경제사회 이사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뭐 학살 아니면 희생 이런 느낌인데,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를 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막 많이 살해하고 그랬거든요. 참혹한 그런 범죄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범죄에서 여성들을 좀 인권적으로 유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독일,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 연합국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한 도시가 폭격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가 주인이 없이 그냥 민간인 가리지 않고 다 살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더 크고 잔혹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범죄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단죄하려고 하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등을 했던 전범을 처벌하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도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고요. 731 부대의 범죄는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넘기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재판도 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이니까 두 가지의 재판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되고요. 서독 총리, 독일이 옛날에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쪽을 다스리는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1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있었잖아요.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점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운동을 할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두 가지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민족운동의 배경과 중국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족운동에서 두 가지의 무기,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무기처럼 활용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적합한 민족운동 사상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여러분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이제 평화원칙 14개조 원칙을 만들었죠. 거기에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회주의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를 두 가지의 계급으로 봅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는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후기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만국의 노동자들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가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어느 민족이나 노동자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민족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일지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반면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자본가 계급은 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족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면서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는 시민족에는 자본가 계급이 더 커졌겠죠. 자,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A민족과 B민족에서 자본가는 더 낮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와 노동자들 계급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둘다 타겟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했던 이 자본가 계급, 시민족의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일종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 유교와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신문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조금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신문화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역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이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건데 왜 너네들이 가져가? 파리 강화회의 이제 요구하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게 됐던 거죠. 왜냐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당시에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반발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 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오사운동에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건데 이 요구 안에 산둥반도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21개조 요구 중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 건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거에 대해서 모두 승인한다. 자,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왔던 권리 중 하나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일본이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 조약국은, 즉 중국과 일본은 위순과 다리엔을 교차하는 기한과 남만주 및 안펑 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즉 만주와 산둥반도 일대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를 볼수 있는 사건이 21개조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을 한번 보면, 무릎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깨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3.1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내용을 믿었는데 보니까 정의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승전국대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는데,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각각의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 먼저 살펴볼게요. 목적은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됐는데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그 혼란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군벌들 타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중국을 못 살게 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난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난징을 기반으로 베이징까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면서 1928년에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첫 번째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 2차 국공합작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약 2만 5천리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중심지는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공산당은 피해서 옛날 중국의 전통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의 예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이가 다시 안 좋았는데, 제2차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한다. 국난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서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난이란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인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자치를 약속했는데 영국이 배신을 합니다. 게다가 탄압까지 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의 민족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한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했고, 이 간디의 가장

0: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영국 상품 불매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네루 같은 경우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디 한번 보면요.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는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고요. 실제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영국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380여 km를 걸어 도착한 단디 해안에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도 전역에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인도의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요, 프랑스 식민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보이저우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잘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독유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애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에 당하게 됐는데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즉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운동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아기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자 미국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했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립을 유지했는데 라마 5세 때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타이의 독립 유지에 기여하고 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면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공화국이 수립되는 부분,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래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이제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요. 문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튀르키예어를 쓰기가 아랍 문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독립을 약속합니다.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영국이 배신합니다. 게다가 이때 유대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국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이라크가 독립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일 왕국이 설립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제 반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던 그러한 민족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은 같이 연합해서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족 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그러면서도 국공 합작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낡아 없애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2: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0: 원래 9억의 언어들, 9억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1: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0: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 멋있습니다.
1: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4: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철거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1: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4: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5: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1: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9억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6: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0: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7: 안녕. 일찍 왔네. 쉬쉬요.

0: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1: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0: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2: 안녕하세요. 사라 적어놓은 9억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1: 믿고 맡긴 덕분에 9억의 위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2: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1: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0: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3: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아,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0: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아니, 아,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네.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감사합니다.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2: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0: 아,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2: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2: 네. 아.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이제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네.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2: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아, FRP 네, 그레이팅을.
2: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

0: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1: 구멍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0: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2: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1: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돌아왔어? 했더니 담아놓아서 한번 들어와 봤다고.
0: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0: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1: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친 집.
2: 우와, 야, 이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옛날의 공간 그대로인데.
0: 네, 맞습니다. 네.
2: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2: 예, 예.
3: 삼베를
2: 예.
3: 붙일 거라고 예, 얘기했어요.
2: 아, 이게 삼베예요?
3: 네, 네, 삼베. 오.
2: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베라고요?
0: 네, 와, 맞습니다.
2: 진짜 삼베가 맞네요.
1: 구옥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베 천장.
0: 삼베가 나무 색감이 네. 좀 나는 좀 짙은 삼베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네.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2: 이거 삼베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0: 삼베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재료인
0: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2: 네. 네.
1: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0: 삼베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소재라고
2: 그러면
0: 생각해요.
2: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0: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그 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베만 발랐죠.
2: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0: 네, 네.
2: 삼베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0: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이 거실 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1: 짙은 녹색 외창도 그 중에 하나. 구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0: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2: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마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0: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3: 아, 지금 전세로
0: 네,
3: 계신 거예요?
0: 네.
3: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0: 네.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멋있습니다.
2: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0: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2: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1: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2: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0: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1: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0: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방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1: 방에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0: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 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

0: 언니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0: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2: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3: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2: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3: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4: 네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3: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4: 네.
3: 훨씬 크게.
4: 네. 좀 네. 넓어 보이게.
3: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와. 요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요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4: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2: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 거요.
4: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데워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0: 그런 게 있어요?
4: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2: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4: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2: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4: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3: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네. 요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요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3: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3: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0: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0: 그 흔적이나 연식이나 또 사실 창 살짝 열면 앞집에 그 파란색 기와들이 아.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1: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 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0: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2: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4: 오늘은 용인 외곽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5: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아,
4: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3: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4: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3: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4: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
6: 안녕하세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7: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4: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6: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3: 모종의 이유로

0: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1: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0: 구축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2: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3: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4: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아,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 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0: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1: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2: 건축사에서도
1: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 전혀 반대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에 집에 살 때 제가 또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0: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2: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1: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 올 때.
2: 짐 정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1: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0: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3: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네.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2: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0: 저런.
2: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또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0: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3: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네.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네.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4: 맞아요. 네.
5: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죠?
2: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3: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2: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6: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2: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5: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면요?
1: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2: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1: 응, 거의 안 하지.
0: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2: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0: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1: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2: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저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0: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1: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2: 한번 보여드릴게요.
3: 아, 네.
2: 네,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3: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 막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2: 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3: 네.
2: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끌 수가 네. 있고요.
3: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맞춰놓고 나면
2: 그렇죠.
3: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1: 네. 맞아요.
3: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네,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0: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3: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0: 네.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2: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1: 맞아요. 네,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0: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그 사이에 성장관리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1: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2: 그쵸.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고.
0: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3: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0: 그렇죠.
3: 일이었네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더 할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0: 그렇죠.
3: 예.
0: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3: 그랬으면 말이에요.
4: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2: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0: 매일매일 추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4: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0: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밖으로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4: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곳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2: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4: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0: 어디 가? 빨리 해야지.
2: 알았어.
0: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4: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집 세면대도 나란히 두 개, 샤워기도 나란히 두 개.
2: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0: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두 개는 정말 편합니다.
4: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0: 맞아요.
2: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의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4: 뭐 설계도 두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1: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 집. 덕분에 1년에 2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5: 할아버지가 너잘살수 있게 도와줄게.
6: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5: 서울 여잔데 살수 있을까?
6: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7: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8: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9: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8: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0: 지붕이요?
8: 네.
10: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참 신기하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관계사 내용 이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관계대명사의 활용과 관계 부사입니다.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유닛 5부터 8까지 총 4개의 유닛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유닛 5의 제목을 같이 볼까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을 알아두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분사구문을 공부하면서 생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사구문의 핵심이 생략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때 생략을 하려면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생략을 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될 때, 의미가 통할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생략을 했을 때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관계대명사의 생략 첫 번째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문장을 하나 쭉 이렇게 읽을 때 자연스럽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걸 한번 쓱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잘 보면 the boy, 그 남자아이인데 who 또는 whom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리고 I met라고 했을 때 I met, 내가 만났던 그 남자아이는 너를 알아 라고 할때 제가 지금 밑줄 친 who나 whom을 생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he boy I met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생략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아이, 어떤 남자아이, 내가 만났던 그 남자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생략을 해도 그 의미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러한 문장 구조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명사와 주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독해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또 문장 구조를 많이 문제를 풀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명사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처럼 나오는 게 보여. 그러면 명사 다음에 한번 끊고 나서 뒤에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다 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와 어떤 말 비동사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진행형일 때또 수동태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윗부분의 문장을 보면 singing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singing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who is 다음에 invited 라고 나와 있어요. 이 invited 과거 분사죠. 그래서 쉽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쓰일 때, 그리고 저 정확히는 진행형으로 쓰이거나 수동태로 쓰일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후치수식은 쉽게 말해 뒤에서 수식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who is를 지웠을 때 the boy singing, the boy invited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는요, the boy singing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singing 뒤에 어떤 말이 더 이어져서 어떤 하나의 분사 구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진행형이나 수동태로 쓰이는 상황에서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하면 안 돼요. 비동사도 하나의 세트로 같이 생략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쓰고 없으면 X 표하래요. 1번과 2번을 볼 겁니다. We have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볼게요.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죠. 그러면 생략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1번은 That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수 있어야 한다. 자, 이어지는 2번. 나는 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그 기사는 which was written by you. 너에 의해 쓰였다. 물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네가 쓴 기사를 읽었어 이겠지만 수동태로도 쓸수 있고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의 정답은 which만 쓰면 안 됩니다. was까지 같이 이렇게 써주고 I read the article written by you 라고 하는 말로도 쓸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D는 괄호 안에 우리말이 있는데요. 이 우리말을 참고하여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거나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나오면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의 문장일 거예요. He sang a song.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우리말 의미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건데 생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many people love. 이번에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주면 돼요. 이어지는 5번 볼까요? Look at the children. 그 아이들을 봐봐. 그런데 그들은 are dancing on stage.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they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건데 그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다 생략해버리고 남아있는 이 말, dancing on stage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사의 형태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똑같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쓰고 생략할 수 없다면 X 표시를 하래요. 1번, This is the cake. 이것은 그 케이크인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 만들어 드린 케이크야. 에서 질문.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at 쓸 거예요. 그런데 6번을 보면 Do you know the boy? 너는 그 남자아이를 알아? Who can speak three languages?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남자아이를 알아? 에서 질문. who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비동사가 등장하면서 진행형이나 수동태로 쓰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라고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무조건 생략하지는 않는다. 자, 예를 들어 얘를 생략한다고 해볼게요. 강제로. 그러면 Do you know the boy can speak three languages? 와 같은 말이 되고요. 그러면

원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치 do you know 다음에 that이 있는 것 같고 대절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본래 의도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강제로 생략할 수 없다. 자, 이제 유닛 6로 가볼까요? 아주 중요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주로 문법 포인트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볼까요? 선행사가 없을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 참고 설명으로 가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조 표시하셔야 돼요. 무엇한 것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끊고 위로 가볼게요. 뒷부분의 내용은 여기 설명하고 나서 돌아올 겁니다. The movie that I saw라고 하면 내가 본그 영화라고 하는 영화가 선행사인 거죠. 그런데 what I saw라고 하면은 여기 해석 그대로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하는이라고 하고 선행사와 연결해서 해석을 했어요. 춤추고 있는 아이들, 너에 의해 쓰인 책과 같이. 하지만 what이라고 하는 건그 의미 자체가 하는 것,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없다, 선행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제 풀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뒷부분, the thing이나 the one that, which의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면 바꿔 쓰는, 오른쪽과 같이 바꿔 쓰는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바꿔 쓰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를 1번, 그리고 여기를 2번 문장이라고 각각 얘기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1번 문장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사항으로 정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1번과 2번을 풀 건데요. which와 what, that과 what 중에 골라야 합니다. 선행사의 유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석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건 사전인데, 자, 벌써 사전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사전 한 것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무엇인, 무엇한 사전이라고 매끄럽게 해석할 겁니다. I was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었던 사전이다. 그렇다고 하면 which를 골라줘야겠죠? what을 고를 수는 없다. 그리고 2번. This is, 이건. 자, 2번에는 선행사에 해당하는 어떤 명사가 안 보여요. That what they want to get. 그들이 갖길, 얻길 원하는 것이다. 것.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what으로 고를 건데요. 여러분,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이 안 되고 없으니까 what이 된다라는 마치 공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자체가 하는 것,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봤을 때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계적으로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 안 돼,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이 돼, 와 같이 접근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P. 우리말과 같도록 관계대명사 왔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하는 것인 것과 같은 그 말이 등장할 거예요. 너는 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했니? 것을 활용해서 또 나왔죠. Did you understand? 그러면 what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신에 해당하니까 your parents 과거시에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say를 said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What 주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물론 시제에 따라서 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3번, 야구하는 것은 playing baseball is 그가 가장 즐기는 것, 것이 또 나왔네요. 그가, he겠죠. 그리고 가장 즐기는 가장 즐기다라고 할때 enjoy most를 쓸 건데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he enjoys most. 이것도 what 주어 동사죠. 그가 가장 즐기는 것. 자, 이제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고 워크북으로 넘어갈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잘 보면 1번과 2번, 3번이 차이가 있어요. 2번, 3번은 the best movie 그리고 the calendar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지만 1번은 선행사가 안 보이고요. what을 한번 넣었을 때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What happened there?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라고 할 때,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신에 which와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없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정답을 1번으로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나머지는 관계대명사 무엇이 들어갈까요? which나 대시 둘다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과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2, 3, 5번을 풀 겁니다. 그녀가 했던 일, 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What 주어 동사. 그래서 I remember what she. 자, 그리고 do를 did로 바꿔줘야 돼요. 왜? 했던이라고 하는 시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과거 시제. 3번. 그것은 우리가 봤던 것. 이번에도 것이죠. It is not.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고요. What? we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see를 쓸 건데 봤던이라는 과거시 써줘야 하니까 saw, what 주어 동사. 자, 5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건네 이름이야. 자, 그러면 what I 이번에 원하다는 want를 쓸 건데 시점이 현재이죠. 그래서 what I want is your name이라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냥 I want your name 나는 너의 이름을 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너의 이름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I want your name 이라고 하기보다는 What I want is your name 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까지 같이 알아보면서 이제 유닛 7으로 갈 건데요. 자, 여기부터는 거의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의미상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치사를요, 이 뒤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침대인데 난 아니죠. 내 개는 그것 위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침대겠죠?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the bed와 it을 중심으로 연결할 겁니다. 이때, 언이 뒤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언을 여기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특징이 있다라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이때는 which만 쓸수 있지 that을 쓸수 없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도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땐 우리가 기존에 배운 대로 the bad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을 쓸수 있지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앞에 써주면 which만 된다. 그러면 이 문법은 대체 왜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꼭 대화에서 쓰는 표현이나 문법뿐만 아니라 주로 글에서 등장하는 문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화에서 등장한다기보다는 조금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제공되는 글이나 격식을 갖춘 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러한 난이도에, 그러한 수준과 형식의 글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법을 보게 될 거예요. 계속 가보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람일 때, 그러면 이번에는 whom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to가 뒤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이나 who, that 다 되지만, 전치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는 원칙상 무엇만 가능하다? whom만 가능하고, who나 that 둘다쓸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바로 문제 풀어보죠. 1번과 6번,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볼 겁니다. 해석을 해봐야 돼요. He is the teacher. 그는 그 선생님인데, about이 갑자기 나왔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이 덩어리를 뒤로 넘겨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the teacher일 건데 I talked about whom일까 되실까?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전치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시 안 되니까 훔인 거고, 자, 해석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덩어리를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는 그 선생님인데 누구냐면 내가 이야기를 했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선생님이야. 와 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막 겁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덩어리를 그대로 뒤로 넘겨본 다음에 해석을 해본다. 6번 보죠. 나는 그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랐던 거죠. 내가 자랐는데. 자, 그러면 the city를 선행사이니까 뒤에 한번 넣어볼게요. I grew up the city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in which를 골라주면 되고요. 뒤로 넘겨보면 I grew up in which. 바꿔 말하면 I grew up in the city. 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의미를 중심으로 전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또 골라볼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비는 두 문장을 이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뒷부분에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뺄지, 아니면 그냥 그 뒤에 남겨둘지에 따라서 두 가지 구조의 문장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이 해보죠. Did you meet the guy? 너는 그 남자를 만났어? 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힘과 the guy가 같은 대상이죠. 첫 번째처럼 이 전치사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Did you meet the guy about? 먼저 써줄 거고요. 전치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그 뒤에 whom밖에 안 된다. 그래서 about whom I talked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를 그냥 뒤에 남겨둔다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who나 whom, that 다 가능하다. 그리고 about을 뒤에 이렇게 남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유닛은요, 관계 부사입니다. 와, 이 관계 부사 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밝혀준다. 자, 관계는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대명사는 짝꿍이 되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명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사도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은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왜 그럴까? 부사에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부사라고 하는 건 음식에서의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 말은 맛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하고, 문장에서는 의미를 다채롭게 살려주는 겁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와 방법 등을 나타내 주는 말이 부사인데요. 그걸 똑같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선행사가 시간, 장소와 같은 의미인 경우에는요, 접속사 부사 또는 접속사 부사구의 역할하는 무엇을 쓴다? 관계 부사를 쓴다. 이 관계 부사는 교과서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교과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출제가 되고 활용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관계 부사에는 when, where, why, how가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의문사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When, 언제란 의미로 쓰이죠. 우리 의문사만 생각해 볼게요. Where, 어디에, 어디서. 그리고 why는 왜, how는 어떻게, 뭐 얼마나란 의미도 있지만 각각의 그런 의문사로 쓰입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끌고 와볼 거예요. 그래서 when은요, 시간을 나타내 주는 선행사와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25일은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On that day.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25일은 그날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25일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와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왜 관계부사를 써줄까? 이 뒤에 문장에서 부사구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사구를 여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때 when이 대신해 주는 거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the day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말이다. 그럴 때는 when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접속사 역할과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데 시간일 때는 when, 그러면 where는 어디서, 어디에 이런 의문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 장소겠구나.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말과 결합이 될 때, why는 이유, 그리고 how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how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the way와 how. the way는 방법,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물론 구어체에서 대화를 할 때는 문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대화를 하지 하고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그래서 the way how를 편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그래서 어법상 정확하게 쓸 때는 the way와 how 둘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만 쓴다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참고 내용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The time, the place, the day, the reason과 같이 일반적인 선행사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중 하나만 써도 돼요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The day when이라고 해야 되지만 the day나 그냥 when이라고 했을 때 맥락이 분명하다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It's the office.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내 삼촌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where를 골라주는 거고. 5번. That's the way how와 the way 중에서 같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the way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저것은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방식, 방법입니다. 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B번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써볼 건데요. 중심이 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December is the month. 아, 12월은 달입니다. 그런데요. Nights are long in December. 12월에는요, 밤이 깁니다. 자, 그러면 12월은 어떤 말로 뒤에 이어줘야 할까요? 밤이 긴 달입니다. 라고 하면 될 거고, 이 뒷부분, in December를 어떻게 그냥 써주면 될까? The month. 아, 시간이 나왔으니까,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when nights are long.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C.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생략할 수 없으면 X표라고 하라고 하는데 결국 생략이라고 하는 건 생략을 했을 때그 의미가 오롯이 전달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1번, Do you remember? 너 기억해? 그 시간을 기억하니? When the storm hit? 폭풍과 막 쳤던 때를 기억하니? 해서 The time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사이고요. 지웠을 때 자연스럽게 when만 나와도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보면요. 그녀는 톰을 봤습니다. At the cafe. 카페에서 봤는데요. 그들이 만나곤 했던 장소입니다. 이때 at the cafe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선행사라고 볼수 없죠. 일반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생략을 해버리면 그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X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 때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자,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건데요. 잘 보면 the way, how, where, 그리고 the days, when과 같은 여기도 선행사 밑줄 그은 김에 여기까지 그어볼게요. 관계부사가 각각 활용이 되었어요. 이때 어떤 관계부사는요, 앞에 선행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법을 나타내주는 how예요.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쓰지 둘다 함께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The way how 어렵지 않은데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워크북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유닛 8, 관계부사를 정리하고 있다.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할 거고요. 역시나 중심이 되는 말을 찾아보자. Please tell me the reason. 내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런데 you didn't show up. 너는 나타나지.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요. 아. The reason과 for that reason을 중심으로 합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사구를 바꾸어

줄 건데, 관계부사 이유에 해당하는 거는 why죠. 그래서 why를 써주고요. 그 뒤에 있는 말, you didn't show up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라고 말이 나오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The reason과 why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다양한 활용과 관계부사까지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챕터의 또 관계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 봅시다. 네, 이 단원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쪽지 시험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동안에 공기템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공기템 원인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빨래집게. 예. 자,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어?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미있게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잘 파악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연습 굉장히 공부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주는 말,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그럴듯하게 이어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서가 됩니다. 자, 원인.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자, 거꾸로 결과가 먼저 나와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어주는 말은 왜냐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결과가 앞에 나오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끌어주고, 이어주고, 또 원인이 앞에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고 결과를 끌어내주고. 자, 이게 바로 이어주는 말. 감각적 표현. 우리의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얻어낸 그 느낌을 그럴듯하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맛이 어떻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져본 그 느낌, 그 느낌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핵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핵심 먼저 복습해 볼게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딱딱 암딱 물리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짝짝짝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연습도 많이 하고 머리도 거기에 맞게 딱 발달한 친구가 되겠지.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그 까닭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한다. 배가 고파. 까닭이 뭘까? 먹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것이 원인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배가 고파. 원인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한다. 원인을 먼저, 결과를 나중에 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이거죠?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한 거죠. 그럴 때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할 때도 있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왜냐 하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왜냐 하면?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 하면 뒤에는 반드시 때문이다가 그냥 이끌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왜냐 하면은 생략도 가능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꼭 왜냐하면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때문이다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런 이어주는 말. 네, 요거 이어주는 말이죠. 이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만 연결해주면요. 그 어떤 전래 동화도, 그럴듯한데? 하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반전 동화, 뭐, 이런 거. 뭐, 다르게 이야기 만들어보기, 이런 거. 원인과 결과만 잘 이어지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원래는 놀부가 재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흥부를 내쫓은 거죠. 동생을. 그쵸?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놀부가 흥부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쫓아낸 거야. 그게 원인이 되어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어휴,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었는데, 아니, 도끼가 휙 날아갔지, 뭐야? 그래서 연못에 퐁당 빠졌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녀가 갑자기 나타나네? 선녀가 물어보았지. 금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은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여기 있는 철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흥부가 선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뭐야? 선녀도 흥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둘 사이에 오누이가 태어났지. 그 오누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뭐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오누이가 빨리 도망을 쳐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여러분이 이 전래 동화 여러 가지 요소를 막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동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놓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거나 일기장에 써도 돼. 일기 숙제 어차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일기 써서 딱 내면은. 제가가 아니지.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보았다. 그래서 여기다 써도 돼요. 예.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기. 인상 깊은 경험을 일단 떠올려요.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게 되었어. 그런데 이 피자를 엄마 아버지가 사준 이유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어. 이런 거다 생각할 수 있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험을 딱 정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청소를 잘했거든. 그래서 피자를 상으로 사주셨지. 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과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을 해봅니다. 네. 저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원인을 빼고 결과만 얘기했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었네? 자, 우리가 그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을 하려면 항상 왜? 이걸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말할 때 앞으로 더 노력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아이, 나는 말이야, 이어주는 말을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어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아우, 그 바람에 내가 홀라당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넣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그쵸? 내가 청소를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으로 피자를 사주셨어.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어. 나 기분 좋아서 또 숙제도 더 열심히 했어. 뭐 이게 다 보여.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원인과 결과.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 낳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감각적 표현도 우리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표현이란 우리 신체 기관, 눈, 귀, 코, 입, 요 손, 이러한 신체 기관으로 얻은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그리고 실감나게, 실감나게도 되죠? 실감나게. 정말 내가 본 것처럼, 응? 내가 진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실었을 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그때의 기억을 좀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때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겪은 일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각적 표현을 잘만 쓰면 좋은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죠. 삼촌, 삼촌. 삼촌이죠. 삼촌, 삼촌.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빨갛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각적 표현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래?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호수 같아. 그리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 같지. 그리고 입술은 앵두 같아. 그럼, 삼촌. 왜? 삼촌 여자친구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될수 있지. 하지만 이건 감각적 표현일 뿐,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겠군 하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실감나게, 아, 그러니까 눈이, 예. 호수 같다는 얘기는 맑다는 그런 뜻이 되겠구나. 눈이 맑아.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기.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일단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행은 뭐라고요? 행의 다른 말은 줄. 줄. 한 줄, 두 줄, 세줄할때그 줄이 행이에요. 시에서는 이 행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연이다. 예, 이어놓은 것, 행을 이어놓은 것이 연이다. 연은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줄, 행이라는 그 줄을 다 이어놓은 것, 그게 연이라고 했었어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고요.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합니다. 특별히 시는 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낭송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보고 읽어도 낭송한다. 안 보고 외워서 표현해도 낭송한다. 네, 그래 그렇게 얘기했고 시를 낭송할 때는 적절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똑같은 그런 그 목소리 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 크게도 또는 작게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낭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나는지 그 느낌을 잘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실감나게 썼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하면 정말 재밌겠죠? 그리고 적절한 그 시에 맞는 그림까지 잘 그려서 전시해 놓으면 그게 시화전이 되는 겁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기. 자, 이번엔 앞에서는 시로 쓰는 것이고 뒤에는 글로 쓰기. 이것도 우리가 봤었어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봅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바로 감각적 표현,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감각적 표현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예, 감각적 표현. 네, 요것을 찾으란 얘기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생하게 좀더 표현해 본다면 오늘은 주룩주룩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주룩주룩 이러니까 그쵸? 또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룩주룩보다는 적게 오겠구나. 그쵸?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거 뭘까요?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뭔가 이렇게 비가 올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안 하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그죠? 우리 울 때, 우리 울 때, 이렇게 울잖아. 이렇게 울잖아. 그쵸? 이렇게 울잖아요. 그쵸? 이렇게 울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우는 그 느낌이, 이 모습이 이 상상이 되죠? 그것을 상상하면서, 뭐,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고? 비가 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하얀 솜사탕의 해를 가리겠습니다. 일기예보할 때. 오늘은 새하얀 솜사탕이 해를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 보면 뭉게구름이 있겠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자, 이게 바로 생생한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뉴스에 보면 나중에 날씨 예보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생생한 표현보다는 예, 좀 생생하지 않은 진짜로 사실만 딱딱딱딱 얘기해주는 그런 날씨 예보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한 번쯤 예, 오, 뭐 생생한데 실감 나는데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다쓸수 없죠. 그죠? 그날 있었던 일다 써봐. 밥을 먹었고요. 양치질을 했고요. 그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잘 신겨지지 않아서 한참 걸렸어요. 집을 나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인상 깊은 일. 뭐 신발 끈이 딱 끊어져서 신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새 신발을 사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인상 깊은 일이죠. 인상 깊다가 뭐라고요? 기억에 남는다. 왜?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이 인이 뭐라고요? 도장. 예, 도장. 빡빡 찍는 도장. 요게 인이라고 했죠? 예, 머릿속에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즉,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상 깊은 일과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일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이 일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다. 이것만 일기가 아니고요. 이 일기 속에는요. 독후감이 들어가도 되죠. 왜?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진짜 재밌는 책을 읽었어.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이걸 일기로 써도 돼요. 그쵸? 내가 맛있는 핫도그를 먹게 되었어. 와, 정말 맛있어서 뭐 이런 핫도그가 다 있지? 이걸 시로 한번 내가 설명해 보고 싶어. 표현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시로 또 써서 일기에 써도 돼요. 그래서 일기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갔어? 여행에서 보고 들은 걸 여기다 썼어. 이것도 일기죠. 자, 이게 바로 일기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생략은 뭐예요? 뺀다란 뜻이죠. 빼기. 없애버린다, 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오빠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아니요, 다시.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하지만 나중엔

0: 손을 잡아줬지.
1: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이런다고 했죠.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원인이 생략된 거죠.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물어보라고? 왜? 아,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빠가 나중에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왜? 하고 물어보라고 했죠. 왜?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해버리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보는 버릇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 빈칸에 원인과 결과를 각각 알맞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자, 까닭 나왔습니다. 까닭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원인이라고 했죠. 네. 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감을 망가뜨린 까닭이 뭐야? 뭐 이렇게. 그죠? 너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뭐야? 이렇게. 너왜 이렇게 급해? 뭐 이렇게 행동이 급하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원인, 이유 이렇게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괄호 안에는 원인이 들어가겠죠? 왜? 원인 또 결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유를 쓸순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이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괄호가 좀 너무 많은데요. 자,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죠?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있으니까 하나 딱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운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운을 믿지 말고 아, 우리 운 좋네. 뭐 운이 나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운을 믿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믿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전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이 말이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속담이 되죠. 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 전래 동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막 꼬아서 재미나게 만들 수 있고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보세요. 신데렐라도 막 제트성이 우리 신데렐라가 일을 하다가 궁전에 못 가. 왕자님이 초대한 그 무도회에 못 가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짜자잔 하고 요정이 나타나죠. 요정이 나타나서 유리구두도 주고 드레스도 맞춰주고 자, 이제 궁으로 가라. 막 떠밀어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신데렐라가 궁으로 안 가. 왜? 왜? 요정님, 요정님, 이렇게 드레스도 만들 수 있고 구두도 만들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 사업해요. 통업해요. 뭐라고? 아니,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드레스 가게를 열까요? 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요정이 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궁으로 갈수 있지만 또 이런 재주가 있다면 저랑 뭐 드레스 가게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인과 결과다. 그냥 딱딱하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 볼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별주부전 알죠? 별주부전. 자,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이라고도 하죠. 네, 토끼전. 또는 뭐 자라전. 예, 별주부가 뭐야? 별주부가 자라지, 자라. 거북 아니에요? 자라. 예, 좀저 생김새가 다르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용왕이 아파. 바다에 있는 용왕이 아파.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그 자라가 올라가, 별주부가 올라가서 토끼를 데리고 와. 너간 있지? 없는데요. 저기 뭐 놓고 왔는데요. 또 올라가. 가지고 토끼가 바보야, 내가 간을 어떻게 떼어놓니?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별주부전이죠. 그런데 조금 바꿀 수 있어. 이번엔 토끼야. 토끼가 또 주인공이야. 지상에 있는 왕이 아파. 그 토끼한테, 토끼야, 너 자라 간을 좀 갖고 오렴. 그래가지고 토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라한테, 자라야, 나랑 같이 땅으로 가서, 같이 놀면, 뭐, 금은 보화를 줄게. 가지고 다 꼬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다음 문장의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기어 써볼까요? 윤우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자, 나오네. 늦잠을 잤기 때문에. 자, 때문에 되죠? 학교에 지각을 하였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원인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기호는 기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해도 되고,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치? 또, 그, 이어주는 말 한번 넣어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자, 바꿔볼게요. 윤우는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이어주는 말.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어때요? 자유자재로 이 문장을 막 바꿔서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의 결과가 될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다음 일이라면 이거죠. 이 일의 결과, 뒤에 결과, 결과가 나온다. 알맞은 결과가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바람이 불었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새 모자를 샀어. 바람이 부네. 새 모자를 샀네.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바람이 부네. 모자가 날아갔어. 이게 더 어울릴까요? 네. 모자가 날아갔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결과가 되겠죠? 주의사항, 날아갔다. 이게 맞고요. 날라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날라갔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고요.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이 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여기 지금 어른이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도록 벌벌벌 떨고 있네. 예,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쌩 하고 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것이 원인, 그리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데 원인이 되는 일을 써라 했으니까 기억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보들보들 폭신한 내 곱슬머리라는 감각적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굴까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어. 자, 푹신하다. 보들보들하다. 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했어. 이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선 써주세요.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을 시각과 관련 지어서 나타낸 것은 뭘까요? 새빨간 해님, 달콤한 이슬, 새빨갛다, 시각이죠? 달콤하다는 미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뭘까요? 과일까요? 그래서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우리 이렇게 이어주는 말쓸수 있죠?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 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재기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

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0: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좀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뭐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곳을요. 병원에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컴플리트.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본일인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공부가 막막하다면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영어 책도 잘 읽고 있고 문법도 잘하게 되고 어휘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한번 그 매직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하, 이게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쉽거든요. 간단합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 아 이게 이거구나. 이번에는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네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이야기가 아,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두 번 했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야 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이미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저 뭐고 저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입니다. The wolf, 늑대가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왔습니다. 막 재빠르게 왔어요. Towards the sheep.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양고기 이러면서 왔겠죠. 양을 향해서. 여기 있는 towards라는 것은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인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towards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toward s 뭔데 뭐뭐를 향해서가 두 개가 있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뭐뭐 쪽으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toward랑 towards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toward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미국권에서 사용하고 북미에서 toward를 많이 쓰고요. towards는 영국권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의 문화를 가진 혹은 영국에서 towards s가 붙은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써도 괜찮습니다. 의미의 차이도 없고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아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에서는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다는 사실.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rrr. 그들은 ran away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양이 되겠죠. 양들은 도망갔습니다. As fast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울죠? 으르렁이라고 했겠죠. 으르렁. George waved his arm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자, George는 waved his arm. 아, 늑대야, 안녕. 이 wave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wave는 뭡니까? 아, 늑대야, 좀 가. Wave, wave.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어떡해. 늑대야, 좀 가라고. 막 이렇게. 이게 wave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팔을 막 흔들었어요.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양한테 소리를 안 질렀겠죠. 늑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하라고?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But it was no good. 그러나 그렇게 늑대가 지금 양을 먹으러 왔는데 그 양치기 한 명이 가라고 한들 늑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고요? It was no good. No good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자, 그래서 늑대를 자기 혼자 쫓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늑대니까.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and ran 그리고 달렸습니다. 누가 돌아서서 누가 달렸겠습니까? 조지겠죠. 양치기는요. crying 소리를 지르면서 wolf 늑대야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In earnest this time.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earnest는 바로 진심으로. 맞죠? 진심 안에서니까 진심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arn에 est가 붙은 게 아닙니다. 원래 earnest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est가 붙으면 우리 친구들 최상급 아니가? 가장 진심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earnest는 그냥 원래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st가 붙어서 진심, 가장 진심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earnest 자체가 진심. 이라는 의미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심코 보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수록 재밌어지죠?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즉 양치기인 조지는 막 달려갔습니다. Rush라는 것은 급히 움직여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마을로 달려들어갔고 뭐 하면서 calling for help, 도움을 call for 이라고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도와주세요를, 즉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을로 막 달려갔습니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두 번 속았잖아요. 늑대다 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실제 늑대는 없었고 이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장난이잖아. 안 속아. 세 번째는 우리도 안 속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갔어요? He ran to the butcher. Butcher이라는 것은 바로 정육점 주인입니다. 정육점 주인한테, 즉 정육점으로 들어갔어요. 정육점 주인한테 갔는데 Who shook his head and said?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은 shook his head, 그의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가로저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너는 거짓말을 해왔어. 너무나 많이, one too many times는 너무나 많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oo many times, 너무 많이, one은 한 번 더,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게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예요. 너무나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 Then, he ran to the baker. 이번에는 이 제빵사겠죠. 빵을 굽는 이 제빵사, baker에게 달려갔습니다.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그리고 이 제빵사는, 안 도와주지, (웃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and sent him away.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상태니까요. 저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세 번은 저도 안 속거든요. (웃음)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현재 완료는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먼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그 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결과와 경험이었거든. 이번에는 완료와 계속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완료, 계속 이게 뭔데? 일단은 이 용어를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선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형태. 현재 완료는 하나의 시제예요. 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언제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인데 특히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를 의미하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PD님들 귀에 피가 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러면 과거에 뭔가 시작해서 현재에 계속하고 있거나 현재 완료됐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쭉 보다 보니 어떤 때는 완료,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라고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한마디로 문장을 잘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완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문장에는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료부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끝냈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지금 끝냈는데 그 언제 시작했다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이제 막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끝난 상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끝났잖아. 그러니까 완료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We have already eaten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이미 먹었다. 과거에 먹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중에 쭉 보니까 아 이미 다 먹었고 지금은 다 먹은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에 먹은 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아 나는 지금 저녁 식사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 배가 부르다 이런 상태라는 거. 이미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완료를 의미할 때는 이제 막 끝났다 할 때 이제 막 혹은 이미 혹은 아직 만약에 끝나지 않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 not이 있으면은 yet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 등과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우리 주로 같이 쓰는 것들 이런 표현들과 현재 완료가 같이 쓰면 아 이게 완료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계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이라는 거 똑같아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속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라고 돼 있죠. 나는 여기에 살았다. 과거에 살기 시작했고. 근데 언제 살기 시작했다고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10년 동안 살고 있다. 즉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다고요? 10년 전에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해석해보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네. 그래서 계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 용어를 왜 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면은 단순히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0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공부했다.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녀는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현재 완료가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맞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이게 현재 완료의 계속이구나. 왜 계속이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이라는 것은 이런 since나 for 이런 표현 등과 함께 자주 씁니다. 맞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표현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 이게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속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 여러 개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wards.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No good. No goo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Ernest. Ernest.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Rush. Rush.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Call for. Call for. The boy called for help when he saw the fire. Butcher. Butcher. He ran to the butc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arm. 팔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She broke her arm. 아이고, 어떡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즉, 골절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The chair has wooden arms 라고 돼 있죠. 의자는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된 팔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의자에 보면은 팔걸이 같이, 의자 기준으로 보면은 팔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아, 팔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가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팔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양쪽에. 맞죠. 한쪽에 있는 건 거의 없죠. 거의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팔걸이. 그러니까 arm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물의 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 soldiers were armed with guns. 군인들은 총으로 armed 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arm이라는 것은 바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렇게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게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죠. 여기는 지금 PP형으로 쓰였지만. 자, 그래서 군인들은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 총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군 아저씨들이. 국군 아저씨들이, 군인들이 바로 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arm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 우리 친구들이 책에서 요럴 때는 아 팔걸이, 요럴 때는 아 동사인 arm이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 식물의 한 사리 개념 정리, 그리고 단원 평가 1회 문제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단원 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본 후에 우리 4단원을 마무리하는 우리 수행 평가 문제까지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식물의 한 사리와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172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물의 한 사리와 관련된 문제는요, 7번 문제부터인데요. 자, 7번을 보면, 다음은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렇죠. 적당한 양의 물이 여러분들 필요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온도였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을 보니 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 각각 강낭콩을 넣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르게 한 조건을 살펴봐야 어떤 걸 찾는 실험인지를 알수 있겠죠. 자, 다른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한쪽 페트리 접시에만 물을 주었다라고 하네요. 아하, 자, 이 실험은 우리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무엇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렇죠. 물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이 자라는 데 미치는 영향 중에 어떤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해 보아야 되겠죠.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물이 필요하지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앞에 1번과 2번, 물과 온도는 여러분들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면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지만, 자, 이 3번은 여러분들 식물이 잘 자라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자, 3번은 바로 햇빛이지요. 자, 그래서 햇빛이 있는 것과 햇빛이 없는 것중 햇빛을 있는 것, 즉 햇빛을 받은 식물이 여러분들 잘 자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래 있는 그림을 살펴보니까 다르게 해준 조건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한쪽은 햇빛을 가리지 않아서 햇빛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햇빛을 못 받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8번 문제 정답. 자, 어떤 조건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햇빛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식물은 크게 여러분들 한해 사리 식물과 여러 해 사리 식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한해 사리 식물이 바로 우리 9번에 나온 것처럼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는 식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해 사리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자, 죽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자, 한 사리 과정의, 자,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 자, 이것이 바로 여러 해 사리 식물이었죠. 자, 우리 9번 문제의 정답, 한해 사리 식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한해 사리 식물이 어떤 것이고,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어떤 것인지까지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사리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떤 것인지 쓰는 것입니다.

복습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단원 평가 2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유형들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교재 179쪽에 단원 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가 싹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갖게 해줘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C가 싹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선 여러분들 갖게 해줘야 될 조건,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 중에서, 자,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실험에서는 어떤 것을 다르게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보려는 건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은 바로, 그렇죠. 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이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갖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겠죠.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갖게 해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무로, 즉,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 실험, 물을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제 정답은 1번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3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C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떠올려야겠죠? C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 두 가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물. 두 번째, 그렇죠. 온도.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데, 자, 우리 1번과 2번 보면, 자, 페트리 접시 두 개에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올려놓고는 물을 충분히 주고, 어둠 상자에 넣었대요. 자, 어둠 상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어둠 상자에 넣은 째에서 냉장고다 집어넣었고, 하나는 따뜻한 창가에 두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2번 문제, 다르게 한 조건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다르게 한 조건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는 냉장고고, 하나는 따뜻한 곳인 걸 보니, 아하, 온도를 다르게 해줬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3번 볼까요? 자, 위 실험의 결과를 쓸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페이크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어둠 상자예요. 자, 이 어둠 상자가 있는 걸 보고, 아, 이 실험이 혹시 햇빛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라고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과 혼동하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만점왕 친구들은 이런 함정마저도 싹싹싹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 실험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둠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온도를 다르게 해서의 결과를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C가 여러분들 싹틀 때는요. 자, 물과 온도가 중요하지 이 햇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 결과 하나는 서늘한 곳에 넣었고요. 하나는 따뜻한 곳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서 C가 싹텄을까요? 그렇죠. 바로 따뜻한 쪽이겠죠? 그래서 따뜻한 창가에 둔 페트리 접시에 강낭콩만 싹이 튼다. 라고 우리 친구들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싹트는데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C가 싹트는데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이 실험에서 자,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은 무엇이다? 자,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은 도대체 이 실험이 무엇 때문에 하는 실험인지 그거를 생각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실험은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당연히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은 무엇이다? 온도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C를 놓아두는 장소에 온도를 여러분들 다르게 해줘야 되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이 되겠죠. 나머지 기역과 니은은 여러분들 갖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이 틀

0: 수 있는 C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싹이 틀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싹이 틀수 있는 C.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적당한 양의 물을 준 경우에 여러분은 싹이 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적당한 온도인 경우에 싹이 틀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적당한이라는 것이에요. 자, 적당하지 않으면, 즉,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 씨 자체가 썩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온도가 높은 것이 좋다고 해서 또 너무너무 온도를 높이면 이 씨가 여러분들 타거나 또는 발화 자체가 싹이 틀수 있는 것 자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물, 적절한 양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그렇죠. 5번이죠. 적당한 양의 물을 주고 온도가 알맞은 곳에 둔 씨. 자, 이런 씨가 바로 싹이 틀수 있는 씨겠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6번, 7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이런 조건을 찾아보는 실험이라고 해요. 그럼 떠올려야 되겠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조건 필요해요?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어떤 조건 있어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거, 세 번째는 햇빛이 있어야 되죠. 자, 햇빛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6번, 7번 연결된 그림을 보면 물을 준 화분과 물을 주지 않은 화분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해준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물이지요.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 6번 문제 정답은 2번임을 찾았고요. 그럼 이어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자,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가와 나의 알맞은 화분의 기호를 쓰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가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었는지 볼까요? 자, 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물을 주지 않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물을 준건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물을 주지 않았을 때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서 결국에 나중에는 말라 죽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물을 준 화분은 여러분들 기호가 어떤 것이었나요? 맞아요. 기역이었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고 죽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고, 자,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끝. 죽는 식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네요. 자, 우리 식물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는 그한 사리 과정을 두 개로 분류하면 첫 번째, 한해 사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아요. 여러 해 사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8번에 나온 것처럼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고 죽는 식물은 바로 한해 사리 식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8번은 한해 사리 식물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만점왕이 되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해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 해 사리 식물,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친구들에게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답이 여러 해 사리 식물을 정답으로 하고 싶다면 우리 여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 우리 친구들 정말 확실하게 공부를 잘했군요. 자,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정답이 되려면 여기 있는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죽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죠. 한 해, 아, 해, 여러, 그, 한 사리 과정을 여러분들 일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그거는 여러분들 정답이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팁을 하나 주자면, 나의 실력을 만약에 키우고 싶다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는 문제를 바꿔볼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처음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죠. 처음엔 그 문제를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따라하는 형태로 내가 나 스스로 한번 친구들에게 나라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틀린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공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은 어렵지만 추천해 주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과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 식물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한 사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한해 사리가 있었고요. 여러 해살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면,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여러 해살이 식물이나 한 해살이 식물이나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일생을 마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져 나가서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느냐, 자, 이 차이인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쉬든 뒤 일생을 마침, 즉, 끝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한해 사리 식물인 것입니다. 자, 한해 사리 식물인 것을 찾으면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3번 옥수수가 됩니다. 자, 선택지 1번 감나무, 2번 무궁화, 4번 민들레, 5번 개나리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볼까요? 자, 식물의 한 사리 유형에 해당하는 식물을 바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도 여러 해살이 식물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냐면, 바로 나무 종류는 일반적으로 여러 해살이 식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헷갈리더라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사과 나무이므로 나무 여러 해살이 식물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고추는 어떤 식물인 걸알수 있어요? 맞아요. 한 해살이 식물인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10번 문제 연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감나무의 한 사리에 대해 옳은 설명을 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감나무가 어떤 한 사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아요. 자, 감나무는 우리 두 가지 있었죠? 한 해살이 식물과 그다음에 여러 해살이 식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냐면 바로 여러 해살이 식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해살이 식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친구 1, 친구 2, 친구 3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친구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1. 해바라기와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쳐, 자, 우리 해바라기는 그럼 어떤 한 사리 식물일까요? 자, 해바라기는 여러분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친구 1은요?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친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친구 2를 볼까요? 한해 동안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친다. 자, 친구 2 역시 설명이 한 해살이 식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친구 3을 보면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반복한다. 자, 우리 여러 해살이 식물은 우리가 이 지나가는 생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 반복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의 정답 누가 되었냐면 친구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 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물의 한 사리 과정인지를 보아야 되겠죠. 자, 씨에서 싹이 트네요. 자, 사과 씨네요. 자, 잎과 줄기가 자라고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랍니다. 자, 그런데, 자, 잎과 줄기가 다시 한번 자라네요. 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겨울 지내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잎이 피고,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한 살이 과정의 일부가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즉, 우리 12번에 제시된 사과나무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면 여러 해 살이 식물을 여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여러 해 살이 식물. 자, 무, 해바라기, 은행나무, 고추, 개나리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은행나무와 개나리가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13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식물의 한 사리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식물의 한 사리, 자, 한해 사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는데, 자, 이두 개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자라는 일반적인 과정은 같았지요. 따라서 우리 공통점에 들어가는 말은 우리 씨에서 싹 터서 잎과 줄기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가 생기고 자, 이런 과정은 우리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나 한해 살이 식물이나 같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서 정답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낭콩의 한 사리를 소개한 자료인데요. 자, 이거 만들 때 사용한 방법 어느 것인지 골라봅시다. 자, 우리 보면 강낭콩의 한 사리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할핀이 있지요. 자, 이 할핀을 돌리면 우리 강낭콩의 한 사리 과정이 나오는 자료예요. 자, 우리 돌려서 확인하는 것 바로 돌림책이죠. 따라서 우리 1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행평가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4단원은 생물의 한 사리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번은 동물의 한 사리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를 관찰한 것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1번은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배추 흰나비 한 사리 단계를 쓰는 문제예요. 자, 우리 기역은 알, 니은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자, 니은은 애벌레 단계죠. 자, 디귿은 맞아요. 번데기 단계고요. 마지막 리을은 어른벌레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역에서 리을 방향으로 우리 배추 흰나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의 각 단계별 특징을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동물의 한 사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배추 흰나비가 자라는 그 단계 단계마다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둔것 역시 수행평가 문제에 나왔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알 단계는 우리 모양이 어땠어요?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고 또 작고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 애벌레는 여러분들 긴 원통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어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배추나 케일과 같은 잎을 먹고요. 자, 우리 디귿 번데기 단계는 여러분들, 우리 끝이 여러분의 양쪽 끝이 뾰족하고, 그 다음에 단이 마디가 여러분들 되어 있으며,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움직이지 않지만,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주변의 색깔에 비슷하게 변해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나비 같은 경우에는, 나비가 됐을 때는 어른벌레 단계이기 때문에, 자,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고, 자, 다리 있고 날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아, 어떤 경우에 싹을 틔울 수 있는가? 그 조건을 물어보는 실험인 것 같아요. 자, 이때 보면 1번,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과 그다음 같게 한 조건을 써야 되네요. 그럼 먼저 우리 다르게 한 조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페트리 접시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물을 주었고요. 다른 쪽은 여러분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이에요? 바로 물이죠. 자, 물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 물을 가지고 다르게 한 조건 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같게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싹이 틀수 있는 조건, 온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온도는 서로 달라야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물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온도 동일하게 해야 되겠고요. 자, 강낭콩 개수도 똑같이 한쪽에 4개면 다른 쪽도 4개. 자, 이런 식으로 개수도 맞춰주고, 이 페트리 접시의 크기 역시 똑같은 크기 해줘야 되고요. 자, 이 아래 까는 솜, 달지면의 양 역시 같게 해줘야 됩니다. 자, 즉,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같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위 실험에서 일주일 후 싹이 트는 콩은 어떤 것인지 쓰고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이제 쓰는 문제인데요. 자, 한쪽은 물을 줬고요. 다른 쪽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싹이 틀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있었지요. 적절한 양의 물, 그리고 맞아요. 적절한 온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그렇다면 이둘 중에 싹을 틔운 것은 바로 물을 준 페트리 접시에 있는 강낭콩이겠죠. 자, 왜냐하면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 이유까지도 상세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식물의 한 사리까지 쭉 살펴보고 마지막엔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동물의 한 사리, 그리고 식물의 한 사리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4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마지막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최종 미션은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죠? 자, 식물은 한 사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해 사리 식물, 그리고 여러 해 사리 식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한해 사리 식물, 그리고 여러 해 사리 식물, 우리 교재에 나온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미션 역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나 자, 또는 책 등을 이용해서 자, 어떤 것이 여러 해 살이고 또 어떤 것이 한해 살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찾은 결과를 우리 친구들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자, 몇 개씩? 그렇죠. 세 가지씩. 즉, 한해 살이 식물도 세 가지. 여러 해 살이 식물도 세 가지를 찾아서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배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이 마지막 미션 드렸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지금까지 과학 4단원 내용 정리해 보았어요. 자, 오늘이 39강이었고, 다음 강 이제 마지막 40강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강은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국어 4, 5, 6단원, 그리고 수학 4, 5, 6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12번부터 21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1번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많이 등장하는 실험,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 푸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4개의 시험관에 초록색 BTV 용액을 넣고 다음과 같이 장치를 한 다음 일정 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BTV 용액 실험이지만 우리 문제에 따라서 실험 세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 BTV 용액 하면은 뭐 날숨 불어가지고 노란색을 만든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게좀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출발을 초록색으로부터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 설정을 바꾸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BTV 용액의 색깔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많이 반복을 했지만 또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자, BTV 용액의 색깔 변화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산성을 띠면서 노란색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산화탄소가 적게 녹아 있는 순서대로 중성이 되었을 때 초록색이 되었다가 염기성까지 되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BTV 용액의 이 색깔은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처음에 초록색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아, 이산화탄소가 뭐 그냥 중간 정도, 일반적인 정도 녹아 있는 상태구나. 그냥 이 상태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출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색깔 변화를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출발을 초록색으로 했구나. 그냥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요. 자,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A, B, C, D 각각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A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 실험에서는 대조군이라고 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색깔의 변화를 다른 시험관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그대로 초록색으로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B 보겠습니다. B에는 어떤 짓을 했느냐?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숨을 불어넣으면 우리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점점 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C에는 검정말을 넣었는데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로 그 겉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통하지 않게, 즉, 광합성을 할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광합성은 일어나지 못하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소는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함으로 결과적으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D에는 검정말을 넣었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줄어들겠죠. 따라서 점점 더 초록색을 거쳐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BTV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 시험관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자, 결과적으로 노란색으로 변한 거 바로 B와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낯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러한 그림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 과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것이고, 광합성의 결과 나타나는 산물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재료고, 여기는 산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였었죠? 따라서 B는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은요? 바로 산소 기체와 A입니다. 자, A는 양분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광합성의 과정인데요. 자, 그걸 그대로 반대로 진행하면 이게 바로 식물의 호흡입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결국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포호흡은 이 저장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시켜서 생활에 필요한 데 쓰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A 포도당 우리 찾아줬습니다. 니은 B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됩니다. 우리 물 당연히 생명활동 하는데 뭐 필요하겠죠. 호흡에도 필요하고요. 생장하는데도 필요하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라고 함은 우리 포도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분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볼게요. 낮과 밤에 이뤄지는 기체 교환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렇게 기체 교환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낮 그리고 밤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어떤 효과가 더 큰지, 밤에는 어떤 효과가 더 큰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낮에는요, 광합성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호흡도 동시에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의 효과가 더 크느냐? 바로 광합성이었죠. 햇빛이 충분하다면 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광합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합성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서 결국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내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포들의 호흡만 계속해서 일어나죠. 따라서 호흡에 의한 기체 교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므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 그리고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 A, B, C, D, E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칭을 찾아주는 것 정도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첫 번째 양분의 형태 A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염록체에 저장하는데요. 길게 저장해서 물에 녹지 않는 형태 C는 바로 녹말이었죠. 자, 그런데 이 양분이 밤에 각각의 기관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동할 때 물에 잘 녹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우므로 물에 잘 녹는 형태인 B,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B는요. 바로 설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D와 E를 찾아볼게요. D를 보니까 광합성에 필요한 이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D는 물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형성된 이 설탕이 각 기관으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통로 E는 체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 물관, E 체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A는 포도당,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C가 되었을 때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에 잘 녹는 형태인 B로 변환이 되므로 B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B는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체관을 이동하는 설탕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은 낮 동안에는요, 이렇게 C 형태, 즉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설탕으로 분해되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었죠. 4번,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물은요, 이 D, 즉 물관을 통해서 이까지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 입까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식물들이 잎에서 광합성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자, 5번.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요, 이를 통해, 즉,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우리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인 기역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이 포도당은요, 낮 동안에는 잎속의 엽록체에 이러한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합니다.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당을 차곡차곡 잘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녹말이었죠.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낮 동안 잎에 저장되어 있었던 이 녹말은요, 대부분 밤이 되면 물에 녹는 이것으로 전환되어서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동할 때의 형태, 바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 바로

설탕이었거든요. 설탕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는 바로 체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포도당, 녹말, 설탕, 그리고 체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산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도 남으면 저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뭐 산소를 공급해주거나 이런 곳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양분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당이든 녹말이든 혹은 뭐 단백질 지방 다양한 형태로 또 전환이 되어서 구성하는 그 성분 자체가 될수 있어요. 2번, 광합성 산물은 주로 낮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우리 광합성 산물 이 양분들은요. 낮에는 엽록체에 녹말 형태로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우리가 설탕 형태로 각 기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동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또 그대로 설탕 형태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의 종류마다 필요에 맞게 맞는 양분의 형태로 또다시 전환이 되어서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이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지방 형태, 다양한 양분의 형태로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이 아니라 밤이기 때문에 이번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양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요.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요. 스스로 호흡하는 데도 쓰지만 또 다른 여러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될 수 있고요. 사용하고 남은 양분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을 주로 열매에 저장하는 식물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된 양분들을 저장하는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식물의 종류마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열매에다가 주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식물은 뿌리, 어떤 식물은 특이하게 또 줄기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무에 맺히는 이런 과육 같은 것들은 다 열매로 우리가 보고 있죠. 따라서 감 먹으면 좀 달잖아요. 여기에 이제 당 성분이, 이제 양분이 열심히 이동을 해서 저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잎들이 열심히 양분을 생성해내면 밤에 이것이 열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감에 맞는 형태의 양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튼실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감, 바로 열매 저장하는 식물 맞습니다. 감자는 어떨까요? 감자는 특이하게도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감자가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로 알기가 쉬운데요. 줄기가 이땅 밑에서 자라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감자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우리 물속에다가 이제 좀 담궈두면은 주로 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싹이 트면서 줄기, 이파리가 막 자라는 걸볼 수가 있죠. 감자가 줄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근. 이것은 당근을 이제 물에 담그면요. 그 당근 겉으로 뿌리가 막 자라나거든요. 당근은 바로 뿌리의 양분을 저장한 예시입니다. 자, 땅콩은 딱 봐도 약간 씨앗처럼 생겼죠. 그래서 씨앗에 저장한 형태고요. 사과도 이렇게 감과 같이 나무에 매달린 과육이기 때문에 열매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어떨까요? 네, 고구마도 당근과 마찬가지로 물에 담그면 막 뿌리가 자라거든요. 고구마는 뿌리에 양분을 녹말 형태로 저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분을 주로 열매에 저장하는 식물 두 가지는 기역과 미음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림 가와 나는 두 가지 식물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가와 나에서 광합성 산물의 주된 저장 형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방금 문제는요. 어느 기관에 양분을 저장하니 이걸 물어본 문제라면,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양분을 어떠한 양분 형태로 저장하니라고 그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는 양파거든요. 그리고 나는 포도.

거예요. 자, 둘다 어떠한 형태로 양분을 저장한 것이냐? 바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뭐, 물론 양파 좀 맵고 쓴맛도 나지만 단맛도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도 먹으면 당연히 단맛이 나고요. 그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다 포도당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의 주된 저장 형태가 다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감자, 2번 고구마, 그리고 3번 포도, 4번 밀, 5번 벼인데요. 자, 감자, 고구마, 밀, 벼.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물속에 아무리 오래 담가 놓는다 해도 그냥 그 자체로만 흐물퉁흐물퉁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녹말 형태로 주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거 먹으면은 뭔가 배가 부른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녹말로 저장되는 식물들의 예시입니다. 자, 그럼 포도는요? 우리 방금 정리했죠?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 형태로 주로 저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막 배가 부른다기보다는 달달하다라고 느끼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혼자만 다른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난도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페트병 중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해서 어두운 곳에 놓아둔 다음 그 속에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많이 보았던 실험이죠. 자, 그러면은 석회수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쪽에만 식물을 두고 한쪽에 두지 않았을 때 어두운 곳에 두면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지만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지만 무엇만 일어난다? 그렇죠. 호흡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호흡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높아진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게 되면요. 이 석회수는 뿌얘지게 되는 것이죠. 뿌얘짐. 반면 공기 B는요, 일반적인 공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석회수를 뿌옇게 흐르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농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보기부터 볼게요.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시험관에 의해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3번,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에서 호흡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요. 4번, 시금치의 호흡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5번, 실험을 통해 식물의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함을 알수 있을까요? 자, 물론 식물이 호흡할 때 산소 기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호흡의 결과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것만 알뿐 산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 실험 과정 중에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그림은 낮과 밤 동안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기체 교환 그림인데요.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인데, 자,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요,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나지만 밤이 되니까 나만 일어났대요. 자, 그럼 광합성하고 호흡 중에서 밤에만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낮과 밤 모두 일어나는 거, 자, 구분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낮과 밤 모두 일어나는 나는 호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가 광합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딱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이제 기체 A, B를 찾아볼게요. 자, 낮에는요, 광합성도 호흡도 모두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죠. 우리 광합성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체는요, 광합성의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즉,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시킬 거예요. 그중에 일부 산소는 다시 호흡에도 쓰이지만, 광합성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밤이 되면은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동물은 광합성을 할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기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밥을 앞으로 평생 안 먹고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러한 염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광합성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고요.

2번, A는, 즉,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호흡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호흡에 사용되는 기체는 B, 산소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밤에는 기공을 통해서 B가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에 나가는 기체는요, 바로 호흡의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따라서 A가 배출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4번, 낮 동안 광합성의 양과 호흡의 양은 같을까요? 자, 낮에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다면은 광합성의 양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같다도 틀린 설명이고요. 5번, 낮에는 호흡으로 생성된 기체 A가, 즉,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광합성에 다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낮에 산소를 배출 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기 때문에 낮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4개의 시험관에 초록색 BTV 용액을 넣고 다음과 같이 장치한 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2시간 동안 넣어두고 BTV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BTV 용액을 활용한 실험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반복해서 좀 지겹겠지만 우리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요. BTV 용액 색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 용액은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고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수록 중성을 띠게 되면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까지 가게 되면은 파란색을 띠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BTV 용액의 색깔 변화는요, 결국 그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변화가 없겠죠? 따라서 처음에 초록색으로 출발했다면 그대로 초록색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출발했거나 파란색으로 출발했다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는요, 숨을 불어 넣어줬어요. 숨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숨을 불어 넣어준다면 그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게 되면서 결국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C 볼게요.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검정말만 넣은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면서 점점 어떤 색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죠. 초록색을 거쳐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D는요. 똑같이 검정말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호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겠죠. 자,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초록색에서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결과와 그 원인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2번, 검정말 잎의 엽록체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자, 검정말 잎의 엽록체에서만 이제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므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C는 검정말을 넣어서 광합성을 한 경우죠.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자, 4번, D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고 호흡만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 5번, 빛이 있을 때 검정말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것이 옳은 설명이고요. 그 결과 이 실험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아, 정말로 광합성을 할때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두 가지 사실입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4번 넘어가겠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 많이 우리 연습했었던 문제죠?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엽록체에서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반대가 되고요.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입니다. 반면, 호흡은 이산화탄소,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복이고요. 자, 기체 교환 같은 경우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해내는 과정이며 호흡은 반대로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반대.

0: 자, 그럼 5번이 답이겠죠? 자, 에너지 출입을 보면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양분을 합성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장된 양분을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할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면서 살아가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시험관에 초록색 BTV용액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해서 다 이렇게 3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고 색깔 변화를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실험과 거의 똑같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A는 우리 검정말이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소모할 거예요.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므로 결국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자, 그런데 검정말이 들어있지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둔 B는요, 우리 햇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만 일어나겠네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함으로 노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붕어도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킴으로 노란색이 될 거고요. D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초록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기 1번 A에서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B에서 검정말의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합성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C는 결국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고요. 4번 D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5번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와 C 둘다 결과적으로 노란 색을 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가와나가 뭔지 찾아봅시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가 과정은 바로 광합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 과정 나는 식물의 호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가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가는 빛이 있어야지만 일어납니다. 반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었죠. 따라서 낮에만 일어난다 언제나 일어나고요. 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과 이동입니다. 자, A는 물입니다. 뿌리에서 물관을 통해 이까지 운반되고요. B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기공을 통해 흡수되고, 그리고 D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C는 F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E로 바뀌어서 이동을 하죠. 따라서 이가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 생성되는 설탕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 저장, 사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광합성 산물은 뿌리와 줄기에만 저장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저장하는 기관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배웠는데요. 뿌리와 줄기뿐만이 아니라 씨앗, 열매 등더 다양한 기관에도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광합성 결과 발생된 산소는 우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 맞는 설명이고요. 광합성 산물 중 일부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그러니까 식물체 자체를 이루는 요소로 이용된다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은 녹말, 포도당, 지방, 단백질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영양소로 저장이 되고요. 식물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된 양분 중 일부는 식물이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데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물과 에너지의 뒷부분까지 모두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단원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All in one 주방 영어. 자, 오늘은 254강. 자, 목요일 말하기와 자, 듣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습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서 벌어지는 설명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흉내를 마음껏 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0: 거듭되고 반복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더 들리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부터? 자주 많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부터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오면서, 자, 이제 귀가 이제 뚫리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 즐겁게 수업 들으시면서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I'm on my way to the office.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 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시면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우신 전체 대화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문제풀이부터 좀 해보셔야겠죠? 자, 문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찾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요? 일반 정보 있죠? 그래서 이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GQ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초반에 섣불리 답을 골라내지 마시고요. 한 중반 정도까지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 이건 확실하게 전화가 목적이 이거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답을 쓰시고, 후반부는 사실 일부의 문장은 안 들으셔도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부터 바로 시작하고 돌아오실게요.
1: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2: Hi, David.
1: It's almost 9 a.m. Where are you?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but I'm stuck in traffic.
1: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2: Well, I might not be, but I need your help.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2: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1: Sure. Where are they?
2: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Can you make 10 copies?
1: No problem.
2: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까지 잘 쓰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 자, 처음부터 한번 포개보도록 할까요?
1: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0: 자, Hello, Monica는 너무 쉬웠고요. 모니카야, 자, 받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게 셀폰인가 봐요. 그래서 휴대전화인 모양입니다. 받자마자 I was about to call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 이제 I was about to 물론 강한 발음이 별로 없죠. 거기에 전부 다 function words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I was about to call you 라고 해서 call만 강하게 하는데, 자, be about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쯤은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Be about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as였으니까 내가 막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I was about to. 요 정도의 전부 다 function words이긴 하지만, 자, 하나의 소리뭉치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테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반복 한번 해보세요.
1: I was about to call you.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1: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1: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I
1: 'I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요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숙어로 외워놨었잖아요. Be about. 그런데 I was about to call you. I was about to call you.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anyway 못 들었어도 상관은 크게 없다. 정답 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2: Hi, David.
0: 남자는 데이빗인 모양이에요. 데이빗아.
1: It's almost 9 a.m.
0: 자, 되게 쉽네요. 뭐라 그랬어요? It's almost 9 a.m. 거의 9시인데?
1: Where are you?
0: 너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은 관계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0: 자, 둘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반 정보

0: 길이에요. 목적지가 사무실까지 가는 길 위에 내가 있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리고 원어민들이 이거 어디 가는 중이야 라고 하는 요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I'm on my way to the office. I'm on my way to the office. I'm on my. 강하게 읽지도 않죠. I'm on my way to the office.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요 문장 여러분도 오늘 반복과 암기를 꼭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정답과는 뭐 정답의 단서 문장은 아니었지만 자, 아주 쏠쏠하게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이니까 두세 번 반복해 볼까요?
1: I'm on my way to the office.
0: I'm on my way to the office.
1: I'm on my way to the office.
0: I'm on my way to the office.
1: But I'm stuck in traffic.
0: 자,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죠. But I'm stuck in traffic. 그래서 I am, but과 I am은 어떻게 발음돼요? But I'm stuck. stuck과 in은 연음이 나기 때문에 stuck in이 아니고 stuck in traffi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뭉치도 앞쪽에서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조금 익숙하신가요? sti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뭔가를 갖다 붙이다의 뜻이잖아요. 스티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들러붙어 있어 라고 할 때 I'm stuck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안에서? 교통체증 안에서 in traffic 이렇게 됩니다. 그 stuck in traffic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어체에서 너무너무 자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I'm stuck in traff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한 두어 번 반복해 볼게요.
1: But I'm stuck in traffic.
0: But I'm stuck in traffic.
1: But I'm stuck in traffic.
0: But I'm stuck in traffic. Stick, stuck, stuck. 이렇게 돼서 이 stu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항상 발생됐다가 나중에 해소된다 그랬죠? 자, 문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회사에 못 가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 솔루션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2: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0: Do you think you'll be late? 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우장비 유비의 유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you will be가 되겠죠. Do you think you'll be lat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Do you think you'll be lat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서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고요.
2: Do you think you'll be late?
0: 됐어요? 너 늦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1: Well, I might not be.
0: I might not be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자,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늦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May는 낮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써먹는 거예요. I might not be 안 늦을지도 모르지. 이 얘기는 늦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늦을지도 모른다. 안 늦는 것이 낮은 가능성이다.
1: Well, I
0: I
1: might
0: might
1: not
0: not
1: be.
0: be.
1: Well,
0: Well,
1: I
0: I
1: might
0: might
1: not
0: not
1: be,
0: be.
1: but I need your help.
0: 자, but I need your help. 저는 여러분도 이 문장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네 도움이 필요해라고 해서 솔루션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0: 자, 뭐가 들렸어요?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noon. 이런 게 들리잖아요. 12시에 출장 떠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잘안 들렸던 것들까지 포함하면 I am이죠.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be 플러스 ing는 원래 진행 중인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시면 언제예요? 시점이 미래죠? 그런데 미래 시제를 지금 뭐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be 플러스 ing로 받았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저의 문법 강의를 통해서 시제 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그거 끝내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끝낼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어.

0: 걔 지금 오고 있는, 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곧 도착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뭐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그 행동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be 플러스 ing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가까운 미래가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일주일 정도 후도 be 플러스 ing로 쓰는 사람도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미래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는 있는 것인데 여튼간에 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시제를 느껴보시면서 내가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완전히 다 떠난 건 아니죠. 곧 떠날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기도 해요. 정답의 단서기도 합니다.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I'm
0: I'm
1: leaving
0: leaving for
1: for my
0: my business
1: business trip
0: trip
1: at
0: at
1: noon.
0: noon.
1: I'm
0: I'm
1: leaving
0: leaving
1: for
0: for
1: my
0: my
1: business
0: business
1: trip
0: trip
1: at
0: at
1: noon.
0: noon.
1: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0: 자, but I can help you before then. 그때 이전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자, 이제 드디어 전화가 온 목적이 다음 문장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그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어갖고 못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본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해.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답변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2: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0: 이건 넘어갑시다. My team is meeting, has a meeting이에요. 자, at 9:30. 9시 반에 회의 있거든. 그 다음에요.
2: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0: 자, 목적이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Could you? 넘어가시죠. 그 다음이 포인트죠. Make copies.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사 좀 해줄래?
2: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0: 자,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라고 했는데, of the materials는 못 들으시면 괜찮,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Could you make copies of? Could you make copies of? copies 다음에 s로 끝났고 of로 연음이 발생되니까 자 이거는 copies of가 아니라 copies 자 도라지즙 배즙 coffees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 복사 좀 해줄래? 이게 포인트예요. 자 copies of the material for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2: Could you
0: Could you
2: make
0: make
2: copies
0: copies
2: of the
0: of the materials
2: materials for
0: for the
2: the meeting?
0: meeting?
1: Sure. Where are they?
0: 끝. 자, 답 나왔습니다. 야, 그래. 그거 어딨어? 이 순간 답 쓰셔야죠. 주관식으로 이건 여러분들 목적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보지 않아도 왜 전화했어요? 자, 복사 좀 해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자, 그냥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들이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0: Materials are on my desk.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동사와 on.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Materials are on my desk예요. 자, 그런데 호흡의 단위 어떻습니까? Materials are on. Materials are on. 이렇게 발음되죠? Materials are on이 되겠습니다.
2: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0: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친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자료는 책상 위에 있어. 이런 얘기고요.
2: Can you make 10 copies?
0: 자, Can you make 10 cop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사 10부 해줄래? 이렇게 얘기했죠? Can you make 10 copi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남자가 대답을 하나요?
1: No problem.
0: 전혀 문제없어.
2: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자, I'll be there. 많이 들어봤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내가 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대화도 다 들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정답도 우리가 찾아봤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뽀개 봤는데요.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한 문장 한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강의 여러분들 단단하게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 다시 뵙죠.
1: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2: Hi, David.
1: It's almost 9 a.m. Where are you?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but I'm stuck in traffic.
1: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2: Well, I might not be, but I need your help.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2: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1: Sure. Where are they?
2: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Can you make 10 copies?
1: No problem.
2: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저는 이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우리 강의 중에서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희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저는 좀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막 따라 읽고 흉내내고, 사무라이식 영어 하지 말고, 굿모닝, 하이, 하와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원어민들의 발음에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자꾸 내시다 보면, 뭐가 function words고 뭐가 contents words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습득되는 과정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듣기가 느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3: AI?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물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으로 치면 가장 많은 파트가 이제 물권법이 되겠어요. 자, 물권 일반인데요. 도대체 물권이 뭐냐? 이건데, 자, 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 하는 거고요.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물건에 권리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올 텐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갖는 권리입니까? 물권자가 갖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물권이에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권자라 하고 물권자이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갖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란 말하고 물권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권리가 있다를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말할 때그 물권이 어떻고 물권이 어떻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권은 없는 거고요.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물건이란 권리는 고객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물건이라는 말과 물권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자,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대요. 물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주장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집에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지배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지배성. 그리고 배타성, 독점성이 있대요. 내가 2년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저만 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타성, 독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 4번입니다.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팔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래라는 걸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양도성을 본질로 한대요. 그러면 시험에는 양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설정자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 할수 있고 자,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포인트는 동의 없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없이요? 동의 없이. 근데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 물권법 문제를 푸는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설정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입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자, 시험은 여기가 출제가 되겠어요. 자, 물권의 객체입니다. 당연히 물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니 물건이겠죠. 그래서, 자,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 그런데 어떤 물건이냐? 그랬더니, 현존, 특정, 자,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물권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런데 현존해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특정. 대한민국에는 모든 물건이 다내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하고 하나가 정해져야 하고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자, 제 강의 특징, 생활 밀접형.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천사 같은 딸이 아빠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좀 사다 줘. 네 하고 사러 갔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A 가게까지 갔습니다. 사장님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현존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옆에 가게 B 가게로 갔습니다. 자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현존. 그럼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그 딸기 박스가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그냥 한 박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다가 특정 정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 박스 저거. 자 저거 한 박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박스를 이렇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 독립한 그한 박스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자 객체가 당연히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어요. 권리? 그럼 권리는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의 소비대차를 합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을 입장에서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잡았대요. 이러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건물,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런데 이 물건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을이 말이죠. 갑집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권 있는데 얘가 병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역시 병도 마찬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내가 2년 후에 갑에게 2억 받을겠거든? 내가 받아가지고 너 1억 갚을게? 나 1억만 빌려줄래? 오케이. 그러면 안전장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저당권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결론. 물건만 물권에 객체화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될수 있다. 권리도 될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될 거고요. 전세권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집합물도 됩니다. 집합물도 되는데, 이 집합물은 증감 변동하더라도 일단 특정성도 상실되지 않는 거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배임자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 안에 2만 마리 배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장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저당권, 그걸 2만 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집합물 2만 마리 뱀장어 양식장 그 집합물 전체를 통째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물권의 객체는 일단 물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문제를 풀때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물건도 되는 거고요. 권리도 되는 거고요. 집합물도 되는 겁니다. 단, 집합물은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이 말의 뜻은 2만 마리 뱀장어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5천 마리를 빼냈어요. 이게 성화가 돼서 팔려고. 그러면 2만 마리가 15,000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치어를 1만 마리를 풀었대. 그럼 2만 5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증감 변동하더라도 그 양식장은 그 양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증감 변동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야 되지. 상실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물권의 객체에서 일문일권주의 그랬는데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물권주라는 게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고요. 일물일권주의를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이 하나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다 이래야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도 하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펜이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도 몇 개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걸 일물일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 일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익물권이 되는 거냐?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우리가 용익이라고 하십니다.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만 전세, 이거 간허대니까요. 그리고 일부만 취득시도 됩니다. 그럼 일부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담보 물권 안 되겠죠. 담보라는 말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저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를. 그러면 제가 말이죠.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갑니다. 가가지고 돈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담보. 부동산 가지고 오세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통째를 담보로 제공한 게 맞는 거지. 일부만. 안방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좀 빌려가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존등기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가 특히 갑군데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존등기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보존등기, 출생신고로 바꿔볼까요?

예를 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영 아닙니다. 그런데 몸매는 좋습니다. 그럼 얼굴 빼고 일부만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호자이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부 보호자이라는 말 없다. 그래서 일부 보존득이 말소도 없대니까요.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일부만 사용하세요. 일부만 취득시켜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구분건물, 집합건물도 일무일권주의입니다. 일무일권주의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런데 자 집합건물은 다르다는 게 이거 보실까요?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동. 이게 그 세는 단위인데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사람은 명. 다시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몇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가는 겁니다.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 개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101동, 102동이라고 적어놓죠. 그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동이면 이게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각각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일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상으로는 구분건물, 집합건물은 일물일권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다 예외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20개 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20개 집단이 아니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자 등기된 자 20개 집단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표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윗공간도 내 거, 아랫공간도 내 거인 거예요. 그래야 여기다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갑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 소유권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럼 일무일권지 다 토지 소유권입니다. 근데 자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말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고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습니다.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일무일권주의 예외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임목등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명인 방법은 여러분도 오다 가다 보실 수 봤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표차를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임목등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을 다시가 말이죠. 이 수목은 을 다시 것이라고 등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 예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 자, 수목의 집단은 일무일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돼 일무일권지가 아니라 일무일권지 예외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농작물이 있는데요. 농작물. 자, 농작물은 역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과 별도라는 거예요. 별도. 별도. 그래서 권원 없이 경작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경작자 소유 이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인 토지 소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작물을 경작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예,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 자,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원 없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벼락해 봅시다. 이 농작물. 자, 이 농작물. 그러면 이상하지요. 토지 소유자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경작을 했는데 이 농작물을 얘가 갖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 59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8년, 59년도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민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8년, 59년이면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전부 다 배고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자 한국전쟁 통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곧 수확기에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짜잔짠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너 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농작물 다 가져가 버리면 을 주란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가져가라, 이거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이 선생,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한국전쟁 뭐 58년, 59년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 거 없어? 아, 있지요. 우리가 그 신도시 개발하면 아파트가 동시에 땅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할머니들이 그 땅을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서 파도 심고 상소 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개발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푯말이 하나 붙어요. 언제부터 공사하니 전부 다 수거해 가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가 갔더라 이거죠. 자, 결론. 그러면 농작물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경작자가 간다고 했으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작자가 갖는 게 모든 걸 다 농작물이면 경작자가 다 갖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숙돼 있어야 돼요.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 뭐 한 6개월 기다려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숙돼 있어야 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다.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농작물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인들. 양수인. 여기는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경작자가 갖는다고 그랬으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김장철 되면 저 강원도에 뭐 고랭지 뭐 배추밭 해가지고요. 도매업자가 그걸 가잖아요. 그런데 밭에 배추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경작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자, 그 수확하기 전에 그 입도섬이라고 합니까? 먼저 다 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두면 경작자께 되느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는 명인방법을 양신은 갖춰야 된다. 그러면 경작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농작물을 양수한 자는 뭘 갖춰야 되는 거죠?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농작물만 가져가시는 거고 경작자는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 대가는 줘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불이고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춰 두면 일물이권주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배가 있습니다. 수확기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도매업자가 와가지고 자 먼저 입도 선매 자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붙습니까? 과수원 앞에 또 다른 도매업자가 올 것 같으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고 딱 적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 아직 배 안 딴 겁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춰두면 일물일꾼주 예외가 된다. 그 배는 과수원 주인께 아니라 도매업자께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는 우리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점유권 그리고 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권의 개수가 7개고요. 7개. 자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8, 7, 6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8, 7, 6, 8, 7, 6.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다. 자, 점유권이 있고요. 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이자에게 봉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자, 그걸 점유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본래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본권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자전거를 훔쳐가

어때요? 침탈.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근데 훔쳐간 거 아닙니까? 얘한테는 본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나올 수 있으니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자, 본권이 있다. 그 어떤 물건에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완전 물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권리인 거예요.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자, 완전 물권,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한 물권이란 말이 있는데, 제한 물권이라고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타물권이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권리다. 이런 소리인데, 거기에는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용익 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할 게, 이 수익이라고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편의점 영업을 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 이번 달에 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뭘 수익이라고 보냐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만 하면 수익은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다면 사용하면 수익을 누리는 걸로 본다고 했으니 얘는 항상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그 용익 물권은 뭐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처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아닙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이건 좀 쉬울까요? 전세권?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전세권 자체는 팔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권은 반대네요.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자, 처분만 할수 있는 권리를 담보 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저희 집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자도 안 내고 연체가 되고 그러면 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아파트를 처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다할수 있는 거예요. 완전 물권. 근데 제한 물권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제한 물권 그러면 뭐 하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익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익이라고 사용만 할수 있는 거지 처분은 안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지 사용 수익은 안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 세 가지 지, 전 이렇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총몇 개다? 8개, 8. 그리고, 자, 본권이란 말이 그대로 나올 텐데, 본권의 개수는 띵, 7.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한 물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6. 이래야 됩니다. 8, 7, 6. 이런 데니까요. 8, 7, 6이라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100% 질문하십니다. 자, 선생님, 임차권 권리인데,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아닙니까?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것만 이게 물권이 있는 거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상권, 용익 물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지전 이랬잖아요. 지지전. 그러면 앞에 지입니다. 지.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렸으며,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대요.

하면 그때 하는 계약이 지상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 외 건물이랄지 공작물이랄지 수목 등을 소유하고 싶다. 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권은 뭘까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앞에 지금 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지역권은 뭐 하는 권이냐면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타인 토지 외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싶다 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는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고요.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자, 타인의 토지 건물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아하, 그러니까 지상권은 대상이 타인 토지야. 지역권도 타인 토지야.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된 데니까요.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된 적도 있냐면요. 자,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우리는 전세 그러면 아파트 전세만 생각한다니까요. 빌라 전세, 주택 전세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토지 전세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담보라고 하십니다.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가면서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맡겼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는 자 제가 말이죠. 오늘 급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1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바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가십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동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산. 그러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 가볍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어떤 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자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다 해보셨습니다. 세탁소. 양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그 수선비 받을 때까지 자 그 양복 안 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수가 8개가 있고 본권에 다시 소유권과 재물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율 검정고시 국어 가연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총 3시간으로 나누어서 문법, 그리고 문학, 우리 화법과 작문, 독서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문학에 대한 핵심 요소들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예문과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적 화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꾸며낸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나, 우리를 찾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적 화자를 찾아내고 우리 시, 현대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시작이 되죠. 또한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물을 나타냅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서부터 바로 해석의 시작이 비롯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은요, 말로써 부르는 노래와도 같죠? 그러니만큼 운율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운율은요, 크게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형률은 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요, 규칙적인 음수나 음보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수율과 음보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음수율은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이고요. 음보율은 그런 글자 수가 우리 끊어읽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보율은 호흡을 끊어읽는 단위인데,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 번에 끊어 읽는 것, 이것은 삼음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수율과 음보율은요,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 두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재율이 되겠습니다. 내재율은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가 있는 운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음운과 음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노, 란, 양, 말 들어보셨죠? 울림소리의 반복 등을 통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 등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나 시구나 시행의 반복인데요. AABA라는 전통적인 우리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과 같이 반복은 되는데 중간에 약간의 변형을 줌으로써 재치를 느껴볼 수도 있죠. 또 후렴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반복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통일감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은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부릅니다. 통사 구조는 다른 말로 문장 구조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 구조는요, 우리가 시의 시상의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운율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같거나 비슷한 식구나 연이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일컫습니다. 수음이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를 일컫는 말이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식구가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바로 머리수, 꼬리미,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과 뒤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통일감과 구조적인 안정감, 더불어서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음성 상징어의 사용도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인데요. 음성 상징어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딱똑딱, 뚜벅뚜벅처럼 똑같은 말의 반복을 통해서 소리나 모양의 흉내를 내는 말을 음성 상징어라고 일컫습니다. 자, 다음은 심상이 되겠습니다. 심상은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듯한 것은 시각,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한 것은 청각,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공감각이겠죠. 공감각적 이미지는요, 우리가 시에 나왔을 때는 이게 왜 공감각일까?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일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검정고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만큼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 즉, 옮겨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푸른 종소리. 지금 화자는요,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청각이죠.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푸른색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듣는데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이것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복합적 이미지는 두 가지의 심상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두세요. 자, 다음은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쏙쏙 짚어서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유법과 은유법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법인데요. 직유법은요, 뭐뭐처럼, 뭐뭐같이처럼 우리가 연결어를 통해서 아, 직접적으로 빗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은유법은요, A는 B다처럼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바로 빗대어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해서 역동성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유법은요,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나 그 대상을 환기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직유법과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까지의 표현법을 주의 깊게 이해하시고 작품에 적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중의법도 있습니다. 중의법은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원관념을 담아내는 것인데요. 자, 이 중의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인이 의도적으로, 아,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주제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해석할 때 우리 해설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본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 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조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법인데 이런 표현법을 쓴다면 주제를 강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법이 있고요. 반복을 한다면 운율도 형성할 수 있지만 내용도 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점층법은요. 뜻을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조도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둔다면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단,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반복한 다음 다시 이어서 열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런 표현법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은 아! 놀라는 표현법인데요. 이렇게 놀란다는 것은 강조할 만한 내용이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변화주기가 있습니다. 변화주기라는 표현법은요, 정말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설의법은요, 평서문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을 의문문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진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을 주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리운가, 엄마의 손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치법이 되겠죠. 자, 대구법은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나란히 이루어 둡니다. 하늘같이 높은 아버지의 사랑, 바다같이 넓은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나란히 두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자, 우리 말 속에 개념이 담겨 있죠? 반대로 말하기. 역설법은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별을 잘 극복하고 나면 내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진리죠. 자, 이렇게 눈에 볼 때는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어와 역설, 주제를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법이고요. 서리법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변화 중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전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는요, 우리 각각의 우리 나와 있는 표현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향유 계층이 이것을 즐겼는지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아, 이런 향유 계층이 즐겼던 사상을 이해했을 때이 사상에 맞추어서 주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운율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향가면 향가, 시조면 시조, 각각의 글의 종류를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글의 특징을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에 유행한 우리말로 향찰로 기록되었습니다. 향가는 글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향찰은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작가층은 한자를 활용한 표기를 사용하므로 승려나 화랑 또는 귀족들이 주로 활용하고 즐겼습니다. 내용상 불교적인 노래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자, 4구체와 8구체, 19체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4구체는요, 네 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8구체는 8줄, 19체는 10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구체는 향가의 초기 형태로 민요나 동요로 구전되는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8구체는 8줄, 자, 10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9체의 형식이 되겠죠. 자, 이 19체 형식은요, 8구체 향가에서 낙구가 추가된 가장 완성된 향가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구체에서 우리 낙구가 추가됐다라고 하니 10줄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 19체 향가는요, 4줄, 4줄, 2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2줄을 낙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낙구 안에는요, 아아라는 감탄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탄사는 형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조라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가 등장하게 되죠. 시조라는 정형시가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유력한 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9체의 향가와 시조는 묶여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려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고려소교, 여요라고도 하죠. 형식상의 특징은 삼음보를 기본으로 하여서 3, 3, 2조의 음수율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흥겹게 불렀던 노래이니 만큼 삼음보의 흥겨운 리듬감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개의 연으로 구분이 되는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습니다. 후렴구는 내용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시가 되겠습니다. 한시는요, 한문으로 된 정형시라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시의 한은요, 한문이구나라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한문을 배운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서 창작되었으며, 통일신라 이후에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실 부분은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또 선경후정의 방식인데요. 선경후정의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상전개 방식으로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경후정은요, 앞부분에는 경치, 뒷부분에는 그와 관련된 정서라는 시상전개 방식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구는 사행시, 유시는 팔행시, 이렇게 사의 배수로 행이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점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삼장, 다시 말해서 세 개의 행, 세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 4조, 4, 4조의 음수율, 4, 음보의 은율을 가지고 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시조는요, 이렇게 3장 6구 45조를 기본으로 갖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여기서 사설시조는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시조로 조선 후기에 평민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시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는요, 시조와 달리 사음보의 운율만 지킨다면 행수에 제한 없이 길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음보 연속체, 우리 시조가 무한대로 길어진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운문의 형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산문처럼 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정벽가사, 정식의 격식을 갖춘 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가사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가사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사의 내용 정도는 잘 숙지하고 해석해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전된 노래로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3음보 또는 4음보의 유격을 갖습니다. 특히 3, 4조, 4, 4조에 4음보의 운율을 보이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후렴구로 연을 구분하고 형식상 통일성을 얻게 됩니다. 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즉 노동요로 많이 쓰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서의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리듬감은 흥겨운 리듬감을 갖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다음은 소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서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은요,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느냐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시점은요, 1인칭과 3인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 등장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는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이 되었을 때 1인칭 시점이라고 하고요. 나가 아닌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이 이루어질 때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나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관찰하는 인물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 바로 여러 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여서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물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평면적 인물, 중간에 바뀐다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그 인물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요소인데요. 어떤 인물이 그 집단을 대표한다, 전형적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인물이 그 집단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개성적이네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갈등의 종류 볼까요? 소설에서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갈등이 없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이 갈등은 그래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등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등장인물이 내적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내적 갈등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 요소가 겪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 또는 인물

일대기적 구성이 있습니다. 일대기적 구성은 다른 말로 전기적 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전기적 구성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일대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위인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과 같은 의미의 전기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다양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웅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소설의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웅들은 보통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 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라고 꿈에서 예지몽을 주곤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타고납니다. 세 번째,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예가 출중하다든지 이런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지는 어릴 때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웅이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후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죠. 왜일까요? 이 위기를 잘 겪어내야 바로 영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일곱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 처음 보시는 고전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구성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재미있게 고전 소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전 소설의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용기를 갖고 재미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은 바로 우연성과 비현실성에 있습니다. 우연성은요, 때마침, 그때, 갑자기,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현대소설은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사건들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은, 우연히 나타났다. 때마침 일어났다. 이런 우연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비현실성. 비현실성은 도술이 벌어진다. 도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죠. 선생님, 그런데 이거 오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전기성이란 말이 또 등장을 했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전기성은 일대기를 나타내는 전기성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전기성은요, 바로 신기한 일이라는 전기성이에요. 신기함. 그래서 고전소설은 신기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도술이라든지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도술이, 신기한 일,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은 서술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술자 개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릅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관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것인데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니까 우리가 선지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했다, 편집자 논평이 드러났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청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죠.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가 없는데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건에 대한 평가라든지 누군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났다. 이것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요, 원래 판소리에서 유래된 소설이 되겠습니다.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로 이루어져 있죠. 창과 안일이.

자, 안일이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상을 통해서는 그 안일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노래로 불리워집니다. 이 노래로 불리워지는 창 부분은 운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반복 아니면 말장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판소리계 소설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소설 안에서도 운문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말장난이 느껴지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보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안에서는요, 이렇게 판소리에서 느껴지던 재미있던 요소들이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으로 우리 확장되어 드러나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에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언어유희,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장난이라는 뜻이죠. 자, 언어유희의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는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이죠. 자,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는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한데 먹고 지고가 있습니다.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여 만드는 언어유희도 있고요.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유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언어유희를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는 말장난과 표현법을 이용해서 소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개념과 풍성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접해본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 우리 문법의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베스토 이게 지선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40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슬프시겠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잘 끌어드릴게요. 자, 먼저 파트 1, 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가보실게요. Go!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2: Some people are resting on benches.
1: B.
2: An umbrella is set up on a beach.
1: C.
2: A building overlooks the sea.
1: D.
2: A boat has been pulled onto a pier.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3: Some passengers are entering a gate.
1: B.
3: New signs are being installed.
1: C.
3: Some bags have been placed on the conveyor belt.
1: D.
3: A man is pushing a luggage trolley.
0: 자,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인데 사람이 좀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라솔 같이 생긴 게 가장 집중되어 있죠.
2: Some people are resting on benches.
0: Resting on benches. 자, resting on benches. 지금 벤치가 사진상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 발음적으로 이제 bench, beach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하지만 지금 벤치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셔야죠. 안 됩니다.
2: An umbrella is set up on a beach.
0: Umbrella, setup, beach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Umbrella. 파라솔도

0: 역시 우산 모양이기 때문에 umbrella라고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beach 해변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정답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1: A building overlooks the sea.
0: building overlooks the sea.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A building is overlook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바닷가 옆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려다보는 그런 동작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힘들죠.
1: A boat has been pulled onto a pier.
0: A boat has been pulled onto a pier. 배가 지금 pier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져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네, 배도 없고요. 피어도 없습니다. 피어는 보통 배를 대는 정박지 중에서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이런 식으로 길게 이런 식으로 써.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물입니다. 네, 이게 물이고요. 이렇게 길게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를 댈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게 피어, 피어, 피어. 네. 배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 경우. 네, 그럴 때는 피어를 만들어서 배를 대도록 하죠. 유명한 것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피어 39이라고 거기 이제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겠습니다.
2: Some passengers are entering a gate.
0: Passengers entering a gate. 승객들이 지금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뭐 지금 공항 사진 같은데요. 공항 사진에 게이트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답이 되겠고요.
2: New signs are being installed.
0: New sign, 새로운 표지판 같은 게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의 진행이 묘사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런 설치 중인 동작이 묘사되진 않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2: Some bags have been placed on the conveyor belt.
0: conveyor belt라는 것은 공항 등에서 이렇게 러기지들이 짐을 찾을 때 conveyor belt에 실어서 나오죠. 네, 그런 상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D번이 정답이겠네요.
2: A man is pushing a luggage trolley.
0: 한 남자가 지금 luggage trolley 이 카트를 끌고 있다는 것인데 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남자분이 카트를 밀고 있습니다. trolley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부터 12번까지 파트 2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의도를 파악해서 오답을 잘 소거해 볼까요? 가겠습니다. go.
3: Number 3.
1: The last day to submit a job application is this Tuesday.
3: A.
1: The managerial position.
3: B.
1: No, I still need to write my cover letter.
3: C.
1: How did you find the information?
3: Number 4.
4: Your touring motorcycle has a windshield, doesn't it?
3: A.
1: I detached it last month.
3: B.
1: The wheels are being serviced now.
3: C.
1: No, it was cloudy instead.
3: Number 5.
2: I can't download the attachment from your post.
3: A.
1: I'll email it to you then.
3: B.
1: Yes, it's a campaign poster.
3: C.
1: How about using her program?
3: Number 6.
1: Would you like a car wash service for your truck?
3: A.
4: No, you can also use the washing machine.
3: B.
4: How much does it cost?
3: C. Yes, it's spotless now. Number 7.
4: Should I print out our new brochure or email it to the participants?
3: A.
1: They all have their laptops here.
3: B.
1: The booklet contains meeting information.
3: C.
1: I'll call the flight attendant.
3: Number 8.
2: Who's suppo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furniture company?
3: A.
1: It'll be determined by this Thursday at the latest.
3: B.
1: I need to order my new couch.
3: C.
1: It's a fine example of Mr. Kim's architecture.
3: Number 9.
1: Amelia wants us to join the 2-hour discussion with the IT team after lunch.
3: A.
4: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manager at that time.
3: B.
4: Yes, the meeting schedule has been posted.
3: C.
4: No, it specializes in Thai food.
3: Number 10.
4: Wasn't the main hall remodeled over the weekend?
3: A.
1: The plan will be carried out tomorrow.
3: B.
1: Yes, the entrance will be closed.
3: C.
1: No, the next model is our best.

0: seller.
1: Number 11.
0: Do any of you have any time to prepare the presentation slides with me?
2: A. Didn't she help you with that yesterday?
1: B.
2: The speech is about the management technique.
1: C.
2: Why don't you ask Angelique about it?
1: Number 12.
3: We need to apply for the subsidy program for our next experiment.
1: A.
0: Yes, the cost was reimbursed.
1: B.
0: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1: C.
0: The screening of job applicants is still ongoing.
4: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부터 가보실까요?
0: The last day to submit a job application is this Tuesday.
4: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을 묻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이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라면 맞장구 등이 필요할 거고 주관적인 감정 전달이라면 거기에 맞는 응답이 필요하겠고 문제점 전달이라면 해결한 식으로서 답변의 진행이 되겠죠. 지금은 이 job application을 제출할 마지막 날짜가 이번 주 화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 마감 기한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 어떤 맞장구가 필요할까요?
0: The managerial position.
4: 이번에 명사 응답이죠. 평서문이 주어동사 문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사로만 툭 던지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평서문은 맞장구 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되묻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런 식의 답변들이 일반적이죠. 명사는 절대 안 되겠고요.
0: No.
4: No. 아니에요. 라는 것은 보통 틀린 정보를 교정해줄 때 그럴 때 쓸 수 있긴 합니다만은
0: I still need to write my cover letter.
4: 저는 여전히 제 커버레터를 써야 됩니다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10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이 진행이 됐을까요?
0: How did you find the information?
4: 어떻게 그 정보를 찾았습니까? 어떤 정보를 묻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되묻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들. 오답이 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누구한테 들었어? 언제 들었어? 정답이 되는 겁니다. C번 가능하겠죠? 평서문에서 정답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겠습니다.
5: Your touring motorcycle has a windshield, doesn't it?
4: 당신의 touring motorcycle은 지금 windshield라는 것은 자동차 등에서도요 앞유리를 말하는 겁니다. 앞유리가 바람을 막는 거죠. 그래서 windshield 표현하거든요. 당신의 motorcycle은 windshield를 가지고 있죠. 앞유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서 마지막 꼬리가 부정이라도 항상 긍정을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라고 했을 때.
0: I detached it last month.
4: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그래 얘기하면 되지만 부정적인 답변, 거절이라든지 아니라든지 보통 이유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0: I detached it last month.
4: 저는 지난달에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Attach라는 게 붙이다라는 동작이 되겠고요. 반대로 detach라는 것은 떼어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가능하죠.
0: The wheels are being serviced now.
4: The wheels, wheel. 이건 바퀴를 말하는 것인데 바퀴들이 지금 현재 수리 중이다라는 것인데요. 뭐 windshield에서 wheels가 비슷한 발음이거나 아니면 motorcycle에서 wheels가 연상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오답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번은요?
0: No, it was cloudy instead.
4: 아니요, 그것은 대신에 흐린 날씨였었습니다라는 것인데 뭐 wind에서 cloudy 정도가 날씨적으로 연상이 되죠. 막 그런 식으로 활용된 오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떨까요?
5: I can't download the attachment from your post.
4: 평서문 중에서 이렇게 부정어 들어가면 문제점이거든요. 문제점은 해결한 식으로서 답변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첨부물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0: I'll email it to you then.
4: A번은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직접적인 해결책 제시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0: Yes, it's a campaign poster.
4: 네, 그것은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여러분들, I can download.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일단 yes부터 어색하죠. 나 이거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응, 해버리면 이미 벌써 빡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고요.
0: How about using her program?
4: Using her program. 그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녀가 누군지 역시 알 길이 없습니다. 3인칭, 대명사 등은 질문에서 이름 또는 뭐 직책 등이라도 언급이 되어야지만 쓰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Would you like a car wash service for your truck?
4: 당신 car wash service가

0: 필요하십니까? 당신 트럭을 위해서 자동차, 세차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죠. 받으실래요? 라는 제안문이 될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요?
1: No.
0: No 라는 것은 아니요, 거절하는 것인데,
1: You can also use the washing machine.
0: 당신은 또한 washing machine, 뭐 세탁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wash service라는 것과 washing machine이라는 것에 대한 비슷한 발음 외에는 연결성이 전혀 부족해 보입니다.
1: How much does it cost?
0: 자, 되묻는 거죠. 얼만데요? 그죠? 얼만데요?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얼만데요? 묻는 것은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Yes.
0: 자, yes라는 것은 네,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인데,
1: It's spotless now.
0: It's spotless now라는 것은 의미가 완전 반대죠. 스팟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네, no. 만약에 no라고 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은 yes랑 뒷문장이 전혀 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가보실까요?
1: Should I print out our new brochure or email it to the participants?
0: 자, 선택의 문문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이어질지.
1: Should I print out our new brochure
0: 우리 새로운 브로셔를 프린트 할까요? 프린트를 할지 아니면
1: or email it to the participants?
0: 네, 이메일을 보낼지. 이게 크게 봤을 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라는 그런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소재를 잡는다면 다른 식의 단어도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2: They all have their laptops here.
0: 이런 식으로서 그들은 모두 랩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로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수단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네요.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선택의 문의 소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른 단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2: The booklet contains meeting information.
0: The booklet, 그 책자는 미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지금 뭐 brochure라는 것에서 booklet라는 것이 연상이 됐을 뿐 의미 연결은 없습니다.
2: I'll call the flight attendant.
0: 제가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승무원이 왜 나왔을까요? Participants에서 attendant가 연상이 됐었나?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낚이진 않죠. 자, 그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o's suppo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furniture company?
0: 후크에서 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누가 다음 프레지던트로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될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죠? 자, 누가 지금 다음 프레지던트입니까? 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서 크게 잡고 오답을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2: It'll be determined by this Thursday at the latest.
0: 자, 그리고 지금 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것들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것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By this Thursday, 목요일까지 늦어도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 I need to order my new couch.
0: 저 새로운 카우치를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건 퍼니처에서 카우치라는 소파가 연상이 되죠. 아니겠고요.
2: It's a fine example of Mr. Kim's architecture.
0: 역시 이것도 뭐 좋은 예시입니다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네, 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Amelia wants us to join the 2-hour discussion with the IT team after lunch.
0: 청소문입니다. 아멜리아라는 사람이 원합니다. 그녀가 원합니다인데, 그녀가 무엇을 할걸 원한다가 아니겠고요. 오형식으로서 wants us to 부정사죠. 우리가 합력을 원합니다. 즉, 우리에게 요청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녀가 원합니다. 우리가 합류할 것을. 2시간짜리 토론에 합류할 것을 원합니다라는 거야. 2시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짜리 토론에 참여를 원한대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1: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manager at that time.
0: 자, 수락은 쉽지만 거절은 힘들다. 그래서 거절은 보통 이유를 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1: I have an appointment
0: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1: with my manager
0: 제 관리자랑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1: at that time.
0: 네, 저는 그때 제 관리자랑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1: Yes.
0: Yes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답변일 텐데,
1: The meeting schedule has been posted.
0: 그 미팅 스케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스케줄이 게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요? 네, 그냥 discussion에서 뭐 미팅 스케줄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됐었을 뿐이죠. 그리고요.
1: No, it specializes in Thai food.
0: 아니요, 그것은 타이푸드를 전문으로 합니다라는 것인데, 자, 타이푸드를 전문으로 합니다. 10번도 뭐 전혀 연관성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는 어떨까요?
1: Wasn't the main hall remodeled over the weekend?
0: 자, wasn't 부정어는 빼버리고요.
1: Wasn't the main hall
0: 그 main hall이
1: remodeled
0: 리모델이 되었습니까?
1: Over the weekend?
0: 주말 동안에. 그래서 항상 긍정의 확인으로 그 main hall이 리모델링이 되었죠. 리모델링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서 해석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요.

0: The plan will be carried out tomorrow.
1: 뭐 yes나 no가 없어도 의미가 맞다면 정답이 되겠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래서
0: The plan
1: 그 계획은
0: will be carried out tomorrow.
1: 내일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죠? 내일 수행이 되겠다. 아직까지는 안 됐고 내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응답 완벽하고요.
0: Yes.
1: Yes라는 것은 리모델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0: The entrance will be closed.
1: Entrance가 닫힐 것입니다라는 것은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0: No, the next model is our best seller.
1: 아니요, 리모델링이 안 됐다는 것인데 next model, 다음 모델이 우리의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remodeled라는 것과 그냥 next model이라는 것에 대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어떨까요?
0: Do any of you have any time to prepare the presentation slides with me?
1: Do any of you, 주어 자체가 그냥 지칭을 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 중 어떤 누구라도 라는 불특정한 대상을 묻는 겁니다.
0: Do any of you have any time to
1: 그래서 당신들 중 어떤 누구라도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0: Prepare the presentation slides with me.
1: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저와 함께 준비할 시간 있으신 분, 우리말로 친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시간 있으신 분, 약간 이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요.
2: Didn't she help you with that yesterday?
1: 당신 그것을 didn't she help? Didn't she help? 잠깐만요. Didn't she?
2: Didn't she help?
1: Didn't she라뇨? She가 누구죠? 알 길이 없죠. 역시 듣자마자 뒤에 didn't she help you? 도와준다? 어제 도와준다? 이미 완료가 된 동작 정답 패턴인 것 같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네, she라는 대명사에서 벌써 틀린 거죠.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 The speech is about the management technique.
1: The speech는 management technique에 관련된 것이야라는 것인데 역시 의미적으로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죠? 당신들 중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 이렇게 물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2: Why don't you ask Angelique about it?
1: 네, 이렇게 나는 안 도와주겠다라는 뭐 아, 그거 앤젤리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토스를 해 버리는 거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이렇습니다.
2: We need to apply for the subsidy program for our next experiment.
1: 평서문인데 여러분들 평서문 중에서도 need to라든지 아니면 should 이런 식의 동사가 쓰였다면 평서문을 가장한 요청 제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자는 거거든요. should은 마찬가지. 우리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방 청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의도 자체가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좋을 것 같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 We need to apply for the subsidy program for our next experiment.
1: 우리 다음 실험을 위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청을 하자는 거거든요.
0: Yes, the cost was reimbursed.
1: 네, 그 비용은 reimbursed. 다시 상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겠죠?
0: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1: 자, 우리 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역시 수락은 직접적이지만 안 된다. 거절은 쉽지 않죠. 이유로서 뭐라고요?
0: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1: 마감 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마감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으로 손색이 없고요.
0: The screening of job applicants is still ongoing.
1: 구직자들의 스크린, 검열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apply에서 job applicants 이 정도가 비슷한 발음으로 연상이 됐었던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3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세 문제 키워드 잘 잡고요. 흐름 잘 따라가면서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Go!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4: This is Departio, Department Store's Maintenance Office.
5: Hello, it's Kira from the Security Department.
4: Hi, Kira.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5: Yes. While I was on my way to work this morning, I saw some broken light bulbs around the entrance, and the pieces were on the floor. I think it'll be dangerous for our employees and customers. Can you clean them up and replace the bulbs?
4: Of course. Thanks for telling me. Which entrance?
5: I'm sorry, I started this job just a few days ago, so I'm not familiar with this building yet.
4: That's okay. Is it near DIQ Cosmetics?
5: No, it's between ODK Clothing and Bro Restaurant.
4: Got it. I'll send the maintenance crew right now.
1: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라는 것인데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 소재를 툭 던질 수 있겠고요. 여자가 먼저 자기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시 여자, 남자의 성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초반 소재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해 준다면

0: 무엇보다 감사하겠지만요.
1: This is Departio, Department Store's Maintenance Office.
0: 지금 보시면 남자가 먼저 Maintenance Office, 유지보수 사무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일단 소재 자체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덱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고 예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남자는 이 유지보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요.
2: Hello, it's Kira from the Security Department.
0: Security Department, 보안부서입니다. 보안부서. 자, 보안부서라고 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파트 3, 파트 4는 흐름적으로 귀에 들리는 게 눈에 보이면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흐름적으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Security Guard가 맞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자가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라는 거죠. 역시 유지보수에 관련된 소재라는 것은 첫 문장에 남자 신분에서 이미 벌써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1: Hi, Kira.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0: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남자 목소리 좀 밝아졌어요. 아마 이 키라라는 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2: Yes, while I was on my way to work this morning.
0: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있었던 길이었는데요. 괜히 지금 여자분도 약간 TMI가 많아요. 서로 좋아하는.
2: I saw some broken light bulbs around.
0: 저는 broken light bulbs. 깨진 전구들을 보았습니다.
2: Around the entrance.
0: 출입구 근처에서 깨진 전구를 보았습니다.
2: And the pieces were on the floor.
0: 그리고 피스들은 floor 바닥에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2: I think it'll be dangerous for our employees and customers.
0: 자, 이것은 danger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들 그리고 직원들 둘 다에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 Can you clean them up?
0: Can you clean them up? 청소해 주시겠습니까?
2: And replace the bulbs.
0: 그리고 전구를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A번의 change some light bulb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표 문제인데 어떤 출입구를 여자가 언급하는지라는 것인데요. 역시 우리가 듣는 쪽은 entrance A, B, C, and D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쪽은 다른 지형 지물들을 활용한 장소 방향의 전면구가 언급이 되겠죠.
1: Of course.
0: 아, 물론이죠.
1: Thanks for telling me.
0: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1: Which entrance?
0: 어떤 출입구예요?
2: I'm sorry. I started this job just a few days ago.
0: 며칠 전에 제가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2: So I'm not familiar with this building yet.
0: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물 익숙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1: That's okay.
0: 괜찮습니다.
1: Is it near DIQ Cosmetics?
0: 그 DIQ Cosmetics 근처입니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근처는 entrance A를 언급을 한 것일 텐데
2: No.
0: 아닙니다라는 거죠.
2: It's between.
0: 자, between은 A, B 둘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 네, ODK Clothing.
0: 네, ODK Clothing이라는 것과요. ODK Clothing 보였고요.
2: And Bro Restaurant.
0: 그다음에 Bro Restaurant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이이기 때문에 가운데 끼인 것은 entrance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번 정답 잘 골라 주시고요.
1: Got it.
0: 알겠습니다. 네.
1: I'll send the maintenance crew right now.
0: 지금 바로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해결책까지 잘. 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지막 세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가보실게요. Go!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25 through 27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2: Congratulations on successfully completing the 4-week training course. I'm very impressed that you all completed it without giving up. With your new knowledge and skills, you will be able to run your business efficiently and skillfully. I know you would like to know what you have learned specifically. I'll send you a link to my blog that describes each lesson you took. You can see each subject you learned from the first day to the last day there. I heard that you want to recommend my class to your acquaintances. Unfortunately, I will be leading overseas workshops from May to July. However, a colleague of mine, Adil Rami, will take my place, and I'm sure you will be satisfied with his class.
0: 자, 파트 4는 조금 길죠? 원래 평균적으로 파트 3보다 파트 4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하지만 흐름 똑같고 문제 제시 순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 있게 네, 그렇게 풀어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류의 활동인지 초반 소재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2: Congratulations on successfully completing the 4-week training course.
0: 4주짜리 지금 연습 코스인데
2: I'm very impressed that you
0: 굉장히 인상 받았는데
2: You all completed it without giving up.
0: 포기 안 하고 다들 완료했는데 보세요.
2: With your new knowledge and skills.
0: 당신의 새로운 지식과 스킬과 함께
2: You will be able to run your business.
0: Run your business.
2: You will be able to run

0: Run your business.
1: Run your business.
0: You will be able to run your business efficiently and skillfully.
1: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네, 운영, 경영이라는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소재가 없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들으셨었던 각각의 레슨을 묘사하는 정도가 되겠죠. A번 지금 insure,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 선택지 길다고 절대 네, 막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키워드 체크하시면 될 테니까. 청자들이 정책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청자들이 웹사이트, 보고서 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커리큘럼 확인하는 것인지 가보겠습니다.
0: I know you would like to know what you have learned specifically.
1: 자, 보세요. What you have learned. 당신이 배웠었던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배웠었던 것들을.
0: I'll send you a link.
1: 제가 링크를 보내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게 지금은 당신이 배웠었던 것들을 알고자 하시죠.
0: To my blog that describes each lesson you took.
1: 자,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보충해 줍니다.
0: You can see each subject.
1: 각각의 주제들을
0: you learned
1: 당신이 배우셨었던
0: from the first day to the last day there.
1: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커리큘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0: I heard that you want to recommend my class to your acquaintances. Unfortunately, I will be leading overseas workshops.
1: Overseas workshop까지 마지막 소재까지 들린 대로 정답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40강의 강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보고 싶으셔도 이제는 강의가 없네요.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의 점수에 정말 큰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잘했다라는 박수 한번 칠까요? 최고 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물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으로 치면 가장 많은 파트가 이제 물권법이 되겠어요. 자, 물권 일반인데요. 도대체 물권이 뭐냐? 이건데, 자, 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 하는 거고요.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물건에 권리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올 텐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갖는 권리입니까? 물권자가 갖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물권이에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권자라 하고 물권자이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갖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라는 말하고 물권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권리가 있다를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말할 때그 물권이 어떻고 물권이 어떻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권은 없는 거고요.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거기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물건이라는 말과 물권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자,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대요. 물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주장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집에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지배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지배성. 그리고 배타성, 독점성이 있대요. 내가 2년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저만 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타성, 독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 4번입니다.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팔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래라는 걸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양도성을 본질로 한대요. 그러면 시험에는 양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설정자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 할수 있고, 자,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포인트는 동의 없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없이요? 동의 없이. 근데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 물권법 문제를 푸는데 뭔가를 하고자 할때 설정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입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자, 시험은 여기가 출제가 되겠어요. 자, 물권의 객체입니다. 당연히 물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니 물건이겠죠. 그래서 자,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 그런데 어떤 물건이냐? 그랬더니 현존, 특정, 자,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물권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런데 현존해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특정. 대한민국에는 모든 물건이 다내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하고 하나가 정해져야 하고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 어려운데요. 자, 제 강의 특징 생활 밀접형.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천사 같은 딸이 아빠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좀 사다 줘. 네 하고 사러 갔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A 가게까지 갔습니다. 사장님,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현존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옆에 가게 B 가게로 갔습니다. 자,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현존. 그럼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그 딸기 박스가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그냥 한 박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다가 특정 정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 박스 저거. 자, 저거 한 박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박스 이렇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 독립한 그한 박스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자, 객체가 당연히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어요. 권리. 그럼 권리는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의 소비대차를 합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을 입장에서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잡았대요. 이러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건물,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런데 이 물건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을이 말이죠. 갑집에,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 있는데 얘가 병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역시 병도 마찬가지. 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을이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내가 2년 후에 갑에게 2억 받을게거든. 내가 받아가지고 너 1억 갚을게. 나 1억만 빌려줄래? 오케이. 그러면 안전장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저당권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결론 물건만 물권에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될 거고요. 전세권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집합물도 됩니다. 집합물도 되는데 자, 이 집합물은 증감 변동하더라도 일단 특정성도 상실되지 않는 거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배임자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 안에 2만 마리 배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임자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저당권, 그걸 2만 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집합물, 2만 마리 배임자가 양식장 그 집합물 전체를 통째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자 물권의 객체는 일단 물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 물권의 객체는 자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물건도 되는 거고요. 권리도 되는 거고요. 집합물도 되는 겁니다. 단 집합물은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이 말의 뜻은 2만 마리 뱀장아 들어있는데 거기서 5천 마리를 빼냈어요. 이게 성화가 돼서 팔려고 그러면 2만 마리가 15,00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치열을 만 마리를 풀었대. 그럼 2만 5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증감 변동하더라도 그 양식장은 그 양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증감 변동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야 되지. 자, 상실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물권의 객체에서 일문일권주의 그랬는데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물권주라는 게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고요. 일물일권주의를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이 하나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다 이래야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도 하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도 몇 개 되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이걸 일물일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부동산 일부에 자, 용익물권이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익물권이 되는 거냐?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우리가 용익이라고 하십니다.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만 전세, 이거 간허대니까요. 그리고 일부만 취득시도 됩니다. 그럼 일부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담보물권 안 되겠죠. 자, 담보라는 말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저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를. 그러면 제가 말이죠. 돈이 필요해서 자, 은행에 갑니다. 가가지고 자,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담보. 부동산 가지고 오세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통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만. 안방만 담보로 제공하고 자, 돈 좀 빌려가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존등기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가 특히 갑구인데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존등기 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보존등기. 자, 출생신고로 바꿔볼까요? 예를 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영 아닙니다. 그런데 몸매는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 빼고 일부만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존이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부 보존이라는 말 없다. 그래서 일부 보존등기 말소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일부만 사용하세요. 일부만 취득시켜도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구분건물, 집합건물도 일무일권주 예입니다.
일물일권지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런데 자 집합건물은 다르다는 게 이거 보실까요?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 이게 그 세는 단위인데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사람은 명. 다시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몇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가는 겁니다.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101동, 102동이라고 적어놓죠. 그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동이면 이게 한 개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각각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인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상으로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일물일권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권주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다 예외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수목의 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목의 집단이 아니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등기된 자 수목의 집단 이렇단 말. 이 말의 뜻은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표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윗공간도 내 거, 아랫공간도 내 건 거예요. 그래야 여기다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갑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 소유권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럼 일물일권지 다 토지 소유권입니다. 근데 자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말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고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습니다.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임목등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명인 방법은 여러분도 오다 가다 보실 수 봤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표차를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임목등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을 다시가 말이죠. 이 수목은 을 다시 것이라고 등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 예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 자 수목의 집단은 일물일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돼 일물일권지가 아니라 일물일권지 예외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농작물이 있는데요. 농작물, 자 농작물은 역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과 별도라는 거예요. 별도, 별도. 그래서 권원 없이 경작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경작자 소유 이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인 토지 소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작물을 경작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예,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 자,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원 없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변하게 봅시다. 이 농작물. 자, 이 농작물. 그러면 이상하지요. 토지 소유자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경작을 했는데 이 농작물을 얘가 갖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 59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8년, 59년도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민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8년, 59년이면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전부 다 배고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 한국전쟁 통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곧 수확기에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짜잔짠
토지 수요가 나타나서 야, 너 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농작물 다 가져가 버리면 을 주란 소리잖아, 이게. 그래서 자, 가져가라, 이거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이, 선생,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한국전쟁 뭐 58년, 59년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 거 없어? 아, 있지요. 우리가 그 신도시 개발하면 아파트가 동시에 땅!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땅을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서 파도 심고 상추 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개발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푯말이 하나 붙어요. 언제부터 공사하니? 전부 다 수거해 가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가 갔더라 이거죠. 자, 결론. 그러면 농작물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 경작자가 갖는다고 했으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작자가 갖는 게 모든 걸다 농작물이면 경작자가 다 갖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 숙돼 있어야 돼요?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 뭐한 6개월 기다려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숙돼 있어야 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명의 방법도 필요가 없다. 명의 방법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농작물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인들. 양수인. 여기는 명인 방법을 갖추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경작자가 갖는다고 그랬으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김장철 되면, 저 강원도에 뭐 고랭지 뭐 배추밭 해가지고요. 도매업자가 그걸 가잖아요. 근데 밭에 배추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경작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자, 그 수확하기 전에, 입도섬이라 합니까? 먼저 다 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두면 경작자께 되느니 앞에다가 판매완료라는 명인방법을 양수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 경작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농작물을 양수한 자는 뭘 갖춰야 되는 거죠?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농작물만 가져가시는 거고 경작자는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 대가는 줘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춰 두면 일물이권주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배가 있습니다. 수확기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도매업자가 와가지고 자 먼저 입도선매 자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붙습니까? 과수원 앞에 또 다른 도매업자가 올것 같으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고 딱 적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 아직 배안딴 겁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춰두면 일물일꾼주 예외가 된다. 그 배는 과수원 주인께 아니라 도매업자께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는 우리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점유권, 그리고 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권의 개수가 7개고요. 7개. 자,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8, 7, 6,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8, 7, 6, 8, 7, 6.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다. 자, 점유권이 있고요. 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이자에게 봉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자, 그걸 점유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본래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봉권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자전거를 훔쳐갔대요, 침탈.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근데 훔쳐간 거 아닙니까? 얘한테는 봉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봉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나올 수 있으니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점유권이라는 권리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할 게 이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편의점 영업을 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 이번 달에 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뭘 수익이라고 보냐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만 하면 수익은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다면 사용하면 수익을 누리는 걸로 본다고 했으니 얘는 항상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그 용익물권은 뭐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처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아닙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이건 좀 쉬울까요? 전세권?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전세권 자체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반대네요.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자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저희 집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자도 안 내고 연체가 되고 그러면 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아파트를 처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물권. 근데 제한 물권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제한 물권 그러면 뭐 하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익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익이라고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지 처분은 안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지 사용 수익은 안 되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 세 가지 지전 이렇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총 몇 개다? 8개, 8. 그리고 자 봉권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올 텐데 봉권의 개수는 띵, 7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한물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6 이래야 됩니다. 8, 7, 6 이런 데니까요. 8, 7, 6이라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100% 질문하십니다. 자 선생님 왜 임차권은 임차권 권리인데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아닙니까?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것만 이게 물권이 있는 거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권, 용익물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지전 이랬잖아요. 지지전. 그러면 앞에 지입니다. 지. 지.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렸으며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 하는 계약이 지상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랄지 공작물이랄지 수목 등을 소유하고 싶다. 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권은 뭘까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앞에 지금 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지역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싶다 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는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고요.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자, 타인의 토지 건물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아하. 그러니까 지상권은 대상이 타인 토지야. 지역권도 타인 토지야.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된 데니까요.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된 적도 있냐면요. 자,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우리는 전세 그러면 아파트 전세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빌라 전세, 주택 전세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토지 전세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담보라고 하십니다.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가면서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맡겼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는, 자, 제가 말이죠, 오늘 급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1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바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가십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동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산. 그러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 가볍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어떤 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도움받을 때까지, 자,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다 해보셨습니다. 세탁소. 양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그 수선비 받을 때까지, 자, 그 양복 안 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수가 8개가 있고, 본권에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듯이 삼각형의 내심 그리고 활용인데요. 자, 어떻게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외접원의 중심. 근데 외접원은 뭐다? 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한 원. 그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서 공부를 해서 내심을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심이 무엇인지 외심과 비교하며 천천히 알아봅시다. 자, 내심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선을 정의해야 돼요. 원의 접선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이 직선을 원에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한다. 그렇게 이 접하는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을 원의 접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접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원과 직선도 접선, 접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 건 뭐냐? 원의 접선은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랑 정확하게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심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원 I가 삼각형 ABC 세 변에 모두 접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원이 AB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BC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CA랑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원 I는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고 합니다. 내접. 그래서 얘 이름이 내접원. 그 다음에 이 내접원의 중심 이 I를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심. 내심이니까 내심은 아, 원의 중심이네? 그럼 반지름이 뭐지? 하고 봤더니 이 내심에서부터 각 변에 이르는 이 거리들, 이 거리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